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쵸.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들

0: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쵸?
1: 아니면 뭐 피아노를 쳤는데 right. 아이가 음감이 뛰어나다거나.
0: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천재예요.
0: 자, 두 번째 네. 미션은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무조건 또 해줘야 됩니다.
1: 얼마나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2: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오!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2: Excuse me, I don't speak your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2: Yes, he's young.
1: He is good. Good.
2: He's good for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2: Sorry.
1: You proud of your, son, grandson.
2: Oh, proud?
1: Yes, I am.
2: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Bob?
2: Bob Ross.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2: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proud.
1: 그렇게 되라. Yeah.
2: Yeah, I hope good stuff.
0: 아이고, 반응을 잘 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리액션이 중요한데 말이죠.
0: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싶죠.
0: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네네.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0: 그렇죠.
1: 이거는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0: 그렸다.
1: 그렸다. 그러면
0: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rew 아닌가요?
0: draw도 아시는군요. 아주
1: 그럼요.
0: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1: 네.
0: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Very, very nice. Okay.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Draw가
0: 되겠습니다. D-R-A-W. Okay.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1: 그쵸. 그렇죠?
0: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네네.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오케이.
1: drawn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들렸습니다.
1: 네. 너무 자, 당당했네요. 네,
0: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1: 네.
0: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1: 음흠.
0: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 그렇죠.
0: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자,

0: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1: 예.
0: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So
1: 오.
0: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1: 할
0: 할
1: 수
0: 수.
1: 있어?
0: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뭐할수 있니? 이런 느낌.
1: 어허.
0: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1: 그렇죠.
0: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0: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1: 오, 오.
0: 아,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Oh,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할
1: 네.
0: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1: 풀다.
0: 네.
1: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0: 아, 다릅니다.
1: 그러면 solute
0: 비슷한데요.
1: 해결하는 거잖아요. solution.
0: 아, 걔는 명사예요.
1: 그쵸? solve.
0: Solve.
1: 아,
0: Solve. 그러면
1: solve.
0: 너이 퀴즈 풀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 Can you solve this quiz?
0: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1: quiz.
0: quiz. 그 대신에
1: 아.
0: 빠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1: 우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Hey, can you solve this quiz?
1: Can you solve this quiz?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1: Okay.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0: 아주
1: 중요합니다.
0: 아주 중요하거든요.
1: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0: 그렇죠.
1: 가져가세요. 일석이조예요.
0: 리액션
1: 예,
0: 클래스입니다.
1: 그렇죠.
0: 자, 오,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아, 이거
1: 그렇죠.
0: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1: 오, 너무 좋았어요.
0: 막,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1: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0: For his age.
1: For his age.
0: Yes.
1: 그의 나이 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0: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1: 재능이
0: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1: 그쵸. 근데 히즈면은 비동사인데요.
0: 오, 오. 여기 he is가
1: 예,
0: 나왔죠.
1: he is인데요.
0: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1: 그러니까요.
0: 상태.
1: 재능이 있다.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게 나오죠.
1: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0: 네.
1: 그외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그그갓 탤런티드 이런 거
0: 오, 오.
1: 있잖아요.
0: Got talent?
1: 예.
0: Okay.
1: 그러면은 갓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0: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1: 그래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럼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탤런티드.
0: 오케이.
1: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우리가
0: Okay. 네.
1: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예.
0: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제
1: 맞아요.
0: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 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 쓴데 s를 뺀다던가 이런 케이스
1: 맞아요.
0: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1: 네.
0: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1: 네.
0: 바로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그래서
1: 기프트요?
0: 거기에서
1: 기프트?
0: 한번 go ahead,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1: 아,
0: 것 같잖아요.
1: gifted?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gift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gift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1: 우와!
0: 쓸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이런
0: 맞아요. 그래서
1: 의미예요.
0: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0: 이렇게.
1: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1: 그쵸?
0: 있죠. 탤런티드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예.
0: 있다가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벌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라다녀요?
0: 기프트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1: Yes.
0: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1: 뭐요?
0: He's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1: His age.
0: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쵸? For there,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무슨
1: 네.
0: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1: Yes.
0: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걔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음흠.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1: 아,
0: 있어요.
1: mature?
0: mature. 그런데,
1: mature.
0: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이라고 쓰면
1: 아.
0: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 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애
1: 아.
0: 같아. 그러면서,
1: 예.
0: immature 하다.
1: 예. He didn't.
0: 어,
1: He is
0: hold on.
1: not.
0: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아.
0: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하다.
1: 아, 그러네요.
0: Uh-huh.
1: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 치고
1: for his
0: for
1: age.
0: his a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1: 네.
0: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s very tall for her age.
1: She'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1: 아.
0: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에이,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오,
1: 오.
0: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1: 이
0: 아시겠네요.
1: 말은 너무 많이 쓰는
0: 많이 많이
1: 말인데.
0: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아,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0: 네.
1: proud. proud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그런 거예요?
1: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proud.
0: 아, proud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1: proud.
0: round.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정답. 맞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에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 Oh,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응. 하지만 누가 프라우드하냐? 아, 그가 프라우드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1: 맞아요.
0: be proud of까지

0: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애티튜드 좋아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 a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명작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1: Mm-hmm.
0: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 Yes.
0: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이 명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1: 네.
0: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아, 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0: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1: 네.
0: Which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과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 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1: 예전에
0: 이 우리 그 밥 아저씨라고
1: 예, 예, 예.
0: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1: 알죠.
0: 나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0: 너무 너무 좋아했고요.
1: 맞아요.
0: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ob Ross.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쵸? 않아요. 일단은 보세요. I am
1: 네.
0: 하고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0: 음흠.
1: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언이네.
0: 그렇죠.
1: Artist.
0: 이유가 있겠죠?
1: 네. An artist like Bob
0: like
1: Ross.
0: Bob Ross.
1: Yeah.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1: That's
0: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1: 네.
0: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좋아요.
1: 네.
0: Okay,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얘를 잠깐 걷어낼게요. I am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1: yeah.
0: Go ahead, please.
1: 그쵸.
0: 이거는 여러분 필기 한번 하는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0: of my son. Right. Because 전에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1: 네.
0: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Like my you.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1: 네.
0: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1: yes.
0: is to be a doctor.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네.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예. 자,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Player를 드릴게요. 축구 player.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네.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0: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네. 자, 걔는.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0: out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Oh,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3: Whoa, really?
4: Yeah.
3: Whoa.
4: What do you think? Yeah?
3: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3: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3: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full. It's so gorgeous that I'm speechless.
1: I know. I'm glad we got up early. It's not a new year, but I'm going to make a wish.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여전히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데니와 제이는 캠핑장에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웬일로 늦잠꾸러기 케빈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우리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아, 잘 잤다.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심지어 밖이 어둑어둑한데요. 케빈, you're already up? 너 벌써 일어났어? 깜짝 놀랄 일이죠. 늦잠꾸러기인데요. 자, 이렇게 벌써 일어났어 할 때 잘 보셨는지요? up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up은요, 우리 위로 알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깨울 때 wake up,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get up 이런 표현 쓰게 되잖아요. 자, I'm up 이라고 하면 저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이고요. I stayed up all night. 나 밤 꼴딱 샜어. 깬 상태로 stay를 했으니까 밤을 꼴딱 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웬일로 케빈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했더니 As you know,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갑자기 이렇게 허세 가득하게 얘기를 했네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입니다. I'm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an 하나지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arly는 일찍 또는 일찍 일어나는 bird, 새입니다. 우리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런 말 있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다. 즉, 나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m an early bird.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m an early bird. 좋습니다. 아유, 나 뭐 원래 일찍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 아무래도 자연의 힘인가 보다. I guess it's the power of nature. 우리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잠이 일찍 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기 좋은데. 아, 이게 자연의 힘인가? 자, I guess가요, 뭐뭐인 것 같다입니다. I think보다는 조금 그죠, 덜 확신이 있는 표현이죠. I guess.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I guess she is right. 그녀 말이 맞아가 아니고 그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don't you think so? 누가 물어봤을 때 I guess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느낌 아시겠죠? think보다는 확신이 덜한 상태로 그런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guess 쓰시면 됩니다. I guess. 이게 자연의 힘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내가 아는 케빈은 항상 잠을 자거든, 늦게까지 잠만 자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났어. 왜? 데니가 여기 일출이, 선라이즈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일어난 거라고 이제야 실토하는 케빈입니다. 그런데 데니는 어디 갔죠? 일출 이쁘다면서.

넣습니다. Have no desire to 동작하면 뭐말 생각이 전혀 없다. I have no desire to leave here. 나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He has no desire to apologize. 그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좋은 표현이죠. Have no desire to 동작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혼자 캠핑을 와서.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이곳의 일출을 보지 못한 케빈과 크리스틴이 단둘이 홀로 일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점점 해가 뜨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말을 잊었대요. I'm speechless.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출도 보고 하니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크리스틴이네요. I'm glad we got up early. 일찍 일어난 보람도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 있죠. 이게 영어로는 I'm a morning lark. I'm a morning lark입니다. Morning이 아침이고요. Lark가 종달새예요. 아침 종달새. 너무 귀엽죠? I'm a morning lark.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저는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일어나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어떻게? I'm a morning lark. I'm a morning lark.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야행성인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야행성이에요는요. I'm a night owl로 표현합니다. 밤, owl, 부엉이죠. I'm a night owl. I'm a night owl.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전 대부분의 일을 밤에 해요. 밤에 집중이 훨씬 잘 되거든요. 전 야행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I'm a night owl. I'm a night owl.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지런한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 I'm an early bird, 이런 표현과 그리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야행성 인간 이렇게 또 배워봤죠. Morning lark, night owl. 모두 동물들을 사용해서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쉬운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어떤 형의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배운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중요한 영어 발음 규칙 같이 배워볼 거예요. 정말 많은 단어들에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떠나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Picture. Let's take a picture. Lecture. Who's giving the lecture tomorrow? Feature. Are there any new features?
0: Okay, 어때요,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 잘 들었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글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picture, lecture, 그리고 feature. 자,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우리 자세하게 다 학습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공통점은 바로 느껴지네요, 역시. 마지막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cure. 이렇게 발음되는데,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실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단어의 끝이 ture일 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요, 보통. Ch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단어들 지금 다 들어서 알수 있겠죠? Cher. 그런데 이걸 모르면 tour 이렇게 생기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tour가 아니고요. Cher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간단해요. 자, 단어들에 한번 이 규칙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정말 유명한 단어죠? 모두가 알고 있는. 자, 여기에도 이렇게 T-U-R-E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Picture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 단어를 대표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Picture 그렇죠. 사진 예문 볼까요? Let's take a picture. 우리 사진 찍자.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는 필요한 동사는 take입니다. Take a picture. 이 짝꿍 조합도 기억해 주면 좋아요. Let's take a picture 당연히 아니고요. picture. 그래서 picture라는 말은 우리 많이 쓰지만 만약에 우리 writing 하게 되면요. ture 이 spelling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어도 역시 여기 뒷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lecture가 되겠습니다. lecture. lecture는요. 지금 선생님도 하고 있는 거죠. lesson, lecture 이런 단어들 다 수업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수업. 강의, lecture 하면요. 강연도 될수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lecture라고 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내일 강의는 누가 해?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 보죠? 그래서, 내일 강의는 누가 하는 거야? Who's giving the lecture tomorrow? lecture를 할 때는요. giv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 할 때는 give라는 표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짝꿍도 오늘 기억해 주세요. Who's giving the lecture tomorrow? 오케이, 이 단어도 lecture 발음 똑같죠?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유용한 단어입니다. 일단 발음부터 보면요. 똑같죠? feature. fee만 앞에 바꿔주면 돼요. feature. 뜻은요, 특징 또는 특색이라는 뜻. 그래서 우리 왜 기계 이런 제품 얘기할 때그 기계의 이제 특징들,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그 기능 얘기할 때도 그걸 feature라고 많이 표현해요. 예문 한번 볼게요. Are there any new features? 예를 들어서 휴대폰, 신제품이 나왔을 때요. 그 휴대폰 뭔가 새로운 특징 있어? 새로운 좀 기능 같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쓸수 있는 단어. feature, T-U-R-E 부분, cher 발음. 새로운 기능들 좀 있어? Are there any new features? 오케이. 오늘의 발음 포인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하러 떠나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발음 연습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사진. 아주 유명한 단어인 만큼 발음은 어렵지 않겠어요. picture가 되겠네요. 발음 듣고 따라해 주세요. picture. picture. great. 좋습니다. 이 cher 발음 계속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강의란 뜻이죠. lecture 갈게요. 바로. lecture. Very good. 한번 더요. Lecture.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요. 발음은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거 feature라고 읽겠구나라고. 오늘 cher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 단어는 기능으로 오늘 번역됐었죠. 특징, 특색, 기능. 발음 듣고 따라해 주세요. Feature.

0: 좋습니다. One more time. Feature. Good job. 자, 문장들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사진 찍자. Take a picture 하자. Picture 기억하면서 take라는 표현도 같이 쓴다는 거 오늘 기억할게요. 자, 문장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Let's take a picture. Picture, great. One more time. Let's take a picture. Picture,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Lecture, 강의 들어갈 거예요. 내일 강의는 누가 해? 물어볼게요. 문장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o's giving the lecture tomorrow? Lecture.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새로운 기능들 좀 있어? Features 있어? 라고 물어볼게요. 바로 갈게요. 따라해 주세요. Are there any new features? Features. Good job. One more time. Are there any new features? 그렇죠. Features.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학습도 어렵지 않게 우리 정복한 느낌이 들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번엔 아까보다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Picture. Picture. Let's take a picture. Let's take a picture. Lecture. Lecture. Who's giving the lecture tomorrow? Who's giving the lecture tomorrow? Feature. Feature. Are there any new features? Are there any new features?
0: 네, 여러분. 이제부터 모르는 단어를 보더라도요. 마지막에 이 TUR로 끝나 있으면 아, 이거 TUR로 발음될 가능성 높겠구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루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

0: Let's get started.
1: Who? W H O. Who? Who? What? W H A T. What? What? When? W H E N. When? When?
0: 자, 오늘의 주제는 questions, 질문이란 뜻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who, 누구예요? 예를 들어, 너 누구야? Who ar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o? 그 다음은 what, 무엇? 예를 들어, what is that? 저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when, 언제예요? 너 언제 올 거야? When are you coming?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까요? 누구? Who? 여러분 여기는 W 발음이 안 나요. Who? Very good. 무엇? What? 한 번 더. What? Good job. 언제? When? 한번 다시 해볼까요? When?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Who? Who?

0: Your turn. Who is that girl wearing the hat? 잘했어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뭐니?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름을 꼭 물어보잖아요.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is your name? 자, what이 항상 질문의 앞에 나온다고 말했죠?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unny. 그 다음, When did you come to Korea?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외국인 만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 I came from America, I came from Japa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친구들, 같이 연습해봐요. When did you come to Korea? 와우,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Where? W-H-E-R-E. Where? Where? Why? W-H-Y. Why? Why? How? H-O-W. How? How?
0: 그 다음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Where,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너 어디야? Where ar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why, 왜? 우리가 왜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는 왜 무엇을 했니? Why did you do tha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how,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조종하니? How do you control that?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어디에? Where? 친구들 R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Where? Very good. 왜? Why? 자, 우리 why라고 할 때 조금 올려서 말해 볼까요? 질문이니까. Why? Good job. 어떻게? How? 한 번 다시 할게요. How 발음을 정확하게 내볼게요. How?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Where? Where? Why? Why? How? How?
0: Okay, this is our next sentence.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I live in Seoul. I live in Busan. 여러분, where do you live? 같이 말해봐요. Where do you live? 잘했어요. Why are you crying? 너는 왜 울고 있니? 친구들, why가 또 앞에 나왔죠? 왜 뭐뭇을 하니? 왜 울고 있어?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Why are you crying? 한번 더 해볼게요. Why are you crying? Good job. Okay, our last sentence. How did you make this delicious cake? 너는 이 맛있는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었니? Teach me. 나를 알려줘. 자, how는 어떻게 무엇을 했니? How did you 무엇?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돼요. Now it's your turn. How did you make this delicious cake? Wow, that was excellen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Who? Who? What? What? When? When? Where? Where? Why? Why? How? How?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의 수업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이 밑에 알려지는 이 창에 들어가서 review 복습을 하면 돼요. Review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Everyone, thank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연금 유령 지금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0: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zany. Z. What does Zach see?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2: August 20th,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Unit 21. You. Let's go. Phonics chant you. Up.
1: Up.
0: Under.
1: Under.
0: Umbrella.
1: Umbrella.
0: Uncle.
1: Upset.
0: Underground.
1: Underground.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있을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소리 친구 만날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U예요. U. U. 네, 근데 이렇게 U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U예요. Big U. 네,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U예요. Small U. Big U. Small U.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U예요. 그럼 과연 U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Very good. 그럼 U로 시작하는 단어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친구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거나 밤에 별을 볼 때 어디를 바라보죠? 네, 위를 보잖아요. 자, 오늘 써니와 함께 위라는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잘 들어봐요. Up. Up. Very good. 친구들, 우리가 여름에 땀이 뻘뻘 날 때 보통 나무 밑에 가서 푹 쉬면 시원하죠? 자, 이렇게 밑 또는 아래라는 단어 같이 배워볼게요. 잘 들어봐요. Under. Under. 너무 잘했어요. 아로 시작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릴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온몸이 좀 젖을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우산이에요. 우산도 앞에 아 소리가 나는데 잘 들어봐요. Umbrella.

umbrella.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아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요. 우리 친척 중 한 명이고요. 우리 아빠의 형제예요. 맞았어요. 삼촌이에요. 삼촌도 아로 시작하는데 들어봐요. Uncle. Uncle. Good job. 친구들,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정말 아끼는 장난감이 있을 때 잃어버리면 기분이 어때요? 네, 속상하죠. 자, 오늘 써니와 함께 속상한이란 단어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잘 들어봐요. Upset. Upset. Excellent.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이것도 앞에 아 소리가 나요. 친구들, 혹시 지하철 타봤나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내려가죠? 네, 지하로 내려가요. 오늘 지하라는 말 배워볼 거예요. 잘 들어봐요. Underground. Underground.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써니와 함께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0: Under, under.
1: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비 오는 날에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뭐죠?
0: Umbrella. Umbrella. Umbrella.
1: Excellent. 자, Logan, 삼촌이란 뜻인데요. 영어로 뭐예요?
0: Uncle.
1: Great job. 로건이 아끼는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자, 속상한 영어로 뭐였죠?
0: Upset. Upset. Upset.
1: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지하, 땅 속으로 가죠. 자, 땅 속, 지하, 영어로 뭐예요?
0: Underground. Underground. Underground.
1: 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신나게, 재미있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chant you. Up.
4: Up.
3: Under.
4: Under.
3: Umbrella.
4: Umbrella.
3: Uncle.
4: Uncle.
3: Upset.
4: Upset.
3: Underground.
4: Underground.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up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up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써니와 함께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집안일, 심부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나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1: Week 26 Monday Ask for favorites. I can write about my household chores.
0: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우리 친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청소 잘하죠? Well, he's cleaning, right? But there's also some laundry. 맞아요. 그래서 빨래도 있어서 저것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마가 식탁에 뭐 상을 좀 차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So I think our friend is going to go and set the table.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서.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Clean one's room. 자, clean은 청소하다 라는 뜻이죠. Clean one's room, 누구누구의 방을 청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when did you clean your room? 이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방을 언제 청소했나요? 라는 뜻이죠. 방 청소 언제 했니? 라는 질문이에요. When did you clean your room? Help one's mom 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엄마를 돕다 라고 하죠. 그쵸? 자,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외동이다. 그래도 우리 엄마라고 하죠. 근데 영어는 만약에 나한테 언니도 있고 여동생이 있어도 우리 엄마라고 하지 않고 나의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나의 뭐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경우 나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여동생이랑 다 같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엄마라는 의미로 our mo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I always help my mom. 나는 항상 엄마를 도와요 라는 뜻이겠죠. I always help my mom. Fold one's clothes 라는 표현이 옷을 접다 라는 뜻이죠. 자, 누구누구의 옷을 접다 이니까 나의 옷을 접다, 당신의 옷을 접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I folded my clothes yesterday 라고 하면 일단 fold가 접단데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가 됐죠. 저는 접었어요. 뭐를? My clothes, 내 옷들을 언제?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 folded my clothes yesterday. Set the table 이라는 표현이 이제 식탁에 상을 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시도 갖다 놓고 수저도 갖다 놓고 컵도 갖다 놓고 하는 거를 set the table 이라고 하죠. Did you set the table? Did you set the table? 이라고 물어보면 식탁에 뭐 수저랑 이런 거 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수저, 내 수저 다 갖다 놓죠? Did you set the tabl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Household chores 라는 표현이 바로 집안일 혹은 뭐 심부름이라는 표현이겠죠. 엄마의 경우는 집안일이고 우리 친구들의 경우는

0: laundry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laundry는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되는 더러운 옷, 빨랫감도 laundry고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그 빨래된 옷도 laundry라고 해요. 헷갈리죠? 네. 어쨌거나 둘다 그냥 laundry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L로 시작하니까 L로 시작하겠죠? Lawn. 자,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모음 소리인데, 발음은 A, U가 오고요. Lawn, 은 소리는 N이겠죠. 그 다음에 Dry, D, R, Y. 요렇게 스펠링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옷을 어제 접었어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뭐 모레, 그저께라는 표현들도 배웠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한번 매칭해 볼게요. 오늘은 맞아요. Today. 어제는 방금 나왔죠. 맞아요. Yesterday라고 하죠. 그럼 내일은 Tomorrow.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긴 것들이 있었죠. 우리는 모레, 그저께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는 풀어서 얘기를 하죠. 모레는 그쵸. 내일, 다음 날.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고 그저께는 그쵸. 어제의 전날.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는 거잘 기억하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1: Fun time.
2: Hey, welcome to the party. Listen carefully to your partner. Do what they tell you to do. If you get them all right, you will win a prize.
3: Are you ready?
2: Yes.
3: Sit down, please. Good. Now, close your eyes, please.
2: Okay.
3: Count to 10, please.
2: 1, 2, 3, 4, 5, 6, 7, 8, 9.

0: Sit down, please.
1: Are you ready?
2: Yes.
1: Sit down, please. Good.
3: 2번.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0: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1: Stand up, please.
2: I'm up.
1: Great!
4: It's now time for a level up. 우리 writing 시작해 볼게요. Okay,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아이가 다양한 심부름 혹은 집안일을 하고 있네요. First, what is he doing?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I clean my room every day. 나는 매일 내 방을 청소해 라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매일 청소하나요? 그러면 I clean my room every d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very day 대신에 다른 주기를 넣어도 돼요. 뭐 every week, 매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뭐 하고 있죠?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I help my mom. 근데 뭘 하고 있어요? With the laundry. 빨래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Laundry 기억나죠? I help my mom with the laundr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ndry는 더러운 옷부터 깨끗해져 나온 옷까지 그 모든 상태 옷을 다 laundry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I fold my clothes. 빨래가 나오면 우리가 접어야 되죠. 접다가 fold였죠. I fold my clothes.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식탁, 상을 차려라. Every meal, 자, 매 식사마다 나는 뭘 해요? I set the table. 그쵸? Set the table이 상을 차리다 라는 말이었어요. You too, right? 여러분들도 every meal, I set the tabl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심부름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나는 집안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ousehold chores. 좀 기니까 쓰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써본 내용들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My household chores. I clean my room every day. I help my mom with the laundry. I fold my clothes. Every meal, I set the table.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잘했어요. 여기에 없는 것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심부름이나 집안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household chores. 나의 심부름 혹은 집안일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체크 할게요. 맞아요. 뭐 clean, 청소하는 것도 my room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청소할 수 있잖아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봤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Alright?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Monday. Where is it? I can talk about where things ar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문어가 등장하네요. 그쵸? 근데 보하니 The octopus is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자, 일단 처음에 여기 무엇이 보이죠?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가방이네요. 자, 가방이 어디 있지? 내 가방이 어디 있지? 영어로 Where is my bag?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bag? 자,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무엇은 어디에 있지?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표현인가 쌤이랑 예전에 배웠죠? 자, 근데 이번에는 bag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문어가 지금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Okay. 자, 그 다음은요. On 나왔습니다. on은 바로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자, on, on, on.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s it on the table? One more time. Is it on the table? Table은 우리가 알듯이 table이죠. 그래서 여기 is it on the table? 하게 되면 그거 테이블 위에 있나요? 그거 테이블 위에 있어? 라고 하는 문장 되겠죠? Is it on 위에? On the table 하니까 table 위에 있나요? Is it on the table?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그 다음은요. Between 나왔습니다. In between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요? 노래? In between 바로 뜻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물건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말할 때 between 단어 쓰겠죠? 자, 한번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t's between the chairs. One more time. It's between the chairs. 자, chair가 지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지요. 그래서 chair들, 의자들 사이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it's between the chairs. 그건 의자들 사이에 있어. It's between the chairs. Between, between. 기억할 수 있겠죠? Between.

0: between, between. Alright,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behind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ehind가 아니라 behind, behind. 우리 왜 behind story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바로 그 behind입니다. behind가 뜻이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behind, behind. 문장에서 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Is it behind the door? Door는 문이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 문 뒤에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door? Behind, behind, behind.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여기까지가 네개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빠밤. Oh, number one. Where is the apple?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는 사과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apple? Okay. 자, 그럼 선생님이 읽어줘 볼게. A. Under the box. B. Behind the box. C. On the box.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던 거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on the box. 되겠죠? 얘들아, on이 무슨 뜻이야? 뭐뭐 위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과를 보니까는 박스 위에. on the box 있죠? 잘했습니다. under 하면 아래라는 뜻이고, behind는 뭐야? 뭐뭐 뒤에라는 뜻이지? 그래서 on이 정답이 되겠죠? Okay. 자, 두 번째는요. Number two. Where is the apple? 이번에도 사과가 어디에 있네요. Where is the apple? 자, 지금 상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뭐뭐 사이에 영어로 뭐였죠? 그치. Between. Between이 아니라 between이라고 했어요. Between을 스펠링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생각해보자. 일단 B 오겠죠. B. 그래서 E가 오고요. T 소리 났고요. W 소리 와야 돼. W, W, W. W 오고요. Between. E 소리가 기니까 E가 하나 더 들어가서 짜잔! Between 완성됐습니다. B-E-T-W-E-E-N. Between.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자,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 시작해볼게요. 역할극이지?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우리 한번 연기 실력을 보여주자고요, 오케이? 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문어, octopus. is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짜자잔. 자, 선생님 차례야. Oh,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뭔가 굉장히 서두르고 마음이 조급해 보이면서 말하는 것 같죠? Where is my bag? 내 가방도 어디 있죠? 내 가방 어디 있어요? Where is my bag? 자, 그랬더니 어우, 엄마 문어, the mommy octopus가 It's the desk 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림을 보아하니 뭐예요? 그렇죠. under가 나와야 되겠죠.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가방이 지금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it's under the desk가 되겠죠? desk는 책상, under는 뭐뭐 아래에. 그래서

0: It's under the desk. 해볼게요. 시작. It's under the desk. 잘했습니다. 그거 책상 아래 있어. 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I can't find my homework.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I can't find my, 하면은, 난내 무엇 무엇을 못 찾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거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내 뭐뭐 못 찾겠어. 어딨지? 라 그러는 거예요. I can't find my, 근데 여기서는 숙제를 못 찾겠대. 큰일 났다, 이 문어. 그쵸? 숙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I can't find my homework. 내 숙제를 찾을 수가 없어. 라 그러네요. 네, 엄마께서 찾아주실까? 짜잔. Is it the table? 라고 하십니다. 아, 그림 보니까 얘들아, 지금 테이블 위에 있어요. 자, 뭐뭐 위에. 영어로? 그쵸, on이 들어가야겠죠? Is it on the table?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저거 엄마께서, 엄마의 톤 있지? Is it on the table? 시작. Is it on the table? 잘했습니다. 그거 테이블 위에 있니? 그거 테이블 위에 한번 봐봐. 이러시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또 이걸 찾습니다. Oh, my watch is gone. My watch is gone. 자, gone은 bye bye, bye bye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완전히 없어졌어. My watch is gone. 무엇이 없어졌을까? Watch, 손목시계입니다. 자, 내 손목시계가 없어졌어, 사라졌어라는 거죠. 내 손목시계가 사라졌어요. My watch is gone라고 하는 거겠죠. 네, 엄마께서 찾아주실까? It's the books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책들 사이에 있지요. 뭐뭐 사이에 영어로 B로 시작합니다. 뭐지? 그치, between이 와야죠. It's between the books. 자, between은 자, 두개 이상의 물건들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겠지? 뭐뭐 사이에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책들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It's between the books 라고 하면 되겠죠? 그거 책들 사이에 있어. 그거 책들 사이에 있어. It's between the books.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between the books. 잘했습니다. 아유, 우리 문어 참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I lost my umbrella. 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umbrella. 자, lost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umbrella는 뭐예요? 우산입니다. 아, 나내 우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umbrella라고 하는 거겠죠. 이번에 또 엄마께서 찾아주실까요? Is it the door?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보아하니 door 문 뒤에 있지요. 자, 뭐뭐 뒤에? Behind 오겠습니다.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니? Is it behind the door? 시작. Is it behind the do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roleplay time이었어요.
1: On. Is it on the table? Between. It's between the chairs. Behind. Is it behind the door?
2: Where is my bag?
1: It's under the desk.
0: Jumpcu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where things are. 나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그쵸,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Oh, yeah.

Hm. Hm. Ja.

Yeah.

心。

니콜 선생님,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는데 좋은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께서 친구에게 선물 받은 꽃을 교실에 갖고 와 꽂아놓으셨대요. 아, 꽃향기 너무 좋아요. 킁킁, 냄새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요, 냄새에 관한 문장 함께 배워볼게요. I flowers smell. I smell flowers. I smell flowers. 자, 친구들 오늘은요, 냄새 문장이라고 했죠. 냄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친구들도 선생님의 냄새를 되게 잘 맡거든요. 그래서 딱 맡으면 길 가다가 여기 고깃집이 있나 봐. 여기 커피집이 있나 봐. 선생님의 냄새를 되게 잘 맡아서 무엇의 냄새가 나는 걸 잘 맡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일부러 꽃향기처럼 코를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달콤한 냄새, 신냄새, 이렇게 냄새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 뭐뭐 냄새가 나네. 내가 일부러 맡는 거 말고 내 코에 들어오는 냄새,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네. 요런 표현들 배워볼게요. 일단 냄새를 맡게 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공도 I예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즉, 나는 그 냄새를 맡는다. 라는 뜻이죠. 냄새가 퓽. Smell. 그죠? Smell. 그리고 flowers는 꽃들이에요. 내 눈으로 꽃을 보고 맞는 것도 I smell flowers가 될 수 있지만 꽃향기가 나는데 라는 것도 I smell flowers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뜻으로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I smell flowers. I smell flowers. 좋아요.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smell, coffee, smoke, food. 자, 친구들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예요.

이게 뭐예요, 친구들? 맞아요. 냄새. 냄새라는 뜻도 될수 있고, 냄새를 맡다, 어떤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를 내가 느낀다, 인지한다, 어려운 말은 그런데요. 냄새를 느낀다. 냄새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이 냄새 관련된 걸다할수 있는 smell. 따라해 볼까요? smell. 한번 더. smell. 좋아요. smell이라는 건 나란 것처럼 이 냄새에 관한 많은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쓰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S, 소리 나는 S. 그리고 이 소리는 에 하고 나죠. L 두 개예요. 그러면 오오 두번 해요?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 글자 두개올 때는 오한 번만 발음하면 된다. 다 붙이면 smell, smell. 혹은 친구들이 스멜 이런 말을 만약에 우리말로 쓰여진 걸 봤다면 두 박자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한 박자로 smell, smell.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두 번째 단어는 coffee, my favorite. coffee예요. coffee 많이 봤죠, 친구들? 요즘에는 간판에도 영어가 많이 있고, 또 음식 포장지 같은 데도 영어가 많이 있어서, 사실 우유, milk, 커피, coffee, 주스, juice는 우리 친구들도 영어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F는 한 번만 발음하면 되죠. EE 만나서 coffee, coffee. 이렇게 커피 발음해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smoke예요. smoke는 연기예요. 뭔가 탈때 이렇게 그쵸? 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는 연기인데요. 이 연기를 smoke라고 표현을 한다. 연기는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연기 냄새가 나기도 해요. 아까 smell처럼 초스리는 sm. o 다음에 e가 따라 나오면 o의 소리가 자기 이름처럼 o 하고 난다. o 아니고요. o. 입술 작아지는 거 보이죠? k 소리 안 나는 e 붙여서 smoke. smoke. smoke. 마지막 단어는 food예요. food는 음식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음식, food. 한번 써볼게요. F, 소리 나는 F에다가 OO가 만나서 우 하고 길게 마지막으로 D 소리로 마무리했네요. Food, food, food. 좋아요. 이렇게 완성.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요. 꽃향기가 나네. 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꽃향기를 맡는다. 근데 이 맡는 건 뭐예요? 일부러 아니고 코에 들어온 걸 맡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I 맡는다. smell. 그리고 무엇의 냄새예요? 그렇죠. 꽃의 flowers. 그죠? 꽃향기가 이렇게 올 정도면 아마 한 송이 아니고 여러 송이어야 꽃향기가 풍성하게 날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서 I smell flowers. 한번 더. I smell flowers.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선생님이 잘 맡는 냄새 중에 하나죠. 커피 냄새가 나네. 어떻게? 커피 냄새가 나네. 나는 I 맡는다. smell 커피 냄새. 이 냄새라고 안 해도 커피 그냥 해도 돼요. coffee. 그죠? coffee. 붙여서 I smell coffee. 한번 더. I smell coffee. 친구들은 커피가 좀 그러면 I smell chocolate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기 냄새가 나는데 불난 거 아니야? 라는 문장 함께 해볼게요. 나는 연기 냄새를 맡는다. 즉 연기 냄새가 난다. 어떻게? I smell 연기. smoke. 맞아요. 연기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연기 냄새도 나죠. I smell smoke. 한번 더.

0: smell smoke.
1: Good. 마지막 문장. 배가 되게 고프면, 음식 냄새, 배고파! 이럴 때 있죠. 음식 냄새가 난다. 나는 음식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I smell 음식. Food. 붙여서 I smell food. I smell food. Very good. 그럼 우리 만든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젠트로 불러봐요. Let's chant. I smell flowers. I smell flowers. I smell coffee. I smell coffee. I smell smoke. I smell smoke. I smell food. I smell food. I smell flowers. I smell coffee. I smell smoke. I smell food. Yay!

smell flowers. I smell flowers. I smell coffee. I smell coffee. I smell smoke. I smell smoke. I smell food. I smell food. I smell flowers. I smell coffee. I smell smoke. I smell food. Yay! 오늘의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나타내는 그림 준비했거든요. 그림 보면서 알맞은 문장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커피 향기가 나네. 아이고, 우리 소녀가 커피 만들어 왔구나. I coffee. I smell coffee. 무슨 냄새야? 뭔가 타는 건가? 띵띵띵띵. 119죠? 연기 냄새가 나요. I smell smoke. 아, 배고파.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나는데. I smell food.

미션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I smell flowers. I smell flowers. 나는 꽃향기를 맡아요. 즉, 꽃향기가 나요죠. 냄새를 맡는다. 이런 문장 만들기 위해서 단어 넣어주면 되겠어요. 냄새를 맡다. 맞아요. 친구들 확인해 볼게요. I smell flowers죠. 이 smell 쓸 때 에 그리고 오 L은 두 번 있지만 한 번만 소리 나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완성. I smell flowers.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친구들 문장 읽을 수 있나요? I smell coffee네요. 이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 찾아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손녀딸이 할머니께 커피 타다 드리네요. 커피 향기 맡은 할머니가 아이고 커피 향기가 나네 하시겠죠? I smell coffee. 정답은 C.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나요. I smell 세 개의 단어 중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 맞아요. 연기, smoke. I smell smoke. Well done.

만들어 본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냄새를 표현할 때는 I smell

0: This is my cousin.
1: 우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계시네. 가수인가? 가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0: Your cousin singer?
1: 뭐라고 하면 되지?
0: I know. Let's ask 미소랑.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친구에게 야, 너네 사촌 언니 가수셔? 이걸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But first, let's go ahead and grab our magic box. Ta-da! Let's open the lid and see what's inside today's box. Here is the first card. Let's spell it out.
1: 소리 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볼게요.
0: So the first letter is C. O, U, S, I, N. Once more. C, O, U, S, I, N. How do you read it? Cousin. Cousin. Your turn. Cousin. Cousin. All right, I'll put cousin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All right, let's spell it out again. S-I-N-G-E-R. Once more. S-I-N-G-E-R. Singer. Singer. Your turn. Singer. Singer. All right, I'll put singer back in the box. So cousin and singer. Singer and cousin. Let's find out the meanings. All right, guys, this was the first word. C-O-U-S-I-N, cousin. Cousin. Cousin은 사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촌 오빠, 사촌 형도 있고, 사촌 언니, 사촌 누나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죠.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다 cousin이라고 부르면 돼요. So there's only one word that you have to remember. Now, cousin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dozen, reason, and Susan.
1: 하나하나씩 볼게요.
0: Dozen은 12개라는 뜻이에요. Reason, 이유. And Susan, 여기 대문자 S가 있으니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고 보통 여자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Cousin, dozen, reason, Susan. They all end in zen. So let's read the words out again. Cousin, dozen, reason, Susan. Once more, cousin, dozen, reason, Susan. Let's do cousin, 사촌. Sounds like reason. Cousin, sounds like Susan. Dozen, reason, Susan. Cousin, cousin, 사촌. Let's do it one more time. Cousin, 사촌, cousin, 사촌, cousin, 사촌. Cousin sounds like dozen. Cousin sounds like reason. Cousin sounds like Susan. Dozen, reason, Susan, and cousin.

cousin. Is she a singer? Once more. This is my cousin. Is she a singer? The first one, this is my cousin. And the second one, is she a singer? Let's have a look at the sentences one by one. Okay, the first one, this is my cousin. This, 이것은, 뭐야? Cousin, 사촌. 아,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거, 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이거, 내 사촌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Is she 그녀는 singer, 가수야? 여기서 그림을 보니까 여자고 그 우리 주인공보다 더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거는 내 사촌 언니야. 그러면 사촌 언니는 가수셔?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Alright, this is my cousin. Is she a singer? 그럼 이번에는 가수셔? 이게 아니라 다른 직업을 얘기해 볼게요. So the first one. 그림을 보니까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랩코트를 입고 있어요. 흰 가운을. 그러면, 혹시 과학자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과학,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영어에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찬양할게요. 예! 와,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요즘 날씨가 아주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우리말로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뭔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에어컨 집에서 많이 켜고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뿅!
1: 너 나가기 전에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라.
0: 맞아요. 저도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과연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잠깐만 있다 라고 하는 단어도 배웠던 것 같고 정말 이 말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까? Shall we take a look? 쭝! Okay. 어머나, 자, 여러분, 처음 단어부터 bill.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무시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뭐, 마땅히 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bill 하면 여러분, 선생님! 제 친구 이름이 bill이에요. 여러분, 그 bill 말고, 그건 사람 이름이니까, B를 big B, 그쵸? 우리 대문자로 써야겠죠?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기 어떤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납기 내에는 이 금액, 납기 후에는 이 금액, 언제까지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아이고, 맞아요. 청구서, 돈 내라고 날라오는 청구서 또는 고지서. 여러분이 뭐 전기요금 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bill.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나요? 그러면 금액, 계산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bill. 다 우리에게 돈 내세요 하고 뭔가 날아오는 것들 bill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따라서 말해보세요. bill, bill, bill, bill. Very good. Next. Okay, turn off. 사실 turn off 우리 본 적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휴대전화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휴대전화 어떻게 해라?

0: 맞아요. 끄라는 얘기죠. 뭔가의 전원을 뚝 끄다라고 할 때, turn off. 반대로 전원을 켜다라고 할 때는 뭐? 맞아요. turn on을 씁니다. turn on and off. 요거 둘다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죠? 우리는 turn off를 지금 따라서 말해 볼 거예요. turn off. turn off. Very good. And next. 오, 나왔다!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우리말로는 에어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친구들 잘 보세요. 조금 길어요. Air. Air 하면, 요런 공기. 자, 우리 공기를 어떻게 해줘요? Conditioner. 어떤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onditioner 이렇게 붙여줍니다. air conditioner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Very good. And next, return 이라고 하죠. 자, 친구들 잘 보세요. 요분이 이거 책 아닌가? 그쵸? 책을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잘 읽고 다시 return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맞아요. return 하면 어디로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슝 이렇게 반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책을 반납하는 거, 도서관에 반납하는 거, 친구에게 반납해 주는 거, 돌려주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retur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return, return.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착착착착 확인해 봤으니까
1: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 볼까요?
0: 'll be back around 7.
2: Yes, Mom. Have a good day.
0: You too. Oh,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2: I won't. Don't worry.
0: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짜란! 보니까 이 A가 엄마인 것 같아요. 그쵸?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인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be back around 7. 이라고요. 자, be back.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맞아요. 슝!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돌아올게.
2: I'll be back. 나 돌아올 거야.
0: 그런데, 자, 몇시 정도에? Around 7이라고 하죠. 여러분, around 하면 뭔가 주변으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 around를 썼죠? 그렇다면,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7시에 엄마 돌아올게 라는 말이에요. 아하! 7시에 지금 나가셔서 한 저녁 7시쯤에 돌아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I'll be back around 7.
2: I'll be back around 7.
0: Very good. 자,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2: Yes, Mom. 엄마, 알았어요. Have a good day.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죠.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 돼!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말할 때, Have a good day! 라고 말하면 돼요. 자, 우리 이거 같이 따라서 말해 볼게요.
2: Yes, Mom. Have a good day.
0: Yes, Mom. Have a good day. Very good. 자,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You too.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좋은 하루 보내.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뭔가 좀긴 문장이 나오는데,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이라고 하죠. 잠깐. Forget. 이 단어, 있다. 라는 단어로 우리 배운 적 있었죠. 근데, don't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 뭐 하는 걸 잊지 마.

0: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 그런데 before you go out, 너 나가기 전에 에어컨 끄고 나가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사실 전기 요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에어컨 안 끄고 집을 나간다. 아무도 집에 없는데 에어컨은 틀어져 있고. 그럼 정말 이거 전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forget to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뭐뭐 할 것을 잊다, 까먹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끄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앞에 don't 있으니까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우리 천천히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 too.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You too.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Oh, you too.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Very good. 자, 친구들 그렇다면 뭐뭐 하는 것을 잊다, 뭐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잊다 이 표현 forget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거 더 많이 연습해 볼게요. 자라. 야, 너 그거 고지서 그거 뭐 요금 각종 요금 같은 거 내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pay the bills.
1: Don't forget to pay the bills. Don't forget to pay the bills.
0: Okay, how about this one? 어머, 어떡해! 나 숙제하는 것을 깜빡했네! I forgot to do my homework!
1: I forgot to do my homework. Oops! I forgot to do my homework! I forgot to do my homework.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그녀는요, 그 책 반납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어떡해!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1: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0: Okay,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 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2: I won't. 잊지 않을 거예요. Don't worry. 걱정 마세요.
0: 라고요. I won't. Don't worry.
1: I won't. Don't worry. I won't. Don't worry.
0: Very good. 자,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엄마, 7시 정도에 돌아올게. Speak.
1: I'll be back around 7. 알았어요, 엄마. 좋은 하루 되세요.
0: Speak.
1: Yes, Mom. Have a good day.
0: 너도. 아, 나가기 전에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 Speak. Speak.
1: I won't. Don't worry.
0: Woo! 둥둥둥! 영화의 바나는 퀘스트 타임! 자, 우리 친구들 세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3: 잘 맞춰보세요. First question.
0: 나가기 전에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 아,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Time's up. 자, 빈칸에는 있다라고 하는 forget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1: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before you go out.
0: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3: 갑니다.
0: 그녀는 책을 반납하는 걸 잊었다. 아이고, 어떡해. 자,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갈까? 3, 2, 1, 띵!
3: Time's up. 자, 어떤 단어? 여러분, 두 단어 들어가야 됩니다.
0: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Great! 그렇죠.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잊다라고 할 때 forget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와요. 그래서 요런

0: 형식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1: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0: 아이고, 어떡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띠! 자, the answer is 청구서, 구지서, Bill. Very good.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요. 뭐뭐 할 것을 꼭 있다 라고 하는 forget to 다음에 동사 원형 배웠습니다. 야, 너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너무 문장이 길면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뒤에 있었던 before you go out은 떼어두고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일상에서도 그리고 예능에서도 많이 봤을 법한 if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의 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사진이랑 문장 보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유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두 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if 무슨 뜻일까요? 다음 사진 볼게요. 뭔가 어떤 분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이때 if 뭐뭐인지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뭔가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네요. If you need help, please ask your classmat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if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if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 if 배웠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과 같은 의미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 저는 if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이 반가울 거고요. 만약 아닌 친구들이 있어도 이 if의 의미는 아마 친숙할 겁니다. 자, 이 오늘의 주제 바로 만약이었습니다. 예능에서도 if라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 해가지고 이런 걸 가정해서 상황극을 하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뭔가 싸웠었다면을 가정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가족이라면을 가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극을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때 if라는 영단어를 마주한 친구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조건을 나타낸다 라고 서술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왜 조건이라는 말을 쓰죠? 조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 이런 조건을 제시할게 너 들어줄래? 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조건을 들어줄래? 만약 마음에 들면 들어줄래? 조건이라는 말 안에는 만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걸 쓰는구나. 조건의 접속사라고 하면은 만약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면 됩니다. 교과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의 if에서는 만약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더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 짚고 갈게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문장 교과서에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문장의 진짜 뜻을 이 문장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do with it. 아까 전에 어떤 두 분이 연구 되게 열심히 하시는 사진이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룰 거야. 해결할 거야. If,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if절, 즉, 시간 혹은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말 적었었죠. 요 아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조건의 부사절, 즉, if를 사용한 절 내에서는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에 미래 시제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다룰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한다면. 자, 1번이 만약 우리가 해야 한다면이고, 2번 해석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이게 2번 해석이에요. 만약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해결할 거야. 만약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해결할 거야. 어떤 게더 자연스러워요? 무조건 1번이죠. 그쵸? 한국어로도 1번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조건을 거는 말에서는 굳이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런 거 해석도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f 다음에 we have to 이런 식으로 쓰지, we will have to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Please call me. 부디 나에게 전화를 주세요. If there are any problems.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if절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Please call me라는 문장 뒤도 괜찮고 앞도 괜찮습니다. 왜요, 선생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부사의 위치는 아무 데나 있어도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please, 부디, ask your classmates, 너의 같은 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렴. 요런 문장이 되겠죠. 자,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조건을 거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if절 단독은 불가하다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거는 부사절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when절 설명할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만약에 이 뒤에 please ask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If you need help,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뭔가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고 그 뒤에가 중요하잖아요. 하다면 그래서 뭐 그러니까 if절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뒤에 반드시 주절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if절 한번 살펴봤으면 우리 한번 복습해야죠. 오늘 배운 건 만약이라는 의미의 if고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 우리 배웠죠. 기억을 잘 떠올려 봅시다. 만약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 부사절의 if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장. 만약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당신의 같은 반 학교 친구들한테 뭐 요청하세요. 라는 거고.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면은 요런 문장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Do you know? 당신은 아시나요? If there is milk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뭔가 yes or no인지 아닌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 위에 거는 부사절, 아래 거는 명사절에 해당한다. 해석으로 잘 구분하면 된다라고 저번에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번더 복습해

0: 연습을 해본 거고요. 중요한 건 오늘 배운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바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0: have to. If, F 발음, if, F 하는 발음 소리 잘 들어주세요.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만약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처리할 것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0: 자, 이번에도 if절 뒷부분을 잘 봐야겠죠? Please call me 쉬고 if there are. If there are. If there are. 이거 잘 들어주세요.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만약 어떤 문제라도 있으면 부디 내게 전화줘. 두 번 듣겠습니다.
1: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0: 이번엔 if가 처음에 나오네요. If you 거의 합쳐져서 if you처럼도 들립니다. If you need help, please ask your classmates.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요청해. 두 번 듣겠습니다.
1: If you need help, please ask your classmates. If you need help, please ask your classmates.
0: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We will deal with it if we have to.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Please call me if there are any problems. If you need help, please ask your classmates. If you need help, please ask your classmates.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다룰 거야.

만약 어떤 쟁점이 있으면 부디 그녀에게 전화줘.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너의 선생님께 여쭤봐. 자, 다루다 라는 뜻의 동사 핸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핸들은 우리 자동차 핸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동사로 쓰면 다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if라는 이 접속사죠. 만약 뭐뭐라면입니다. 그래서 if, 만약 we need to,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쓴 거고요. If we need to, we will handle it. 뭐 이런 식으로 앞뒤를 바꿔 쓴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뒤에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 will handle it if we need to. 한 번 더요. We will handle it if we need to.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어떤 쟁점이 있으면 부디 그녀에게 전화줘 라고 했는데요. 쟁점, issue, 뭐 issue라는 부분을 쟁점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자, if 부분, 만약 뭐뭐라면이죠. 만약 there are any issues,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잘 맞춰서 써줬습니다. 읽어보죠. Please call her if there are any issues. Call her, 여기가 발음이 좀 어렵죠? Call 할 때는 이 턱을 많이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 거고요. Her

할 때는 혀를 안쪽으로 많이 굴리는 느낌이 들어서 턱이 올라올 겁니다. 해볼게요. Please call her if there are any issues. 훨씬 나아졌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 선생님께 여쭤봐 라는 건데요. 자, 만약 뭐뭐라면 if로 시작했고요. You need 주어 동사 잘 썼습니다. 도움을 help 라고만 하지 않고 assistance 라는 고급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같이 챙겨가는 게 좋겠죠? 읽어보죠. If you need assistance, please ask your teacher. One more time. If you need assistance, please ask your teacher. Very good.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Help the weak. The weak라고 하는 거좀 어색할 수 있는데, the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만약 내가 강하다면. 그쵸.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격언이 있죠? 만약 뭐뭐라면 if로 치면 되겠고요. 자, 아래는 명작입니다. Help the poor. 자, 도와라.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다면 만약이니까 맨 처음은 if로 시작하겠고요. If you are wealthy 이렇게 쓰셔도 되고 if you are rich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도 명작입니다. Help the world. 도와라. 그 세상을 도와라. 만약 당신이 똑똑하다면 격언이 쏟아지네요. If you are sma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Help the weak if you're strong. Help the poor if you're wealthy. Help the world if you're smart.
0: 자,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 i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뜻이 중요했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었고, 교과서에 따라서 조건의 접속사라는 말도 붙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쓸 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 대신해서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사절 내용들이 거의 다 끝이다고,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로 넘어갈 시간들 다가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대화 내용 불일치 문제 유형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와 관련된 문제 풀이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대화를 듣고 요리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1번, 이 요리 강좌가 일요일에 열린다. 2번은 초급자를 위한 강좌이다. 3번은 오일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운다. 4번, 수강료는 1,000원이다. 5번은 수강 가능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1: Liz,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unday?
2: Not really.
1: Then why don't we take a one-day cooking class at the community center?
2: Sounds interesting, but I'm not good at cooking. Is that okay?
1: Sure. It's a course for beginners. They will teach us how to make oil pasta.
2: Oh, I love pasta. How much is the fee?
1: It's 10,000 won, and the class is limited to 10 people.
2: Oh, then we should hurry and register.
0: 정답 고르셨나요? 함께 들으면서 일치하지 않았던 선택지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채워주세요.
1: Liz,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unday?
0: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unday? 그랬죠? 빈칸에 들어갈 다섯 단어는 Do you have any plans? 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계획 있어?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네요.
2: Not really.
0: 아니, 뭐 별로, 뭐 별거 없는데 라고 대답했고요.
1: Then why don't we take a one-day cooking class at the community center?
0: 자, 첫 번째 빈칸은 Then why don't we take a one-day cooking class at the community center? 이렇게 들렸는데요. 자, 한 번만 더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정답을 채워보세요.
1: Then why don't we take a one-day cooking class?
0: Why don't we take? 네 단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why don't we?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지 않을래? 상대편에게 제안을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 수강하다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take 동사를 썼습니다. So, why don't we take a one-day cooking class? 그래서 우리 원데이 요리 수업에 함께 등록하지 않을래?
1: At the community center.
0: Community 이렇게 들렸죠. 주민센터 같은 곳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community였지만 우리 귀에 들릴 때는 아시죠? 중간에 T 발음은 얼로 약화가 많이 돼서 community center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있는 원데이 쿠킹 클래스에 우리 같이 등록하지 않을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의 응답은
2: Sounds interesting.
0: 재밌겠는걸?
2: But I'm not good at cooking.
0: I'm not good at. 들으셨죠? 워낙에 많이 나왔었던 표현이라 여러분들 잘 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I'm not good at. Be good at. 무언가를 잘하다 였는데요. 다시 붙어서 I'm not good at cooking. 근데 나 요리 잘 못하는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 Is that okay?
0: 괜찮나? 그랬더니 남자가
1: Sure. It's a course for beginners.
0: 빈칸에 들어갈 표현 It's a course for beginners. 들으셨나요?

0: 그렇지. beginners라고 넣어주면 되고, begin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beginner,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초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그럼 그거 초급자를 위한 코스이거든. 초급자를 위한 수업이거든. 이런 뜻이었죠.
1: They will teach us how to make oil pasta.
0: They will teach us how to make oil pasta. 그랬습니다. 자, 민카는 세 단어 들으셨죠? How to make. How to make.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인데요. make를 넣었으니까 만드는 방법. 오일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 수업에서 라는 뜻입니다.
2: Oh, I love pasta.
0: 나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데.
2: How much is the fee?
0: How much is the fee?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배웠던 고단어죠. 비용이 어떻게 될까? 아, 수강료. 여기서는 수강료를 말하겠지. 수업료가 어떻게 될까?
1: It's 10,001.
0: 들으셨나요? It's 10,001. 그랬거든. 그러니까 thousand만 듣고 1,000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10,000 그랬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알아들었어야 되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And the class is limited to 10 people.
0: And the class is limited to 이랬는데요. 자, 빈칸은 일단 limited to였고요. 우리 귀로 들릴 때는 limited to 이렇게 중간에 t가 또 r 발음으로 났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t는 탈락이 되면서 limited to라고 들렸죠. 뭐뭐로 제한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만 원이고 수업은 limited to 10 people. 10명으로 제한이 돼.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t's 10,001, and the class is limited to 10 people.
0: 그쵸? Limited to 10 people. 자, 그래서 5번은 수강 가능 인원이 최대 10명인 거 맞습니다.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수강 인원이 10명 맞는 표현이죠.
2: Oh, then we should hurry and register.
0: Oh, that we should hurry and register. 무슨 뜻? 등록하다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빨리 서둘러 등록해야겠다.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요일에 열린다 맞고요. 초급자, 비기너를 위한 강좌였고요. 그다음에 오일 파스타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oil pasta. 그렇죠? 수강료는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었습니다.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제한, 즉 최대 10명이다라는 표현도 맞는 설명이었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관계부사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에 여자가 야, 우리 그럼 서둘러 등록해야겠다라고 할때 we should hurry and register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register가 무슨 뜻이었다고? 등록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이 register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sign up. 얘도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예문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어디에 등록하는 건데 이제 둘다 전치사 for를 뒤에 좀 써요. 그래서 sign up for 어떤 수강 강좌, 뭐 수업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이고요.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 그러니까 register에 비해서 sign up이 회화체나 좀 일상적인 표현에서 좀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미묘한 차이점은 이거는 등록할 때 약간 부담이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등록하면 어떤 조건 제한이 많이 없이 바로 그냥 등록해도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 보통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인업을 쓰니까 register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편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죠. You can sign up for my online course for free. 그래서 여러분은 등록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 저의 온라인 수업에 for free.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하나 더 보면 Why don't we sign up for the marathon? 그래서 야, 우리 마라톤에 등록하지 않을래? 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 없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sign up for 명사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register도 뜻은 똑같아요. 얘는 조금 더 격식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 구분해 주시고 둘다 등록하다로 쓸 수는 있어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Register for the first semester within the deadline. 그래서 등록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어디에? the first semester. 그랬으니까 가을 학기에 등록하세요. Within the deadline. 뭔가 이 마감일 안에, 마감일 내로 가을 학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문 자체가 조금 더 뭔가 격식적인 그런 느낌의 느낌이 좀 풍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register가 많이 좀 더 많이 활용되는 편이더라. 이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등록하다 두 단어 여러분 활용해 주시고요. 관계 부사로 넘어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관계대명사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관계부사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고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그 선행사를 꾸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대명사 자리를 대신하다 보니까 뒤에 문장 구조는 명사, 주어나 목적어의 명사 자리가 비게 되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주어가 빌 땐 주격 관대, 목적어가 빌 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고요.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랑 원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힌트가 나오겠지만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인 거죠. 앞에 선행사 있는 거 똑같고요.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도 다 똑같아. 근데 다만 차이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사 자리를 대신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보어가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볼게요. 어떤 자리를 대신하는지. This is the place. 이곳이 장소입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문장엔 The accident happened here. 그 사고는 바로 여기에서 벌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여기에서라는 부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로 합칠 때 이곳이 그 사고가 벌어진 장소입니다라고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겹치는 부분이 부사로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사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관계 부사, where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이곳이 그 장소가 벌어진 곳입니다. 라는 문장, 그 사고가 벌어진 곳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왜 where를 썼느냐. 종류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역시나 선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딱 네 가지 종류의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the place 같은 장소 명사가 나올 때는 where. 그 다음에 뭐 the time 같은 시간 명사가 나올 때는 when, 그리고 the reason, 이유 명사일 때는 why,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한 게 방법이 the way 있잖아. 근데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어. 얘네는 다 같이 쓰잖아. 얘 꾸며주잖아. 근데 the way와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쓴다. 라는 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없더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에 이런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들이 정말 많잖아. 그런 전치사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which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where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왜? 앞에 써준 전치사들 때문에. 장소 전치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걸 쓰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in, on, at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뭐 좀 더 긴 시간엔 in, 그리고 좀 더 특정한 시간에는 on, 특정한 시각에는 at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어요. 위치해서 바꿔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치사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이유는 for which, for의 이유가 있거든 뜻이. 그 다음에 방법은 in which, 방법은 in which 이렇게 두 가지 두 단어로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정이고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서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주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문제 속에서 관계부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주어진 우리말을 영작한 것으로 바른 것. 정답은 두 개입니다. 리즈는 그를 처음으로 만났던 하와이에 갔다. 그랬는데요. Liz went to Hawaii까지 지금 다 같은 것 같아. 일단 3번까지 보죠. 근데 어떤 하와이냐면 그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랬고 하와이가 일단 장소예요.

그러니까 when으로는 못 꾸며. where은 가능합니다. 그치? 그리고 where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너무 괜찮아. 근데 문제는 there 대신에 지금 where를 썼는데, there를 또 써버리면 완전 중복이죠. 2번 탈락. 자, 3번 볼까? Where she met him for the first time. 이거 너무 잘 썼는데요? 그녀가 그를 처음으로 만났던 하와이에 갔다. 겹치는 것도 없고요.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왜안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Liz went to Hawaii, which she met him for the first time. 뒤에가 완벽하거든. 근데 which는 올 수가 없어. 그치? 사실 하와이라는 명사는 받을 수 있지만 뒤에 문장이 완벽해서 which는 못 오는 거죠. 그 where를 쓴 거지. 자,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이 두 개였잖아. 맞아. 5번은 in which를 썼네요. 하와이라는 장소 안에서 그를 처음으로 만난 거거든. 그래서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쓴 것도 괜찮습니다. And where she met him for the first time. 정답은 3번과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째 when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 그랬는데 우리 이제 관계부사로 방금 살펴본 where, when, why, how는 사실 다른 역할도 있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고 해석되는 의문사도 있거든. 관계부사일 때는 해석이 없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만 의문사일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when은 앞에 시간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이제 얘는 관계부사겠죠. 7시는, 오전 7시는 우리 기차가 출발하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지, 언제라고 해석되지 않죠. 자, 1번부터 볼까요? I don't know when his birthday is. 아, 나는 모르겠다. 네, 선행사 없고요. 그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런 게 의문사라고. 2번. I'll call you back when I get home. 그다음에 when의 종류가 하나 더 있네.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니? 내가 전화할게. 내가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자,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when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쵸? 부사절 접속사 when이고요. 관계부사는 아니야. 3번은 when does your school vacation start? 그래서 학교 방학이 언제 시작하니? 1번과 같은 의문사겠다, 얘들아. 언제로 해석되니까. 4번은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너가 크면,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부사절, 접속사 when이 되겠네요. 자, 그 마지막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Winter is the season. 겨울은 계절이에요. 때를 나타내는 명사 맞고요. 어떤 계절? We have lots of snow. 우리 눈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 when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 찐 부분을 괄호 안에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랬는데요. 1번은 9am is the time what we will start. 자, 알맞은 전치사 쓰면 된다 그랬잖아. 우리 9시에, 10시에 라고 할때 앞에 전치사 at 9 o'clock, at 7 p.m. 이렇게 말하잖아. at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the day when we left Busan. 우리가 부산으로 떠났던 날은 was rainy. 비가 내렸다란 문장인데요. 그 날. 이런 어떤 특정한 날, 요일, 때 앞에 쓰는 게 전치사 on이거든요. 전치사 파트 할때 썼던 거거든. on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town, 마을이죠. 그 마을 안에 많은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 마을 안에서. 그래서 in which로 where를 바꿔 쓴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for each인데요. The river where you want to swim. 잘 생각해봐. 그 강. 너가 수영하길 원하는 강인데, 보통 강 안에서 수영을 하지, 강을 위에 수영을 한다든지, 이건 좀 어색한데, 그쵸? 그래서 이게 틀린 것 같고, for which가 아니라 in which로 바꿔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수영하길 원하는 그 강은 아주 깊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this is the market at which my mother buys food. 우리 엄마가 음식을 사는 시장 그랬고요. 그 마켓에서
장소 명사, 장소 전치사 at 가능하죠? 음식을 삽니다. at which도 적절한 전치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 총정리로 찾아오도록 하죠.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work or working, 자,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의미가 더 맞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와, 진짜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정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준동사, 다시 말해 동사의 성질과 동사의 뜻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생긴 것만 동사가 아닌 아이들, 준동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준동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 세 번째는 분사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이미 이 문장에서 as he walked, 그가 걸었을 때라는 walked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또 he noticed, 무언가 알아차렸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notice라는 동사가 얘들아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walked라는 걸 이걸 두 번째의 동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실은 as he walked, he noticed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as가 연결해 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noticed와 walked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여기 사이에는 그 어떠한 접속사도 보이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alked는 과거 동사로 볼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자리가 혹시 과거 분사 자리인지, 자, work의 동사 변화 work, worked, worked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인 과거 분사인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자, 얘들아, 과거 분사는 주로 해석이 수동의 형태로 되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수도승이 일하게 된 겁니까? 다시, 무언가 노동이 되는 수도승이에요? 말이 도저히 어색하죠. 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worked는 과거 동사도 아니고요. 과거 분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이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수도승이에요? He noticed a monk working in the fields이어서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수도승. 다시 말해 분사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a monk를 꾸미면서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이라는 진행과 능동에 대한 쓰인 현재 분사를 써주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신 문제에서요 working, worked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고 하면 이 분사 앞에 나와 있는 분사로 추정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을 가져다가 앞에 있는 대상이 직접 하는 거라면 능동의 ing, 앞에 있는 대상이 해석을 해봤는데 뭔가 받고 되는 걸로 말이 되면 과거분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뒤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수도승을 본 거죠. The young man turned to the monk and said, 자, 그래서 그 수도승한테 가서요 얘기를 한 겁니다. Excuse me, do you mind if I ask you a question?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Not at all, replied the monk. 그럼요.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질문하세요. 라고 수도승이 답을 한 거죠. I am traveling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제가 산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요. To the village in the valley. 계곡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I was wondering. 제가 궁금합니다. If you knew what it's like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저 계곡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 마을이 어떤지를 이미 수도승께서 혹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if라는 아이를 확인하고 갈게요. 자, if는요 얘들아 선생님들이 내기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if는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if는요 품사가 접속사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문장 안에 if가 들어있다면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두 개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f가 들어있는 절이 어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절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면 다시 자 if절이 있고 어떤 주절이 있다고 보았을 때 if절이 없어져도 돼도 나머지 주절의 형태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 자, 그 말은 뭐다? 부사처럼 있어도 되는 없어도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 역할로 쓰인다면 해석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if가 이끌고 있는 절 if가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목적어나 또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

해석하는 명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어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이게 영어적으로 아주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왜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리를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원더라는 것은 궁금해하다예요. 자, 내가 궁금해하다. 무엇을? 다시. 나는 궁금해하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다. 다시 말해서, if 절 자체가 이 문장에서 wonder에 대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는 어떤 품사? 명사의 품사가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if 절을 어떤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수도승께서 알고 계신지 아닌지,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지 않은지 무엇을? 아, 저쪽 계곡에 있는 마을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 계시지 못하신지가 궁금합니다.여서 뭔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Tell me, said the monk. 자, 먼저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말해주세요. What was your experience of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그 산에 있었던 마을에서의 당신의 경험은 어땠나요? 라고 했더니 이 젊은 남자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Terrible. 아, 끔찍했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라고 답을 했던 거죠. I'm glad to be away from there. 자,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저는 기뻐요.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unwelcoming. 뭐 했다? 그렇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unwelcoming. 사람들을 반기지 않았어요. 즉, 뭔가 살갑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저기 계곡에 있는 마을은 제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I'm sorry to tell you. 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but I think your experience will be much the same there. 그쪽에 가더라도, 그 계곡에 있는 마을에 가더라도 당신의 경험은요, 비슷할 겁니다. 그 말은 뭐다? 그렇죠. 역시 그쪽 동네도 뭔가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고 unwelcome 할 겁니다. 라고 답을 해준 거죠. The young man lowered his head helplessly and walking on. 자, 얘들아, 이 문장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 사람은 힘이 빠지겠죠? 이 젊은 남자는요, 고개를 떨구고요, 무기력하게 떨구고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walking을 쓸 건지, walked를 쓸 건지 함께 보자고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는 이런 형식으로 시험에 나와 있을 경우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만약에 ED와 ING 앞에 명사와 같은 대상이 나와 있다면 방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앞엔 대상을 가져다가 직접 하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고 받는 걸로 말이 되면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는데 분사로 추정되는 것 앞에 무언가 and나 but이나 or가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바로 병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부분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 접속사 종류 중에서요, 전형적으로 and, but, or라는 것은 앞에, 뒤에 성분을 맞춰주고, 다시 말해 주어는 주어, 목적어는 목적어, 보어는 보어 이렇게 맞춰주면서 의미적으로도 앞과 뒤가 대등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을 병렬의 개념이라고 해요. 혹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석으로 가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 walking은 어디와 병렬일까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The young man lowered his head. 그의 고개를 낮췄어요.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 두 번째, and walking on이라고 보았을 때, 실은 이 ing 형태로 얘들아, 어떠한 것도 지금 연결될 부분이 이 앞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없는 거잖아요. ing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두 번째로 고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the young man이 주어이고요. He lowered his head. 두 번째, the young man walked on.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사가 뭘 가운데로 두고, 등이 접속사 and를 가운데로 두고 앞에 뒤에 병렬 이루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이어서 볼게요.

조금 뒤에 이번에는 a middle aged man, 어떤 중년의 남자가요. 길을 걷고 있었대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the monk, 그 같은 수도승을 마주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중년의 남자도요. 젊은 남자와 같은 질문을 해요. 지금 제가 저쪽 계곡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Do you know what it's like? 그곳이 어떤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I do 라고 수도승이 대답을 하죠. 아,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But first tell me about the village where you came from. 네,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떠나온 곳에서부터 어땠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중년의 남자는요. I've come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자, in the mountains면 산이니까 산 쪽에 있는 마을에서 왔는데요. 자, 결국에 얘들아, 앞에 있던 그 젊은 남자와 이 중년의 남자는 아무래도 같은 마을에서 왔나 봐. 이해됐나요? 자, 다시 계속해 볼게요.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그곳에서의 경험은 멋진 경험이었어요. 자, 우리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a young man은 terrible이라고 얘기했고, 이 남자는 wonderful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뒤에 볼게요. I felt as though I was a member of the family in the village. 마치 그 마을에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꼈어요. 자, 여기서 어법적인 부분 확인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as though가 등장을 하면 반드시 해석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자, as though의 얘들아 기본적인 기능은 접속사예요. 자, 그러니까 as though가 등장한다면 동사가 이렇게 두개 있어도 괜찮다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as though는 뭐 마치 뭐뭐신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말 as if와 바꿔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얘들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마치 뭐뭐신 것처럼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다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실제 그 상황이 아니라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마치 뭐뭐신 것처럼. 그래서 실은 이 as though 혹은 as if는요 가정법의 일종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요? 말 그대로 그게 실제 그게 아니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도 어때? 실제 이 남자가 그 마을에서의 사람들과 어떤 가족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치 뭐인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렇지.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가정법의 의미를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가정법을 할 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을 할 때는 비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가정법의 과거의 형태로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I felt as though I was a member of the family in the village. 자, as though는 뭐다? 마치 뭐뭐신 것처럼. 그리고 가정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법적인 부분도 같이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Why did you feel like that? Asked the monk. The elders gave much advice. 자, 이유를 물어본 거죠. 자, 수도승이 왜 그렇게 멋진 경험이었는지를 물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관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떠나온 것이 슬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what is the village in the valley like? 자,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계곡에 있는 마을은 어떤가요? 라고 다시 물어봤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요. I think you'll find it much the same. 아마 비슷할 거라고 발견을 할 거예요. 당신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I'm glad to hear that. 와, 그걸 들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이 중년의 남자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 총네 가지의 포인트를 봤었죠. 처음에 분사 부분 봤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분사 부분 봤었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자, 두 번째 파트는 and, but, or가 등장하면 병렬인지를 잘볼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접속사 as, though 가정법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 확인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였어요. 선생님 아까 세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마지막 네 번째였죠. 그래서 to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 완료 부정사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볼게요. A blessing in disguise여서 뭔가 변장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이라는 내용이었었고, 빅토가

어떤 내용으로 함께 보았죠? 자, 오늘의 OX 퀴즈입니다. 등이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있는 접속사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필수 어법 정리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바로 다음 강에서 우리 필수 어법 정리 2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배 아프면 어떡해? Do you want a cider? 사이다 시켜줄까? 그러자 글씨니 cider? I can't drink alcohol. 나 술은 못 마시는데. Alcohol? 술? No, no. Cider. Cider. Coke's friend. 콜라 친구. 사이다. 그러자 글씨니 In America, cider can also be alcohol. 미국에서는 사이다가 주류, 술이 될수 있어. You're talking about soda, right? 소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Let's order. 그럼 시키자. 그렇죠, 여러분. Cider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술이 주류가 될수 있습니다. Cider 대신 소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이다는 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장난기가 발동한 케빈이 Yes, 소다. This isn't pork. 이건 돼지가 아니라 소다. It's 소다. 뭐? 소다. Get it? It's beef. 소고기. 그러자 글쓴이 와우. What was that, Kevin? 방금 뭐였어, Kevin? 그러자 케빈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Come on, give me a laugh. 한번 웃어줘. It's my treat today. 내가 오늘 사는 거잖아. 그러자 크리스니 억지로 Okay, that was funny. 그러자 케빈도 네, 아무 데서나 이런 아재 개그를 펼치면 안 됩니다. 네, 소다, 소고기다, 소다, 소다. 안 웃기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Hello! Hi, 제이미.
1: Hi, Kevin. Oh, 피자다! Oh, can I eat this?
0: As much as you want.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As much as you want. 마음껏. 원하는 만큼 뭐뭐 해. As much as you want. 한번 따라해볼까요? As much as you want. One more time. 드링크 as much as you want. 마음껏 원하는 만큼 마셔. 그렇죠, 여러분. 응용한 거죠. Drink as much as you want. 마음껏 원하는 만큼 마셔. 따라해볼까요? One more time. Okay.
1: 배부르다. 나 이제 자도 돼?
0: Of course. Sleep as much as you want. 마음껏. 원하는 만큼 자. 그렇죠. Sleep as much as you want. 여러분, as much as you want 앞에 다 붙이셔도 돼요. Sleep, drink, eat. Okay? Sleep as much as you want. 한번 따라해볼까요? One more time.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핵심 표현을 가지고 커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바이바이. I got paid today, so dinner is on me.
3: Woohoo! Great! I was waiting for this day. Let's hurry and order. I'll have this and that and this and
2: Eat
3: that.
2: as much as you want.
3: Oh! I didn't eat anything all day today.
2: Oh, take your time. No one is chasing after you.
3: It's because it's so delicious.
2: 아이고, I know, but slow down. You'll have an upset stomach. Do you want a cider?
3: A cider? I can't drink alcohol.
2: Alcohol? No. Cider. Coke's friend?
3: In America, cider can also be alcohol. You're talking about soda, right? Okay, let's order.
2: Ye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전치사 my가 들어가는 표현들 한번 볼 건데요. 어떤 표현이 나올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The captain said he'll be stopping by in about an hour. 주장이 말하길 그가 한 시간 전후로 들를 거래. Why? I thought we were finished with everything. 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전부 다 끝냈었던 것 같은데? He wants to check if we know the playbook by heart since we have a big game tomorrow. 아, 주장은 우리가 내일 큰 시합이 있으니까 전략이랑 게임 규칙을 전부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가 봐. 네, 이렇게 뭔가 큰 게임이라고 하니까 뭐 학교 대 학교의 경기 혹은 뭐 A매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직 그 경기 전날에 있을 법한 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stop by와 know by heart입니다. 첫 번째 stop by 같은 경우는요. 고3 때까지 여러분 듣기평가에 맨날 정말 1, 2, 3번 그 듣기평가 유형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표현이고요. know by heart 같은 경우는 실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by라는 전치사 기본적인 의미부터 기억을 해야겠죠? by는 우리 기본적으로 외운 건 뭐뭐에 의해였습니다. 그래서 뭐 made by Allison 하면 앨리슨에 의해 만들어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상품 같은데 적혀 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by는 뭐뭐에 의해라는 뜻이고요. 또 교과서에서 뭐뭐까지라는 뜻으로도 가르칩니다. by tomorrow 하면 내일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stop by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stop by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에 따라서 drop by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은 둘 사이를 뭐 거의 뜻의 차이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를 갖다 쓰는 편이에요. 둘 다 뜻은 들르다 라는 뜻입니다. by가 아까 전에 뭐뭐뭐까지 뭐뭐에 의해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라고 생각을 해보면 뚜벅뚜벅 걷다가 stop! 저거에 의해서 뭔가 저것 때문에 살짝 멈춘 거예요. 저것 때문에 살짝 멈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들르는 그림이죠. drop도 마찬가지입니다. drop은 뭔가 툭 떨어뜨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뭐 때문에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살려고 혹은 뭔 얘기를 하려고 등등등의 이유로 어떤 장소에 들르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다이얼로그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The captain. captain은 뭐 의미가 다양하지만 선생님은 주장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said he'll be stopping by. 그가 들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stopping 대신에 dropping by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또 다른 아주 클래식한 예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The mailman always drops by in the morning 이라는 예문인데요. mailman 하면은 우리 그 우체국 배달부 선생님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체부 선생님들이 항상 drops by, 들른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요. know by heart 인데요. 요거 약간 재밌고 원어민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know는 아는 거죠. by heart는 마음에 의해서 내 심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0: 거야. 내 마음속 깊이 심장이 시켜서 알아. 즉, 이거는 내가 뼛속 깊이 완전히 외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뼛속 깊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영어에서는 my heart라고 뭔가 심장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주장이 원해요. To check.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if we, 만일, 뭐,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know by heart 하면 완전히 외우고 있는지 아닌지. The playbook 했을 때, playbook은 전략 혹은 게임의 전체적인 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외우고 완전히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예문도 사전들, 교과서들에 좀 나오더라고요.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죠. Must know, 알아야 한다, the protocol. Protocol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By heart 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완전히. 그래서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프로세스, 기계 다루는 법, 이런 프로토콜들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예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Stop by 혹은 Drop by로 쓸수 있고요. 들르다라는 뜻이 있고, Know by heart인 경우엔 마음속 깊이 아주 그냥 마음의 뼛속까지 그냥 완전하게 아는 거. 즉, 완전히 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두개 가지고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봅시다. 엄마가 내 점심 식사를 놓고 가려고 들르셨어. 자, 들르다라는 표현 중에 S로 시작하는 걸로 넣어봅시다. 자, 중요한 건 과거 시제까지 챙기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쵸? Stopped by 이렇게 해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mom stopped by to drop off my lunch. My mom stopped by to drop off my lunch.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내가 몇 시에 우리 집에 들른다고 했었지? 자, 이번에는 D로 시작하는 들른다라는 표현 써봅시다. 그렇죠. drop by 사용하시면 되고요. 과거 시제지만 앞에 what time did 하고 이미 과거 여기 썼죠. 그래서 그냥 drop by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난 애국가를 완전히 외우고 있다. 자, 완전히 그냥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마음에 의해서. 그죠? My heart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 National Anthem이라는 단어가요. 국가, 국가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노래는 애국가죠. 그래서 애국가를 Korean National Anthem이라고 하고 혹은 Korean을 빼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우리 아빠는 과학 선생님이셔서 원소 주기율표를 완전히 외우고 계신다. 자, 완전히 마음속 깊이 마음이 식혀서 완전히 외우고 있어. 그쵸? Know by hear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 위에 Periodic Table of Elements 요게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우리 사실은 뭐 과학 선생님 아니어도 중3쯤 되면은 원소 막 수헬리베 붕탄질산 그거 외우잖아. 그걸 이제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런 예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는 다이얼로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e captain said he'll be stopping by in about an hour. Why? I thought we were finished with everything. He wants to check if we know the playbook by heart, since we have a big game tomorrow.
0: 자, 이렇게 우리 my가 들어가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특히나 꼭꼭 외웠으면 좋겠는 건 stop by, drop by예요. 들르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원어민들 많이 쓰는 거 know by heart, 완전히 외우다라는 두개뜻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Who? W-H-O. Who? Who? What? W-H-A-T. What? What? When? W-H-E-N. When? When?
0: 자, 오늘의 주제는 questions, 질문이란 뜻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who, 누구예요? 예를 들어, 너 누구야? Who ar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o? 그 다음은 what, 무엇? 예를 들어, what is that? 저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when, 언제예요? 너 언제 올 거야? When are you coming?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까요? 누구? Who? 여러분 여기는 W 발음이 안 나요. Who? Very good. 무엇? What? 한 번 더. What? Good job. 언제? When? 한번 다시 해볼까요? When?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Who? Who? What? What? When? When?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Who is that girl wearing the hat? 모자를 쓴 저 여자는 누구야? 아주 궁금한데, I'm curious. 자, who 나왔죠? 항상 질문에 먼저 나와요. Who is that girl?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Your turn. Who is that girl wearing the hat? 잘했어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뭐니?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름을 꼭 물어보잖아요.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is your name? 자, what이 항상 질문의 앞에 나온다고 말했죠?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unny. 그 다음, When did you come to Korea?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외국인 만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 I came from America. I came from Japa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친구들, 같이 연습해봐요. When did you come to Korea? 와우,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Where? W-H-E-R-E. Where? Where? Why? W-H-Y. Why? Why? How? H-O-W. How? How?
0: 그 다음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Where,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너 어디야? Where ar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0: 그 다음은 why? 왜? 우리가 왜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는 왜 무엇무엇을 했니? Why did you do tha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how? 어떻게? 란 뜻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조종하니? How do you control that?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어디에? Where? 친구들 R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Where? Very good. 왜? Why? 자, 우리 why라고 할 때 조금 올려서 말해볼까요? 질문이니까. Why? Good job. 어떻게? How? 한번 다시 할게요. How 발음을 정확하게 내볼게요. How?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Where? Where? Why? Why? How? How?
0: Okay, this is our next sentence.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I live in Seoul. I live in Busan. 여러분, where do you live? 같이 말해봐요. Where do you live? 잘했어요. Why are you crying? 너는 왜 울고 있니? 친구들, why가 또 앞에 나왔죠? 왜 뭐뭇을 하니? 왜 울고 있어?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Why are you crying? 한번 더 해볼게요. Why are you crying? Good job. Okay, our last sentence. How did you make this delicious cake? 너는 이 맛있는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었니? Teach me. 나를 알려줘. 자, how는 어떻게 무엇무엇을 했니? How did you 무엇무엇?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돼요. Now it's your turn. How did you make this delicious cake? Wow, that was excellen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Who? Who? What? What? When? When? Where? Where? Why? Why? How? How?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의 수업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이 밑에 알려지는 이 차에 들어가서 review 복습을 하면 돼요. Review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Everyone, thank you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수학은 잘하지만 과학은 싫어한다. She is good at math. Blank. She hates science.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she, 주어죠. 그 다음에 비동사 is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빈칸 뒤에를 봤더니 또다시 주어인 she, 동사인 hates가 보입니다.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일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덩어리 하나, 그리고 주어 동사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를 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미 덩어리, she is good at math, 혹은 she hates science와 같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두 단어 이상의 의미 덩어리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입니다. 절.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두 단어 이상의 의미 덩어리예요. 이앞 문장에서 she is good at math. 이게 하나의 절이고요. She hates science.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절입니다. 이처럼 절과 절, 그리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하는 말을 접속사라고 해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게 뭐예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는 연결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예문 보시면 I ate lunch. 나는 점심을 먹었다. And I drank some juice. 그리고 나는 주스를 좀 마셨다랍니다.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의미 덩어리 하나의 절과 I drank some juice 또 다른 하나의 절을 중간에 있는 접속사 and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but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He is fast, but he is not strong. 그는 빠르다. 그러나 그는 강하지 않다랍니다. 그는 빠르지만 강하지 않다. 이렇게 but로 연결해줘요. 다음은 or입니다. or는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You can watch TV or you can read a book. 너는 TV를 볼수 있어. 또는 너는 책을 읽을 수 있어. TV를 보거나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할때 or 접속사가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o. So는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다. So we stayed inside. 그래서 우리는 실내에 머물렀다. 입니다. 이처럼 and, but, or, so 의미에 맞는 접속사를 넣어서 두 개의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럼 퀴즈. 날씨가 더워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 날씨가 더웠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라는 뜻의 접속사는 뭘까요? 정답은 so입니다. It was hot, so we went swimm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그 소녀는 상자를 열었고 장난감을 찾았다. 열었다. 그리고 장난감을 찾았다.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접속사 and를 써주시면 되겠죠? The boy opened the box and he found a to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개만 더 배워볼게요. Because, when, if. 이세 가지 접속사의 뜻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I stayed home because I was sick. 나는 집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나는 아팠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I was eating dinner. 나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When he called, 그가 전화했을 때, 뭐뭐 했을 때 when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if.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I will go if
It doesn't rain. 나는 갈 거야.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when 뭐뭐 할때 if 만약 뭐뭐라면 이세 가지 접속사 더 알아주세요. 자, 그런데 이 because, when, if는요 문장의 맨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콤마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when he arrived, comma, we stayed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when이 이끄는 절이 뒤로 간다면 그때는 콤마를 쓸 필요가 없는데요. when이 이끄는 절, because가 이끄는 절,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반드시 찍어준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주세요. 나는 버스를 놓쳐서 늦었다랍니다. 놓쳐서 늦었다. 자, 내가 늦은 이유가 뭐라고요?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쵸? 우리 다르게 말하면 나는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로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I was late because I missed a bus. 다음 2번. 그녀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전화했다래요. 도착했을 때, 뭐뭐 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When, 접속사 when을 사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She called me when she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When she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3번. 내가 서두르면 버스를 탈수 있다래요. 만약 뭐뭐 하면이라고 할 때, if를 사용하죠. 그래서 if you hurry라고 써주는데요. 이번에는 if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콤마를 꼭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If you hurry, 콤마. 그 다음, you can catch the bus. 너는 버스를 탈수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뒤로 간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콤마 없이 you can catch the bus if you hurry 이렇게 쭉 문장을 하나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en, because,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적어준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그녀는 수학은 잘하지만 과학은 싫어한다. She is good at math. 그녀는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고 그 뒤에 and, but, or, so 중에서 하나를 고르랍니다. 자, 그녀는 수학을 잘한다. 하지만 과학은 싫어한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라는 뜻의 접속사는 바로 but입니다. But. She is good at math, but she hates science. 이렇게 접속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접속사까지 모든 핵심 문법 개념을 다 배워봤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들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장소를 오갑니다.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해요. 이동할 땐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택시를 타거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동할 때 자주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동작 영단어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동작들이 나와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직접 말해볼까요? 자, 먼저 걷거나 산책하고 있는 동작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를 뭐하고 있죠? 운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도 보여요. 오늘은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walk. walk. 자, walk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걷다로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쌤이 강조하고 싶은 뜻은 산책시키다 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할 때도 이 walk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walk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walk, W-A-L-K. 읽을 때는 walk. walk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걷다도 되고 강아지 등을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볼게요. I walk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walk, 걷는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walk my dog every day 라고 했어요. 우리 walk my dog 밑줄 쳐볼까요? 개를 뭐 하는 거예요? 산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walk 뒤에 dog가 나오면 개를 산책시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walk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그럼 우리 walk와 좀 비슷한 단어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리다, run, 그리고 조깅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jog, 그리고 hik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이크는 여러분 우리 하이킹한다 라고 하잖아요. 도보 여행하다 혹은 등산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작 단어들도 이 walk와 함께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ide, ride인데요. 일단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우리 이따가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말고 이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옆에 써봐요. ride, R-I-D-E 읽을 때는 ride. ride는요, 타다 혹은 무언가를 타고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Let's ride the roller coaster. 이렇게 말하면 롤러코스터를 모아자 타자가 되는 것이죠.

Ride는 무언가를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ride의 의미를 기억하셨다면, ride와 정말 자주 쓰이는 교통수단 좀 살펴볼게요. Ride a car 정말 많이 씁니다. 자동차를 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ride a bike도 많이 써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되겠죠. 또, ride a horse도 정말 많이 씁니다. 얘는 말을 타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ride와 함께 쓰이는 교통수단 단어들도 같이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ride 기억하셨다면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drive. drive. 방금 봤던 이 ride라는 동사가 타다라는 뜻이라면 이 drive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자, 이 drive라는 단어도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봐요. drive, D, R, I, V, E. drive. drive, 운전하다도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운전해서 태워주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예문 볼게요. I can drive a bus 하면 나는 버스를 뭐할수 있어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Can you drive me to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Can you drive me to school? 저를 학교까지 drive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 you drive me to 어디 어디 하면 저를 어디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동과 관련된 동작들을 단어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교통수단 영단어들도 쌤이 정리해 두었어요. 이 단어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car. car 하면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taxi. taxi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알아둡시다. 버스는 bus. bus. 그리고 지하철은요. subway. subway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는 단어도 알아둘게요. 비행기는 airplane 하시거나 plan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airplane 혹은 plane이고요. 마지막으로 배는 ship. ship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교통수단 정도는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챙겨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동 동작 단어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거나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walk가 되겠죠? walk는 걷다뿐만 아니라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차를 운전하다 혹은 누군가를 태워주다 라는 단어는 drive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을 타다 라는 단어는 ride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17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Let's find out. Come on. Wow, interesting. Oh, 오늘의 사진을 보니까요. 그림을 보니까 배 같은데요. 그렇죠? 강가, 그리고 좀 노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와우, 오늘 조금 트리키한데. 벌써 맞추셨다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로잉, 조정입니다. 빠밤, 좋습니다.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영차,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로 겨루는 경기를 바로 조정, 로잉이라고 합니다. 로잉은요, 영국 런던의 템스강 기슭에 위치한 호화스러운 저택에 사는 귀족들이 시작한 경기라고 합니다. Rowing. 그럼 지금부터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러 가볼게요. 자, 여길 보시면요. 자, 천후로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canvas라고 부릅니다. 조정 보트의 전후의 공간이죠. 네, canvas 꼭 외워두세요. 자, 두 번째. 와우. 자, catch. 노를 젓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것을 catch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이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뒤쪽으로, 네, 땡기죠? 네,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강하게 당기는 이 과정을 바로 backward이라고 부릅니다. backward. 노를 저을 때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강하게 당기는 동작. 네, 이걸 잘해야 배가 조정이 쭉잘 나가겠죠? 좋습니다. 스포츠 조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Or. No. Or. No.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troke. 탑밥.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Stroke. 탑밥.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단어죠. 바로 or. Or, no. Or, no. No. No를 줬다. No. 문장 볼게요. He pulled as hard

0: as he could on the oars. 그는 최대한 힘껏 노를 저었다. 그렇죠? As hard as he could. Oars. Oars. 꼭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 Spurt. 스퍼트. 뿜어져 나오다. 분발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Spurt. 정말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자, 문장 볼게요. The player showed a last minute spurt of speed. 그렇죠? 그 선수는 막판 스퍼트를 냈다. 그렇죠? 스퍼트.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스퍼트. 하지만 영어로는 spurt. 스퍼트 아닙니다. spurt. 아시겠죠? 잘했어요. 자, 마지막 단어. stroke. 탑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한번 문장 볼게요.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stroke man. 그렇죠? 뱃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앉아 전체 리듬을 조절하는 승무원. 이분들을 바로 스트로크 맨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트로크 맨. 꼭 외워두세요.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or, no. or, no.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troke, 탑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stroke, 탑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방금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요, 퀴즈니까요, 꼭 한번 다 같이 맞춰봐요. 자, 첫 번째 문장은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그렇죠. 제가 입 모양으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는 최대한 힘껏 뭐를 저었다? 자, 영어로 no. 영어로 3, 2, 1. 정답은 oars. Very good. 자, 두 번째. The player showed a last minute blank of speed.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끝! 분발, 뿜어져 나왔다. 영어로 3, 2, 1. Spurt. Very good. 와우, 정말 잘 맞추는데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이건 조금 길어요.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S로 시작하는 S. 3, 2, 1. Stroke man. 그렇죠. Stroke man.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1: A boat race is a water sport in which boats compete against each other's rowing speed.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stroke man. The player showed a last-minute spurt of speed.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oars. Rowing is a workout that uses the entire body.
0: A boat race is a water sport in which boats compete against each other's rowing speed. 조정 경기는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경기입니다.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stroke man. 뱃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앉아 전체 리듬을 조절하는 승무원을 스트로크

맨이라고 합니다. The player showed a last-minute spurt of speed. 그 선수는 막판 스퍼트를 냈습니다.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oars. 그는 최대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Rowing is a workout that uses the entire body. 조정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정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Alright.

0: 오늘은 데이트가 있는 날. 예쁘게 하고 가려고 일찍 일어났더니 동생이 놀리네요.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라니,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wake up early.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아, like a baby. Kevin, you're already up?
2: As you know.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1: Oh, you've suddenly turned into a bird, have you? I guess it's the power of nature. The Kevin that I know sleeps all day.
2: Okay, so I woke up early for a day. Danny said the sunrise here is beautiful, so I woke up early to see it.
1: How about Danny?
2: He saw it several times, so he told me not to wake him up. What about Jane?
1: She has no desire to wake up early. She's seen the sunrise many times.
2: Well, we can enjoy it together. The sun will come up soon.
1: Oh, it's coming up over there!
2: Wow, it's beautiful. It's so gorgeous that I'm speechless.
1: I know. I'm glad we got up early. It's not a new year, but I'm going to make a wis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여전히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데니와 제이는 캠핑장에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웬일로 늦잠꾸러기 케빈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우리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아, 잘 잤다.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심지어 밖이 어둑어둑한데요. 케빈, you're already up? 너 벌써 일어났어? 깜짝 놀랄 일이죠. 늦잠꾸러기인데요. 자, 이렇게 벌써 일어났어 할 때 잘 보셨는지요? up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up은요, 우리 위로 알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깨울 때 wake up,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get up 이런 표현 쓰게 되잖아요. 자, I'm up 이라고 하면 저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이고요. I stayed up all night. 나 밤 꼴딱 샜어. 깬 상태로 stay를 했으니까 밤을 꼴딱 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웬일로 케빈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했더니 As you know,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갑자기 이렇게 허세 가득하게 얘기를 했네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lonely bird입니다. I'm은 나는 무엇 무엇이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m 하나지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arly는 일찍 또는 일찍 일어나는 bird, 새입니다. 우리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런 말 있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다. 즉 나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m an early bird.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m an early bird. 좋습니다. 아니, 나 뭐 원래 일찍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 아무래도 자연의 힘인가 보다. I guess it's the power of nature. 우리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잠이 일찍 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기 좋은데. 아, 이게 자연의 힘인가? 자, I guess가요, 뭐뭐인 것 같다입니다. I think보다는 조금 그죠, 덜 확신이 있는 표현이죠. I guess.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I guess she's right. 그녀 말이 맞아가 아니고 그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don't you think so? 누가 물어봤을 때 I guess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느낌 아시겠죠? think보다는 확신이 덜한 상태로 그런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guess 쓰시면 됩니다. I guess. 이게 자연의 힘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내가 아는 케빈은 항상 잠을 자거든. 늦게까지 잠만 자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났어. 왜? 데니가 여기 일출이 선라이즈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일어난 거라고 이제야 실토하는 케빈입니다. 그런데 데니는 어디 갔죠? 일출 이쁘다면서. 데니는요, 캠핑 와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자기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인이 She has no desire to wake up early. 제인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인도 많이 봤을 테니까요. 뭐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desire, 욕망, 바람이라는 단어 씁니다. have no desire to 동작하면 뭐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 I have no desire to leave here. 나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He has no desire to apologize. 그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좋은 표현이죠. have no desire to 동작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혼자 캠핑을 와서.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이곳에 일출을 보지 못한 케빈과 크리스틴이 단둘이 홀로 일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점점 해가 뜨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말을 잊었대요. I'm speechless.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출도 보고 하니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크리스틴이네요. I'm glad we got up early. 일찍 일어난 보람도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 있죠. 이게 영어로는 I'm a morning lark. I'm a morning lark입니다. morning이 아침이고요. lark가 종달새예요. 아침 종달새. 너무 귀엽죠? I'm a morning lark.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저는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일어나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어떻게? I'm a morning lark. I'm a morning lark.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야행성인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야행성이에요는요. I'm a night owl로 표현합니다. 밤, owl, 부엉이죠. I'm a night owl. I'm a night owl.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전 대부분의 일을 밤에 해요. 밤에 집중이 훨씬 잘 되거든요. 전 야행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I'm a night owl. I'm a night owl.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지런한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 I'm an early bird, 이런 표현과 그리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야행성 인간 이렇게 또 배워봤죠. Morning lark, night owl, 모두 동물들을 사용해서 이야기

또 기억하기도 쉬운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어떤 형의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배운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Excuse me, how much are those jeans?

0: They're $50.
1: How much is this coat?
0: It's $100.
1: Can I try it on? I want a medium, please.
0: Sure. The changing room is over there.
2: 친구들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jeans, dollars, hundred, try on 함께 changing room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jeans. jeans예요. jeans 하고 s까지 붙여주고요. 요거는 청바지 뜻하는 말이에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바지, 반바지 이런 것들은 다리가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벌이라도 꼭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청바지 한 벌은 a pair of jeans. 그리고 두 벌은 two pairs of jeans. 이렇게 한 벌이든 두 벌이든 여러 버리든 jeans, s가 붙은 채로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dollar, dollar, 달러 들어봤죠? 우리 미국에 또 캐나다에 이렇게 어떤 나라들은 달러라는 돈의 단위를 써요. 우리나라는 100, 1, 1000, 1, 1이잖아요. 이렇게 달러라는 돈의 단위는 dollar, dollar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hundred, hundred. 우리 언젠가 배운 적이 있기는 있는데 좀 큰 수요. 100, 1, 100, 100이라는 숫자는 hundred. 1, 100은 좀 우리 말하지 않지만 100이 하나 있으면 100 또는 a hundred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Changing room, changing room. Change가 바꾸는 거죠. 옷가게 가서 옷을 바꿔 입는 room, 방이기 때문에 탈의실이 되겠네요. Changing room 이렇게 표현해요. 이번에는 try on. try만 해도 뭐뭐 해보다인데 try on이니까 뭔가 이렇게 얹어보는 거. 그렇지. 입어보고 걸쳐보고 써보고 신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try on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가 excuse me 하고 대화 시작했어요. excuse me 꼭 알아두고 잘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실례합니다인데요. 뭐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 누가 사람이 많아서 좀 지나가야 될 때 잠시만요 지나갈게요도 excuse me. 그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excuse me. 재채기해도 excuse me. 예의 바르게 쓸 수 있는 표현이 excuse me예요. 지금은 가게에 들어가서 저기요 하고 점원이나 사장님을 부를 때 쓰는 말 excuse me. How much are those jeans? Those니까 저것들 좀 멀리 있겠죠. 저기 청바지 얼마예요? 가격 물어보는 말 how much. 하나짜리면 how much is고요. 이렇게 jeans처럼 여러 개로 표현되는 것들은 how much are 표현하면 돼요. How much are those jeans? 저 청바지 얼마예요? They're $50. 50달러입니다. 라고 했어요. How much is this coat? 이번에는 this니까 말하는 사람 좀 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코트는 얼만데요? How much is this coat? It's $100. 조금 비싸네요. $100이니까 100달러입니다. 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Try on 나왔죠. 사이에 it을 넣었어요. 이 it,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그 전에 뭐 들고 얘기했어요? 코트. 이 코트 입어봐도 되나요? Can I try it on? I want a medium, please. 중간 사이즈, 우리 medium size, M 이렇게 표현하죠. Medium size 주세요. Sure, 물론이죠. The changing room is over there. 탈의실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오늘은 옷가게에서 일어나는 대화였어요. 그럼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6, Topic 101, 101이네요. 905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늘 하던 것처럼 단어 듣고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기. 첫 번째는
3: How much is the vest?
2: 가격 물어보는 거예요. How much 기억하고 How much

0: How much is the vest? vest는 조끼거든요. 조끼 얼마예요?
1: How much are the jeans?
0: 보이죠? How much are 물어봤어요. 왜요? 가격 궁금한 게 the jeans, 청바지라서요. 청바지 얼마인가요?
1: It's $15.
0: It's $15이니까 15달러입니다.
1: They're $20.
0: They're $20. 그것들은 20달러입니다.
1: Can I try this on?
0: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이것 this on? 입어봐도 될까요?
1: Can I try them on?
0: 이번에는 this가 them으로만 바뀌었어요. 하나짜리 뭐 모자 하나, 티셔츠 하나 이러면 it 또는 this 이런 거쓸수 있지만 바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입어볼 때는 Can I try them on? them을 쓰는 게 좋겠죠. 오, 오늘도 성공.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이 코트는 얼마인가요? 이것을 입어봐도 될까요? 저는 중간 치수를 원해요. Alright.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22에요. 쇼핑하기 시작해 볼게요. 물건. 또 가격 이런 거 물어보고 답하는 거.
2: Hello.
0: Hi. 아하, 우리 펭수가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물어봤어요. 코트 얼마예요? 가격 물어보는 건 How much? 이고 is this coat. How much is this coa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당연히 성공이죠.
3: You mean this coat?
0: Yes.
3: It's $50.
0: 50달러래요. 입어봐도 될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Can I try 하나니까 it on? Can I try it on? 좋았어.
3: What size do you want?
0: 아하, size, 치수. 치수 좀 어려운데? Size는 medium이니까 I want a medium, please. I want a medium, please. 중간 사이즈.
3: What size do you want?
0: A medium, please.
3: Okay.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Sure, sure. Okay.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dollar 이런 거 나왔으니까 나라마다 돈의 단위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Hi, AI 니콜. 각 나라 돈의 단위 알려줄래? 각 나라 돈의 단위. One. 달러. Dollar. Pound. Euro. Yen. Okay. 우리나라 돈은 원, 달러는 dollar, 파운드는 pound, 그리고 유럽에서 쓰는 euro, 그리고 일본에서 쓰는 yen 있네요. 이것도 잘 알아둬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앱으로 꼭 복습하기.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집안일, 심부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나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1: Week 26. Monday. Ask for favorites. I can write about my household chores.
0: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우리 친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청소 잘하죠? Well, he's cleaning, right? But there's also some laundry. 맞아요. 그래서 빨래도 있어서 저것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마가 식탁에 뭐 상을 좀 차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So I think our friend is going to go and set the table. 맞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서.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Clean one's room. 자, clean은 청소하다라는 뜻이죠. Clean one's room, 누구누구의 방을 청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When did you clean your room? 이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방을 언제 청소했나요? 라는 뜻이죠. 방 청소 언제 했니? 라는 질문이에요. When did you clean your room? Help one's mom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엄마를 돕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외동이다. 그래도 우리 엄마라고 하죠. 근데 영어는 만약에 나한테 언니도 있고 여동생이 있어도 우리 엄마라고 하지 않고 나의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나의 뭐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경우, 나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여동생이랑 다 같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엄마라는 의미로 our mo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I always help my mom. 나는 항상 엄마를 도와요 라는 뜻이겠죠. I always help my mom. Fold one's clothes 라는 표현이 옷을 접다라는 뜻이죠. 자, 누구누구의 옷을 접다이니까 뭐 나의 옷을 접다, 당신의 옷을 접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I folded my clothes yesterday 라고 하면 일단 fold가 접다인데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가 됐죠. 저는 접었어요. 뭐를? My clothes, 내 옷들을 언제?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 folded my clothes yesterday. Set the table 이라는 표현이 이제 식탁에 상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시도 갖다 놓고 수저도 갖다 놓고 컵도 갖다 놓고 하는 거를 set the table 이라고 하죠. Did you set the table? Did you set the table? 이라고 물어보면 식탁에 뭐 수저랑 이런 거 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수저, 내 수저 다 갖다 놓죠? Did you set the tabl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Household chores 라는 표현이 바로 집안일 혹은 뭐 심부름이라는 표현이겠죠. 엄마의 경우는 집안일이고 우리 친구들의 경우는 심부름이겠네요. 그죠? I like household chores 라고 하면 저는 심부름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겠죠. 우리 심부름 좋아하는 친구? 다 좋아하죠.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되니까요. I like household chore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퀴즈 해볼게요. 아까 fold one's clothes 라는 표현은 나왔는데 빨래라는 표현이 없었죠. 빨래.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Laundry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laundry는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되는 더러운 옷, 빨랫감도 laundry고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그 빨래된 옷도 laundry라고 해요. 헷갈리죠? 네. 어쨌거나 둘다 그냥 laundry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L로 시작하니까 L로 시작하겠죠? Lawn. 자,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모음 소리인데, 발음은 A, U가 오고요. Lawn. 은 소리는 N이겠죠? 그 다음에 Dry. D, R, Y. 요렇게 스펠링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옷을 어제 접었어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뭐 모레, 그저께라는 표현들도 배웠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한번 매칭해 볼게요. 오늘은 맞아요. Today. 어제는 방금 나왔죠. 맞아요. Yesterday라고 하죠. 그럼 내일은 Tomorrow.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긴 것들이 있었죠. 우리는 모레, 그저께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는 풀어서 얘기를 하죠. 모레는, 그쵸. 내일, 다음 날.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고, 그저께는
그쵸? 어제

0: 전날,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하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1: Fun time.
2: Hey, welcome to the party. Listen carefully to your partner. Do what they tell you to do. If you get them all right, you will win a prize.
3: Are you ready?
2: Yes.
3: Sit down, please. Good. Now, close your eyes, please.
2: Okay.
3: Count to 10, please.
2: 1, 2, 3, 4, 5, 6, 7, 8, 9, and 10.
3: Good. Now, open your eyes. Stand up, please.
2: I'm up.
3: Great. Open the door, please.
2: Okay. What's next?
3: Close the door, please.
2: Are we almost finished?
3: Yes. This is the last one. Open the box, please.
2: Wow! My favorite candy! Thank you so much! Oh.
1: Fun time activity!
4: 1번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3: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Are you ready?
2: Yes.
3: Sit down, please. Good.
4: 2번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3: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2: I'm up.
3: Great.
0: It's now time for a level up. 우리 writing 시작해 볼게요. Okay,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아이가 다양한 심부름 혹은 집안일을 하고 있네요. First, what is he doing?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I clean my room every day. 나는 매일 내 방을 청소해 라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매일 청소하나요? 그러면 I clean my room every d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very day 대신에 다른 주기를 넣어도 돼요. 뭐 every week, 매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뭐 하고 있죠?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I help my mom. 근데 뭘 하고 있어요? With the laundry. 빨래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Laundry 기억나죠? I help my mom with the laundr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ndry는 더러운 옷부터 깨끗해져 나온 옷까지 그 모든 상태의 옷을 다 laundry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I fold my clothes. 빨래가 나오면 우리가 접어야 되죠. 접다가 fold였죠. I fold my clothes.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식탁, 상을 차려라. Every meal, 자, 매 식사마다 나는 뭘 해요? I set the table. 그쵸? Set the table이 상을 차리다 라는 말이었어요. You too, right? 여러분들도 every meal, I set the tabl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심부름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나는 집안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ousehold chores. 좀 기니까

쓰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써본 내용들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My household chores. I clean my room every day. I help my mom with the laundry. I fold my clothes. Every meal, I set the table.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잘했어요. 여기에 없는 것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심부름이나 집안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household chores. 나의 심부름 혹은 집안일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럼 체크할게요. 맞아요. 뭐 clean, 청소하는 것도 my room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청소할 수 있잖아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봤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Alright?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Monday. Where is it? I can talk about where things ar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문어가 등장하네요. 그쵸? 근데 보아하니, the octopus is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자, 일단 처음에 여기 무엇이 보이죠?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가방이네요. 자, 가방이 어디 있지? 내 가방이 어디 있지? 영어로 Where is my bag?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bag? 자,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무엇 무엇은 어디에 있지?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표현인가 쌤이랑 예전에 배웠죠? 자, 근데 이번에는 bag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문어가 지금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Okay. 자, 그 다음은요. on 나왔습니다. on은 바로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자, on, on, on.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s it on the table? One more time. Is it on the table? 테이블은 우리가 알듯이 테이블이죠. 그래서 여기 is it on the table? 하게 되면은 그거 테이블 위에 있나요? 그거 테이블 위에 있어? 라고 하는 문장 되겠죠? Is it on 위에? On the table 하니까 테이블 위에 있나요? Is it on the table?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그 다음은요. Between 나왔습니다. In between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요? 노래? In between 바로 뜻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물건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할 때 between 단어 쓰겠죠? 자, 한번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t's between the chairs. One more time. It's between the chairs. 자, chair가 지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지요. 그래서 chair들, 의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it's between the chairs. 그건 의자들 사이에 있어. It's between the chairs. Between, between 기억할 수 있겠죠? Between이 아니라 between, between. Alright,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Behind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ehind가 아니라 behind. Behind. 우리 왜 behind story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바로 그 behind입니다. Behind가 뜻이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Behind, behind. 문장에서 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Is it behind the door? Door는 문이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 문 뒤에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door? Behind, behind, behind.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여기까지가 네개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빠밤. Oh, number one. Where is the apple?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는 사과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apple? Okay. 자, 그럼 선생님이 읽어줘 볼게. A. Under the box. B. Behind the box. C. On the box.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던 거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on the box 되겠죠? 얘들아, on이 무슨 뜻이야? 뭐뭐 위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과를 보니까는 박스 위에, on the box 있죠? 잘했습니다. Under 하면 아래라는 뜻이고, behind는 뭐야? 뭐뭐 뒤에라는 뜻이지? 그래서 on이 정답이 되겠죠? Okay. 자, 두 번째는요. Number 2. Where is the apple? 이번에도 사과가 어디에 있네요. Where's the apple? 자, 지금 상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뭐뭐 사이에, 영어로 뭐였죠? 그치. Between. Between이 아니라 between이라고 했어요. Between을 스펠링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생각해보자.
일단 B 오겠죠? B

0: 그래서 이가 오고요, 트 소리 났고요, 워 소리 와야 돼. 워, 워, 워. W 오고요. Between 이 소리가 기니까 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짜잔! Between 완성됐습니다. BETWEEN. Between.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quiz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자,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 시작해 볼게요. 역할극이지? 세미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우리 한번 연기 실력을 보여주자고요, 오케이? 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문어, octopus is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죠.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짜자잔. 자, 쌤 차례야. Oh,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뭔가 굉장히 서두르고 마음이 조급해 보이면서 말하는 것 같죠? Where is my bag? 내 가방도 어딨죠? 내 가방 어딨어요? Where is my bag? 자, 그랬더니 어우, 엄마 문어, the mommy octopus가 It's the desk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뭐예요? 그렇죠? under가 나와야 되겠죠.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가방이 지금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it's under the desk가 되겠죠? desk는 책상, under는 뭐뭐 아래에. 그래서 it's under the desk. 해볼게요. 시작! It's under the desk. 잘했습니다. 그거 책상 아래 있어. 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Oh, I can't find my homework. 라고 합니다. Uh-oh. 그 무슨 뜻이야? 자, I can't find my, 하면은 난 내 무엇 무엇을 못 찾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거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내 뭐뭐 못 찾겠어. 어딨지? 라 그러는 거예요. I can't find my, 자, 여기서는 숙제를 못 찾겠대. 큰일 났다, 이 문어. 그쵸? 숙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I can't find my homework. 내 숙제를 찾을 수가 없어. 라 그러네요. 내 엄마께서 찾아주실까? 짜잔. Is it the table? 라고 하십니다. 아, 그림 보니까 얘들아, 지금 테이블 위에 있어요. 자, 뭐뭐 위에, 영어로. 그쵸, on이 들어가야겠죠. Is it on the table?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저거 엄마께서, 엄마의 톤 있지? Is it on the table? 시작. Is it on the table? 잘했습니다. 그거 테이블 위에 있니? 그거 테이블 위에 한번 봐봐. 이러시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또 이걸 찾습니다. Oh, my watch is gone. My watch is gone. 자, gone은 bye-bye, bye-bye,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완전히 없어졌어. My watch is gone. 무엇이 없어졌을까? Watch, 손목시계입니다. 자, 내 손목시계가 없어졌어, 사라졌어 라는 거죠. 내 손목시계가 사라졌어요. My watch is gone 라고 하는 거겠죠. 내 엄마께서 찾아주실까? No, it's the books 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책들 사이에 있지요. 뭐뭐 사이에, 영어로 B로 시작합니다. 뭐지? 그치, between 이 와야죠. It's between the books. 자, between은 자, 두 개 이상의 물건들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겠지? 뭐뭐 사이에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책들 사이에

0: 그래서 it's between the books라고 하면 되겠죠? 그거 책들 사이에 있어. 그거 책들 사이에 있어. It's between the books.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between the books. 잘했습니다. 아유, 우리 문어 참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I lost my umbrella. 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umbrella. 자, lost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umbrella는 뭐예요? 우산입니다. 아, 나내 우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umbrella라고 하는 거겠죠. 이번에 또 엄마께서 찾아주실까요? Is it the door?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보아하니 door 문 뒤에 있지요. 자, 뭐뭐 뒤에? Behind 오겠습니다.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니? Is it behind the door? 시작. Is it behind the do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roleplay time이었어요.
1: On. Is it on the table? Between. It's between the chairs. Behind. Is it behind the door?
2: Where is my bag?
1: It's under the desk.
0: Tamka,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where things are. 나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그쵸?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3: Sangan음식을 먹은 Johnny.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3: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폴리.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1학기 동안 배운 표현들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how to describe an object.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Monday. What's it made of? I can describe an objec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볼게요. 짜다! Here's the picture. 아,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그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간판인데 간판에 Detective Office라고 써져 있어요. Detective.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Detective는 탐정이에요. 어떤 사건의 단서를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0: 이렇게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하죠. 자, detective. 따라해 보세요. detective. detective. detective. 네, 그래서 이 detective office라고 하니까 탐정 사무실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왼쪽에 이 돋보기처럼 보이는 이 친구가 탐정인가? 자, 돋보기. 돋보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돋보기는 영어로 magnifying glass라고 합니다. 여기서 magnify는 확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magnifying glass, 그러니까 확대하는 유리. 우리 조그만 사물을 볼때 쓰는 우리 돋보기를 magnifying glass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magnifying glass. magnifying glass. magnifying glass. Very good. 그리고 우리 탐정 이 magnifying glass가 굉장히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구슬처럼 보이죠? 이렇게 반짝이는, 빛나는 것을 describe 할때 shin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hiny, shiny, shiny. 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shiny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Detective, I found this. What's it made of?
2: Let me see. It's made of glass.
1: Cool. What does it look like?
2: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s round and shiny.
1: What's it used for?
2: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지금까지 어떤 표현들을 배워봤는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It's made of 땡땡. 이건 땡땡으로 만들어졌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made는 만들어진, 그리고 of는 무엇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럼 유리는 영어로 glass이니까 glass를 빈칸에 넣어서 it's made of glass 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made of glass. It's made of glass. Very good. 그럼 만들어진 거 말고 이거는 뭐뭐처럼 생겼어요 라는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거는 it looks like 땡땡입니다. 여기서 look는 보다, 내가 보다도 되지만 또 보이다, 내 눈에 이렇게 보이다도 되거든요. 근데 like는 뭐뭐처럼이니까 뭐이 빈칸에 작은 공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t looks like a small ba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 looks like a small ball. Very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used for 땡땡입니다. 여기서 used는 사용되다. 근데 for는 무엇을 위해니까 used for 하면 무엇을 위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쓰인다. 이 어떤 사물의 쓰임새, 용도를 뜻해요. 그래서 it's used for 이 뒤에 그 용도를 쓰면 되는데 그럼 우리 놀이를 할때 쓰여요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놀이를 할 때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되니까 it's used for playing games라고 말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used for playing games. Very good. 우리 이제 한 사물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그럼 이거를 갖고 우리 퀴즈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을 채울 문장은 The chair is 땡땡 with. 그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어니까 만들어졌어라는 표현을 이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3, 2, 1. 만들어졌어는 made of 였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 chair is made of wood. The chair is made of wood. Excellent. 그럼 우리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그림을 보고 이제 보기에서 알맞은 답변을 고르시면 돼요. 질문은 What does the detective look like? 자, 이 탐정은 무엇처럼 생겼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a dish 접시, 2번 a spoon 숟가락, 3번 a magnifying glass. 우리 배웠죠? 돋보기라는 뜻이죠? 자, 그럼 맞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네, 당연히 3번입니다. A magnifying glass. 돋보기처럼 생겼어요. Good job, everyone. 오늘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탐정 조수가 되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탐정이 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채워 넣으면서 말해 보세요. 탐정 조수인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탐정님, 이걸 찾았어요. 이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Detective, I found this. What's it made of? 이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어디 봅시다.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Let me see. It's 땡땡 glass. 자,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유리로 만들어진, 만들어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made of. made of가 만들어진. 그래서 it's made of glass 하면 유리로 만들어졌다죠? 네, 따라해 보세요. Let me see. It's made of glass. Let me see. It's made of glass. Good. 그러면 제가, 멋져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Cool. What does it look like? 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건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둥글고 반짝여요. 라고 이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작은 공처럼 생긴 이 무언가를 묘사를 합니다.

자,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It looks like 땡땡. It's round and shiny. Round는 둥글둥글하다. Shiny는 반짝반짝 빛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small ball, 작은 공, 작은 공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작은 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t looks like a small ball.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답으로 놀이를 할때 사용해요. 이건 구슬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it's used for 땡땡. It's a marble. Marble은 구슬.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맞춰보세요. 3, 2, 1. 네. 놀이를 할때 쓰는 거니까 it's used for playing games가 돼야겠죠? Repeat after me.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Good job.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탐정 조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탐정님.

as. 그래서 여러분이, 멋져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Cool. What does it? 땡땡.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보세요. 3, 2, 1. Look like. 뭐뭐처럼 생기다. 라는 표현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Cool. What does it look like? Cool. What does it look like? 그래서 제가 답으로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둥글고 반짝여요. 라고 답합니다.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s round and shiny.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질문을 해요.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What's it? 땡땡. 쓰임새를 물어보는 이 질문 맞춰보세요. 3, 2, 1. Used for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it used for? What's it used for? 네, 그 용도는 이런 거야. 제가 답을 해요. 놀이를 할때 사용해요. 이건 구슬이에요.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묘사하는 방법을 복습해 봤어요.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 집어서 묘사하는 방법 한번 연습해 봐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did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방학이라 어제가 주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안 돼요. It's Monday and you are starting a new week with me. 선생님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방학이라고 긴장 놓치지 말고 선생님 강의 열심히 또 들어줘야 돼요. Then let

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1: Week 24. Monday. Describe objects. I can describe objects.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여자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she doing? 맞아요. She's driving a car.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밖에서 이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 같습니다. 자, 이 여자분의 차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What type of a car is it? 어떤 차인 것 같나요? 맞아요. 전기차입니다. 지금 충전된 거 보이죠? 자, 우리 전기는 electricity. electricity입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 기능이라는 단어도 배워볼 거예요. 기능 그리고 특징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바로 feature. feature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아나요? 전기차 중에 이제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지금 터치 스크린을 잘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맞아요. Auto driving이라고 나와 있죠. 자율 주행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uto driving. Auto driving. Very good, everyone. 자,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Can you describe your car?
2: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 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방금 들은 우리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Can you, your car?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can이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보통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줄래? 라고 부탁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동사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D로 시작하는데요. describe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문장을 읽어볼게요. Can you describe your car? Can you describe your car?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is made of 자,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뭐뭐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고요. It is made of 뒤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금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tal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t is made of metal.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is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대화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전기차였죠? 우리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 is made of metal.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 comes with a and an system.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it comes with를 잘 보면 됩니다. It comes with 뒤에 특별한 기능 혹은 부품을 넣으면 그것은 뭐뭐가 혹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것은 큰 터치 스크린과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큰 터치 스크린이죠. 영어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Large touch screen이고요. 두 번째 빈칸은 우리가 선생님이 단어를 배울 때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단어였죠? 자율주행. 맞아요. Auto driving입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comes with a large touch 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One more time. It comes with a large touch 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Very good. It's quiz time.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준비됐나요? Unscramble the words. 자,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하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될까요? 무엇무엇 해 줄래?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can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너의 자동차를 누가 설명하나요? 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you,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다 라는 동사는 describe 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설명해야 되나요? 너의 자동차. 그래서 your car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an you describe your car? Can you describe your car? Very good. Our second quiz, 우리 두 번째 퀴즈입니다. Let's read the question together. 같이 질문 읽어볼까요? What is the correct meaning of feature? 자, 여러분 여기서 correct meaning은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feature라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한국어 뜻을 잘 한번 찾아볼 거예요. 1번 기술, 2번 기질, 3번 기능입니다. What is the answer, everyone? 3, 2, 1 정하세요. 정답은 number 3, 기능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우리 문제 다 맞춘 친구들 있나요? Great job.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대화 속의 주인공이 되보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스피킹 연습해야 돼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Can you describe your car?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라는 질문이죠. Can you describe 무엇을 해 줄래? 설명해 줄래? 라는 표현이었어요. 대답 가볼게요.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그것은 파랗고 전기를 사용해 입니다. 다음 문장. What is it made of?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 대답 가볼까요? It is made of metal.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자, 여러분, it is made of 뒤에는 재료의 이름을 넣으면 되죠? 다음 가볼게요.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그것은 특별한 기능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feature가 기능이었죠? 대답 가볼까요?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응, 그것은 큰 터치스크린과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열심히 연습했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은 남자아이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여자분이 돼볼 겁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Can you describe your car? 여러분 차례입니다. 파랗고 전기를 사용해. 어떻게 말할까요?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니? What is it made of?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어떻게 말할까요? It is made of metal. It is made of metal.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큰 터치 스크린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driving system.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driving system.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자분,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돼볼 거예요. Your turn.

0: 않고 전기를 사용해.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 어떻게 말할까요?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 is it made of?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It is made of metal. It is made of metal.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큰 터치 스크린과 자율 주행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자, 오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주말 잘 보내고 왔어? 쌤은 월요일 기다렸어.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하기도 해서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쌤이랑 수업해보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월요일이지요. Today is Monday. 따랑따랑. 자, Monday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바로 어휘하는 날이죠. 어휘는 vocabulary. 자, 그래서 Monday is for vocabulary. 쌤이랑 오늘 재미있게 단어 공부해보자.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주제가 있겠죠? 자, 무슨 주제가 있을까요? 진짜 기대해도 좋아. 이번 주 주제 재밌습니다. 짜란! Week 26.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게임은 우리 친구들이 알듯이 게임이에요. 뭐냐면 당신 나와 게임을 하지 않겠나? 너 나랑 게임하지 않을래? 라는 뜻입니다. 왜 친구한테 나랑 게임하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때 쓰면 너무 좋은 문장이겠죠? 그게 바로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쌤이랑 게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눌 거야. 근데 그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말고요. 우리가 직접 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하는 게임들이나 아니면은 놀이터에서 하는 게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 게임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0: 들어볼게요.
1: Rock, paper, scissors. Freeze tag. Cat's cradle. Red light, green light. Tug of war.
0: 자, 오늘의 단어들 잘 들어봤나요? 어때? 우리가 아는 단어들도 많이 나왔지? 너무 신나겠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가위바위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가위바위보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Rock, paper, scissors 예요. Rock, paper, scissors. 우리는 가위바위보가 순서잖아요. 자, 영어로 표현할 때는 자, 바위,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scissors, 가위 순서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 그래도 해볼게요. Rock, paper, scissors. 가위, 바위, 보. Rock, paper, scissors. 해볼까? 시작. Rock, paper, scissors. 좋아요. 자, 강세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해놨듯이 빨간색 부분이 강세가 주는 부분이에요. Rock는 그 단어 자체에 크게 강세를 줘야 돼요. Rock, 그 다음에 paper는 paper, PA 부분 첫 음절에서 강세를 줘요. paper, 그 다음에 scissors, scissors는 scissors, scissors가 아니라 scissors, C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해야 돼. scissors, scissors. 좋아요. 가위바위보. 우리 잘하는 거잖아. 그쵸? 자,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rock, paper, scissors, shoot. 엄청 간단하다, 그치? Rock, paper, scissors, shoot. 이거 무슨 뜻일까? shoot가. shoot는, 자, 시작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가위, 마위, 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보에 딱 내잖아.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가위바위보 할 때, rock, paper, scissors, shoot 할 때 됩니다. shoot 할 때 돼요. 그래서, rock, paper, scissors, shoot! 가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이 예문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해볼까? rock, paper, scissors, shoot! 누가 이겼어? 쌤이랑 해보자. 시작! Rock, paper, scissors, shoot! 이겼어요? 졌어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Rock, paper, scissors, shoot! 좋아요. 그 다음은요. Freeze tag 나왔어요. Freeze tag. Freeze tag. Freeze는 얼다란 뜻이야. 얼다. 뭘 것 같아요? 얼음땡 놀이죠? 자, 얼음땡은 freeze tag이에요. 한번 해보자. Freeze tag. Freeze tag. 우리 놀이터에서 많이 하지 않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친구들이랑. 예문에서 보자. I play freeze tag with my friends at the playground. 이거 무슨 뜻일까요? Playground는 예전에 쌤이 알려줬는데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얼음땡 놀이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얼음땡 놀이 한 번씩 해봤나요? 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해볼게요. I play freeze tag with my friends at the playground.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I play freeze tag with my friends at the playground. 잘했습니다. 천천히 잘 읽었어요. 좋아요. 다음 단어는 cat's cradle. One more time. Cat's cradle. 쌤, cat's는 meow, 고양이잖아요. 그쵸? cradle라는 단어 뭔지 궁금하지, 얘들아? cradle는 아기 침대, 요람. 요람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알라나? 좀 쉽게 하려면 아기 침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cradle. 자, cat's cradle 하면은 고양이 침대? 좀 웃기지? 근데 생각해봐. 실뜨기 할 때요. 이렇게 하면은 꼭 무슨 조그만한 침대 같지 않나요? 그래서 cat's cradle가 실뜨기를 영어로 cat's cradle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침대. 이렇게 하면은 조그맣고 고양이가 잠잘 것 같은 공간일 것 같잖아요. 자, cat's cradle 한번 읽어볼까? 시작! Cat's cradle. 자, cradle의 앞에 부분에 강세 들어가요. Cradle. Cradle. Okay? 크레이들, no. Cradle. Alright. 자, 실뜨기 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쌤은 실뜨기 놀이 조금 어려웠어. 어렸을 때. 자, 해볼게요. I play cat's cradle with my friend.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실뜨기 놀이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I play cat's cradle with my friend. 나는 내 친구와 함께 실뜨기 놀이를 해요. 가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야 돼. 자, 그 다음은요. 오, 쌤이 좋아하는 거 나왔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하잖아. 체육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 그쵸?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영어로 이거야. Red light, green light. Red light는 뭐야? 빨간색 불이고 green light 하면은 초록색 불이잖아. 우리 왜 신호등 보면은 red light에서 멈추고 green light에서 가도 되잖아. 그쵸? 그럼 똑같아요. 자, red light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딱 돌아봤을 때 red light 하고 green light 할 때는 뒤로 보고 이제 친구들이 막 뛰어오는 시점에 green light 하지요? 자,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영어로 표현할 때 red light 빨간 불. Green light, 초록불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Stop at the red light and go at the green light. 뭘까요? Stop은 멈추다죠. 그래서 빨간 불일 때는 stop 멈추고요. And 그리고 go at the green light. 초록불일 때는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할때 되게 긴장되지 않아? 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 엄청 긴장해. 막 덜덜덜덜 떱니다. 왜냐면 걸리기 싫어갖고. 자, red light, green light.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Stop at the red light and go at the green light.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요. Tug of war 나왔어요. 뭐라고요? Tug of war. 줄다리기입니다. 얘들아, tug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당기다요. 근데 그냥 당기다가 아니라 엄청난 온 힘을 다해서 세게 당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tug가. tug. 자, war는 전쟁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정말 줄을 세게 당기는 전쟁입니다. 사실 줄다리기 생각하면은 진짜 전쟁 같지 않아요? 막 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뭐 영차, 영차 이러면서 하나요? 그리고 뭐 하나, 둘, 하나, 둘 이러잖아. 근데 영어로는 tug, tug, tug 이러면서 많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 tug는 세게 잠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예문 볼게요. The last event of the sports day is tug of war. 이거 무슨 뜻일까? The last event. Last event. 무슨 뜻일까? Last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event는, 맞아. 행사야. 그래서 last event 하면 마지막 행사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ports day는 뭘까? sports day는 우리가 사랑하는 운동회야. 운동회 하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운동회의 마지막 event. 행사는 tug of war, 줄다리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줄다리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있잖아?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The last event of the sports day is tug of war. 자, 읽어봤나요? tug가 무슨 뜻이라고? 세게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에요. 줄다리기 재밌는데. 근데 손 아파, 그쵸? 자, 오케이. 우리 단어들 어떻게 재밌게 학습해볼까요? 챈트로 한번 불러볼게요. Alrighty. 자, 이제 챈트 타임이었습니다. 쌤이랑 게임들 단어들을 아주 신나게 불러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shoot. 지금도 잘해. Rock, paper, scissors, shoot. 좋아요. Freeze, tag. Freeze, tag. I play freeze tag. I play freeze tag. Cat's cradle. Cat's cradle. I play cat's cradle with my friend. I play cat's cradle with my friend. Red light, green light. Red light, green light. Stop at the red light and go at the green light. Stop at the red light and go at the green light. Tug of war. Tug of war. The last event is tug of war. The last event is tug of war. Excellent, everyone. Great job. 친구들 이제 unscramble the words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줄다리기가 뭐였지, 얘들아? 아주 세게 잡아당기다가 뭐였어요? 뭐예요? tug이었죠. 그래서 tug. 그리고 전쟁이 나옵니다. of war, tug of war. 아주 줄을 세게 당기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0: 다음은 줄다리기예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 Tug of war. 잘했어요. 그 다음에 실뜨기는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Cat's cradle. 고양이가 자는 침대 같다고 하는 실뜨기. Cat's cradle. 좋아요. 자, 이제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 You have three choices. 세 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You can win, lose, or tie. 너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대요. You play with your hands. 손으로 하는 게임이래요. 뭘까? 3, 2, 1.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럼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shoot. Freeze tag. I play freeze tag with my friends at the playground. Cat's cradle. I play cat's cradle with my friend. Red light, green light. Stop at the red light and go at the green light. Tug of war. The last event of the sports day is tug of war.
0: Bye-bye, butterfly!
2: Bye-bye,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등위적 속사는 동등한 말을 서로 연결하잖아? 그런데 접속사마다 의미는 또 다르고. 이 문장에서 등위 접속사가 but이라는 건 알겠는데 해석이 좀 헷갈려. 그 차는 오래되었고? 아니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잘 달린다? 둘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등위 접속사 마무리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내용 복습하면서 재밌는 활동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동등한 말들을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동등하다는 것은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구와 구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동등한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였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등위 접속사 복습하고 시작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세 가지. 첫 번째, 사과와 딸기 할 때. 그렇죠. And. 그리고 사과는 좋아하지만 포도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뭐 하지만 할 때. But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나 딸기 둘중 하나만 먹을 거야. 그렇죠. Or 이라는 등위 접속사까지 우리가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등한 말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여기서

접속사 뭐죠? 그렇죠. and가 사용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접속사가 무엇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A Merry Christmas. 그리고 and를 기준으로 A Happy New Year. 자, 두 개의 형식이 지금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동등한 말들을 연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석은 나는 너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와라고 해석되는 것이 바로 and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접속사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요? 그렇죠. but. 자, 여기 있는 but. 자, 그러면 의미가 앞과 뒤에 있는 것이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겠지만 동등하게 small과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small 무슨 뜻이에요? 작은, strong, 힘이 센 이런 뜻이죠. 문장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작지만 강하다가 되는 겁니다. 크기는 작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강해라는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형식은 small, strong 두 개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것이 but이라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You can go to the gym or stay home. 자, 접속사 뭐요? or. 자, or 사용되었네요. 무엇을 연결해주고 있나요? 두개 중에 하나다. 두 개를 동시에 할순 없고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할 때는 or이라는 등이 접속사가 사용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step out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A. 1번입니다. 서점들은 고양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이다. bookstores are safe, comfortable places for cats. 그런데 우리가 해석에서 안전하고 편안한이라고 했죠. 안전하고 편안한 어떤 접속사요? 그렇죠. And. Bookstores are safe and comfortable. 그러면 이어주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safe와 comfortable을 and가 이어주고 있네요. 비슷한 내용. 2번.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좋지만 하기 어렵다. 자, 당신에게 좋지만, 그렇지만,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을 잊고 있네요. 자, and, but, or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But. 좋습니다. Some things are good for you, but hard to do. 당신에게 좋지만, 그렇지만, 하기에 어렵다. 형식은 동등하지만,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but이라는 접속사의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네요. 세 번째, 커피 아니면 차를 드실래요? 커피 아니면 차. 커피와 차를 둘다 마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하네요. 그럴 때는 or 선택해야겠죠?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하면은 커피 아니면 차둘 중에 선택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4번. 공부하기나 운동하기가 하나의 예가 될수 있다. Studying or exercise 또는 exercising. 이거는 특이하게 접속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exercise 또는 exercising 중에서 정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등위 접속사는 동등한 말을 연결한다고 했었죠. 형태가 같아야 해요. study에 ing 붙어 있었죠. 그럼 exercise라는 동사 원형에도 ing가 붙은 exercising을 선택해야 똑같은 것들을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골라주어야 공부하기나 운동하기가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5번. 그 높은 산은 위험하지만 아름답다. 와, 우리가 선택해야 할게두 가지나 있습니다. 자, 집중해 봅시다. 그 높은 산은 위험하지만 아름답다. 자, 그럼 위험하고 아름답다. 위험하거나 아름답다 아니죠. 아,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아름다워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but 일단 골라 주고요. 자, 그리고 beautiful, beautifully 중에서 골라야 해요. 등위 접속사면 양쪽에 있는 것의 형태가 같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dangerous였어요. dangerous 위험한. 그러면 뒤에 오는 것 beautiful 아름다운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름답게 beautifully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똑같은 형용사 beautiful이라고 선택을 해줘야겠네요. 선택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but 그리고 beautiful을 골라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문장에서 틀리게 적힌 부분을 찾아내고 다르게 고쳐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니까 novels are long or poems are short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마침표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자, or 이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설은 길거나 시는 짧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석은 어때요? 소설은 길지만 시는 짧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or이 아니라 but이 와줘야 하죠. but. 소설은 길지만 시는 짧다. or을 but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두 번째. They often play but take a nap there. 그런데 해석을 보니까 그들은 종종 그곳에서 놀거나 낮잠을 잔다. 이런 뜻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사용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놀지만 낮잠을 잔다가 아니잖아요. 놀거나 낮잠을 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때는 but 아니고 뭘로 바꿔줘요? or로 고쳐줘야죠. They often play or take a nap there.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3번. Some people like sweet or salty food. 자, 그런데 해석이 지금 or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여야 하는데 해석은 몇몇 사람들은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한대요. 달거나 짠이 아니라 달고 짠이라고 하면 or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요? and로 바뀌어야겠죠. A and D. Some people like sweet and salty food라고 고쳐줘야겠네요. 4번. You can go to the gym or staying home. 자, 너는 체육관에 가거나 집에 머물 수 있다. 체육관에 가거나 집에 머물거나 둘중 하나를 나타내는 거 or 맞게 쓰였는데 뭐가 틀리죠? 자, 그렇죠.

선생님이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과 뒤 동등한 말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go to the gym 동사 원형인데 뒤에는 staying home 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요? stay 라고 똑같이 동사 원형으로 바꾸어 주어야죠. 그쵸? You can go to the gym or stay home. stay home 이라고 이번에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이 뒤에 오는 단어를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or, 뭐 and, but을 고쳤으니까 여기도 or이 틀렸겠구나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의 문장과 해석을 비교해 보면서 의미랑 등위 접속사가 맞는가, 그리고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오는 것의 형태가 같은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밌는 word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우리말 뜻과 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1번, 굉장히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나요? 찾으셨어요 벌써? 뭐라고요? Friendly, friendly. 자, 우리 friend는 뭐예요? 명사로? 친구인데 friendly는 상냥한, 친절한, 친구와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friendly, 상냥한, 친절한 이라는 뜻이죠. 자, 2번 봅시다. 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별을 보니까 다 남자들이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야 할까요? man. 근데 man일까요? men일까요? 그렇죠. 남자들. 복수형일 때는 men's가 아니라 men으로 복수형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남자들이라는 뜻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허, 자, 여기 선반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게 뭐죠? 그렇죠, 책, book인데요. 그러면 이 책들이 가득한 곳, book, store이죠, bookstore. 책들이 가득가득 있는 장소, bookstore, 서점 또는 책방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4번.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자, 걸어 다니는 발자국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어떤 단어요? footprint. footprint. 찾아주고, 뜻은 발자국. 여기 있네요. 발자국. 자, 마지막 5번. 자, 여러 명이, 두 명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손으로 화분 또는 어떤 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네요. 그러면 보호하다. 자, 이번엔 뜻을 먼저 연결하고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호하다, protect, 그쵸? protect, P-R-O-T-E-C-T. 발음해볼까요? protect, protect.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 선생님 한번, 여러분 한번 크게 소리내어 보는 거예요. friendly, man, bookstore, footprint, protect.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B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재밌는 게임 한번 해봐요. B,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across, down, 가로, 세로에서 우리가 단어들을 확인해 보는 건데요. 우선 단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cross 1번, 영원히 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딱 생각나는 단어 있나요? F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forever. F, O, R, V, E, V, E, R, forever, 영원히 라는 뜻이었죠. 2번, 바람, 쌩쌩 부는 바람, 영어로 wind, 그렇죠, W로 시작하는 W, I, N, D, 바람, wind 였습니다.

쥐, 들. 자, 쥐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예요. 일단 쥐한 마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죠? Mouse. M-O-U-S-E. Mouse인데요. 이걸 복수형으로 만들기 위해 그냥 S를 붙여서 Mouses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예 다른 단어인데 기억하시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Mice. 자, Mice 스펠링 어떻게 돼요? M I C E mice였죠. mice. 자, either 스펠링은요. E I T H E R either. 자, 게다가 더욱이 뒤에 뭔가를 덧붙일 때 쓰는 단어인데 plus 그렇죠. P L U S plus. 자, 마지막 믿다. B로 시작하는데 믿다. Believe. B.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E. Believe니까 I. 아, L I E V E believe. 자, 그럼 우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로 1번, forever, 어딨나요? 아, 여깄네요. F, O, R, E.

마이스. 오, 바로 밑에 줄에 있네요. MICE. 자, 그럼 우리 이제 down, 세로 방향으로도 한번 단어들 찾아보겠습니다. Either, EITHER. 아, 여기 있네요. EITHER. 단어 찾기 어려울 때는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을 쭉 찾아본 다음에, E가 여기 있는데 아래, 바로 아래에 I가 아닌데, 여기 E에는 바로 I가 있네요. D가 있고,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5번. 얼른 찾아보세요. Plus, 어디 있을까요? P를 먼저 찾아보고, 아, 여기 P가 있네요. P 아래에 L 있고, U 있고, S 있고, Plus. 여기 있었군요.

don't believe. 이렇게 마지막 단어까지 우리 모두 찾아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교재에 없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재밌는 퀴즈 한번 불러 떠나볼까요? Let's review! 네.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완성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종종 거기서 놀거나 낮잠을 잔다. 자, 그들은이라는 주어. 1번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H. They, 그들은이니까 1번에는 H가 들어갑니다. 종종 거기서 놀거나, 자, 놀거나니까 or 쓰였고요. 낮잠을 잔다. Take a nap. Take a nap.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니까 이번에는 알파벳 A가 와야겠네요. 두 번째 문장. 당신은 그 발자국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자, can you, 믿을 수 있는가 할 때, 자, 첫 글자부터 우리 모르는데, 믿다, 뭐였죠? believe였죠? 그럼 3번에 오는 알파벳은 B. Can you believe those, 자, 발자국들이 와야 되죠? footprints, footprints. 그럼 4번은 I가 와주어야죠. Those footprints are, there. 아직도 그곳에 있는가 할 때. 자, 아직도. Still, still. 그럼 5번에는요, T가 와줘야죠. 자, 그러면 1, 2, 3, 4, 5 종합해보면 정답은 habit. habit.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습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workbook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쪽수는 2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영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발음하죠? hard. hard. 여러분, 게임할 때, 게임 레벨을 정할 때 많이 보는 그런 단어죠? 어떤 거예요? 그쵸? 어려운, 힘든, 되게 깨기 힘든 게임 레벨, hard라고 많이 적혀져 있죠? 어려운, 힘든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believe. 오늘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뜻은 믿다 라는 뜻이고요. 3번에 forever. 이것도 앞서서 우리가 만나봤던 단어인데 forever. 영원히 라는 뜻이었죠. 4번에 friendly. friendly. 선생님이 웃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friendly. 선생님 보면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상냥한, 친절한 이란 뜻이죠. 자, take a nap. 뭐였죠? 낮잠을 자다. take a nap 이었습니다. 자, kick 'em out. 자, 여기 물결에 들어갈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자, 뜻은요, 무엇 무엇을 쫓아내다. 우리 지문에서는 kick them out 이었죠? them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들을 쫓아내다. 그것을 쫓아내다라는 뜻이고요. turn A into B. 이것도 역시 A와 B에 각각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겠지만, turn 뭐뭐 into 뭐뭐 하면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영어로 한번 적어 볼게요. 머물다. 뭐였죠? S를 시작하는 stay. stay. 좋아요. 서점, 책방. 일단 책이 많으니까 book 들어가고요. 그리고 store, bookstore. 10번, 보호하다. 아, 우리 월드 게임에서 했었죠? protect. protect. 자, 11번, 발자국. 자, 일단 발, 뭐예요? foot print. foot print.

F-O-O-T-P-R-I-N-T, footprint. 바람, 쌩쌩 부는 바람, 뭐였죠? Wind, W-I-N-D. 13번, 아직도, 여전히, S를 시작하는 still, 맞습니다. STI, 그리고 L이 두 개예요. STILL. 자, 포기하다. 단어 두 개예요. 포기하다. Give up. 자, 우리와는 거리가 먼 단어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GIVE, 그리고 up, UP 였습니다. 자, 그럼 B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조금 더 복습해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빈칸이네요. 사실이라는 뜻이 되려면 이 중에서 그렇죠. actually. 근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어줘야 되겠죠. actually. bookstores welcome cats. 고양이들을. 서점들은 고양이들을 환영한다. 두 번째. They, their footprints on Mars in 1969. 그들은 1969년에 화성에 발자국을 남겼다. 남겼다라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네요. 자, 이 중에서 left가 들어가야 되겠죠? They left their footprints on Mars in 1969. 3번. The time is not short, but it's not too long. 그 시간은 짧지 않지만 그것은 너무 길지도 않다. 자, 길지도 않다. 자, 그런데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에서 또한 할 때는 우리가 either이라고 적어준다고 했었죠. either 넣어주면 되겠네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Scientists say making a new habit takes 66 days. 해석 볼까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약 66일이 걸린다고 말한다. 자, 약 66일, 66일 여기 있으니까 약, 뭐 대략, 뭐뭐 정도의 라는 뜻이 되는 about 들어가 주어야죠. About 66 days. 5번. Bookstores are safe and places for cats. 자, 서점은 고양이들에게 안전하고 and 있으니까 안전하고죠. 안전하고 어떤 편안한 장소이다. 편안한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어떤 단어요? 자,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라고요. 자, 하나 남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죠. comfortable 정답입니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들리니까. C, O, M, 그 다음 뭐라고요? F, O, R, T, A, B, L, E. comfortable. 발음해 보세요. comfortable. 무슨 뜻이야?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워크북 하면서 단어들도 공부했지만 이번 유닛 주제가 뭐예요?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의 의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and가 safe 그리고 comfortable 두 개를 연결해 준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등위 접속사 모두 맞췄는데요. 그레이스의 고민도 해결해 주어야겠죠? Today's quiz. The car is old but still runs well 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차는 오래되었고 여전히 잘 달린다 라고 해야 할지 그 차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잘 달린다고 해야 할지 but 이라는 등위 접속사의 의미에 자,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그레이스에게 어디에 남겨줘야 되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도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예,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에이.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1: 예,
0: 무조건이에요.
1: 네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아니면 뭐 피아노를 쳤는데 right. 아이가 음감이 뛰어나다거나.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천재예요.
0: 자, 두 번째 네. 미션은요. 아,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무조건 또 해줘야 됩니다.
1: 얼마나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2: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오!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2: 응. Excuse me, I don't speak your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2: Yes, he's young.
1: He is good. Good.
2: Oh, yes, yeah, yes, yeah, he's yeah, good yeah, for yeah.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2: Sorry.
1: You proud of your, 그, 저기, son, 그, grandson.
2: Oh, proud?
1: Yes,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Bob?
2: Bob Ross.
1: Bob Ross?
2: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2: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proud.
1: 그렇게 되라. Yeah.
2: Yeah, I hope good stuff.
0: 아이고, 반응을 잘 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리액션이 중요한데 말이죠.
0: 아,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1: 아,
0: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싶죠.
0: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네네.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0: 그렇죠.
1: 이거는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0: 그렸다.
1: 그렸다. 그러면은.
0: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rew 아닌가요?
0: 드로도 아시는군요. 아주
1: 그럼요.
0: 좋아요. 알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1: 네.
0: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Very, very nice. Okay.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Draw가
0: 되겠습니다. D-R-A-W. Okay.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오케이.
1: drawn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들렸습니다.
1: 네. 너무 자, 당당했네요.
0: 네,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1: 네.
0: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 그쵸.
0: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자,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1: 예.
0: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1: 오.
0: So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1: 할 수 있어.
0: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니? 이런
1: 어허.
0: 느낌.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1: 그렇죠.
0: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0: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1: 네.
0: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아,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네. 할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1: 풀다. 네.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0: 아, 다릅니다.
1: 그러면 solute?
0: 어, 비슷한데요.
1: 해결하는 거잖아요.
0: Solution. 아, 걔는 명사예요.
1: 그쵸?
0: Solve.
1: 네. 아.
0: Right. Solve. 그러면 너 이 퀴즈 풀 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 Can you solve this quiz?
0: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 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1: Quiz.
0: Quiz. 그 대신에 아. 빠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1: 우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Hey, can you solve this quiz?
1: Can you solve this quiz?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1: Okay.
0: 아시겠죠? Oh,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0: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1: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가져가세요.
0: 그렇죠.
1: 리액션, 일석이조예요.
0: 리액션 예, 클래스입니다.
1: 예, 그렇죠.
0: 자, 오,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1: 그렇죠.
0: 아, 이거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1: 오, 너무 좋았어요.
0: 막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1: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0: For this age.
1: For his age.
0: For his age.
1: Yes.
0: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1: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0: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1: 오오 여기 he is가 나왔죠.
0: 네, he is인데요.
1: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0: 그러니까요.
1: 상태.
0: 재능이 있다.
1: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와죠.
0: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네. 그 외에 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하는 게 그 got talented 이런 거 있잖아요.
1: Got talent?
0: 예.
1: 오케이.
0: 그러면은 got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1: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0: 그래요?
1: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0: 말했죠?
1: Yes.
0: 그러면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1: 알겠습니다.
0: Talented.
1: Okay.
0: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0: 맞아요.
1: 이제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0: 콩글리시화 된 것도 있고요.
1: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 쓴데 S를 뺀다던가
0: 맞아요.
1: 이런 케이스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0: 와.
1: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네.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이디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바로
0: 네.
1: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0: 힌트를 주셔야 돼요.
1: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0: 기프트요? 기프트?
1: 한번 go ahead.
0: 기프트라고요?
1: Go ahead.
0: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1: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0: Gifted?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Check this out.
0: 우와.
1: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0: 선물이에요.
1: That's right.
0: 네.
1: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0: 우와.
1: 쓸 수가 있습니다.
0: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1: 맞아요.
0: 이런 의미예요.
1: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His gifted.
0: 와,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1: 뭔가
0: 칭찬 느낌?
1: 조금 그런 게 있죠. Talented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가
0: 네.
1: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0: 날아다녀요?
1: Gifted 쓰는 경우도
0: gifted.
1: 굉장히 많아요.
0: Yes.
1: Okay.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0: 뭐요?

0: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쵸?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네.
0: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의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물건, 가격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네.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tall.
0: She's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Mm-hmm.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이라고 쓰면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애 같아. 그러면서
1: 네.
0: immature하다.
1: 예. He didn't.
0: He is not.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아.
0: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하다.
1: 아, 그러네요.
0: Uh-huh.
1: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1: 네.
0: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s very tall for her age.
1: She'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이 말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0: 많이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네.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0: 네.
1: proud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런 거예요?
1: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proud.
0: 프라우드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1: proud.
0: proud. You must be proud of him.
1: Mm-hmm.
0: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 하냐? 그가 proud 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1: 맞아요.
0: be proud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attitude 좋아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 a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입영작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1: Mm-hmm.
0: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 Yes.
0: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입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0: 그래서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아, 뭐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그렇지,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아시고
1: 알죠.
0: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0: 많은
1: 정말
0: 사람들이
1: 좋아하잖아요.
0: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진짜
1: 맞아요.
0: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이런 하셨던 기억이
1: 아,
0: 납니다.
1: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ob Ross.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 그쵸?
0: 일단은 보세요. I am 하고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언이네.
0: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1: An artist like
0: Like
1: Bob
0: who?
1: Ross.
0: Bob Ro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좋아요. 오케이.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예를 잠깐 걷어낼게요. I am
1: I am.
0: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go ahead,
1: Yeah,
0: please. 이거는
1: 그쵸. I
0: 여러분
1: am
0: 필기 한번 하는
1: proud.
0: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my
0: Of my
1: son.
0: son, right? Because 전에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라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So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0: Oh, like my
1: you.
0: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is
1: Yes.
0: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자,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요.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0: 당신
1: player
0: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0: 아이,
1: 좋으시겠어요.
0: 그럼요. 그렇습니다.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0: like Bob Rose.
1: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0: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You must be proud of him.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목소리)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0: Yes.
1: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0: She is very tall.
1: 그녀의 나이 치고는.
0: For her age.
1: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0: He is really talented.
1: 그의 나이 대비.
0: For his age.
1: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네. 자, 걔는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0: He is immature for his age.
1: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0: Yes.
1: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0: I am proud of myself.
1: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0: You must be proud of him.
1: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0: Yes.
1: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You must be proud of
1: 당신 아들,
0: your son.
1: Your son. 읽어볼게요.
3: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5: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4: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2: Mm-hmm.
0: Oh, you must be proud of him.
2: Oh, I am. M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Whoa, really?
2: Yeah.
0: Whoa.
2: What do you think? Yeah?
0: Yes, yeah. Good. Yeah. Y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

0: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Al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네. 다음 정적해 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오.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염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안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영어는 주어랑 동사랑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또 되게 많나 봐. 아, 나 글쎄. 영어 시험 봤는데 하나 맞고 다 틀렸어. 아, 이거 어떡해?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영어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아, 너무 속상해. 그래서 말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먼저 공부하고 100점 맞는 거 어때? 이런 생각 다 해봤어? 타임머신 하니까 떠오르는데 짜잔! 얘들아, 이거 누구게? 위대한 과학자지? 그렇지, 바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타임머신 만들어 놓고 가셨을 텐데. 아, 아까워.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뭘 하고 싶어? 잠깐만. 이거를 내가 영어로 물어볼 건데, 무엇을 하고 싶어? 이건가? What you 고백 in the past. 어때? 아니야? 아, 이럴 줄 알았어. 공부 좀할 걸.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명령문 다 같이 정리해 봤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바로 의문사라는 걸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의문사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의 우리가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의문사라는 건요, 의문문을 만들 때 필요한 걸 말해요. 자, 우리 WH하고 의문사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바로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다라는 건데요. 보통 WH로 시작하는 게 많죠. 자, 그리고 또 H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도대체 의문사는 무엇을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라고 하냐면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문장에 넣어서 말해줄 때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이런 이런 것들이 있구나. 굉장히 자세하게 알수 있죠. 특히나 뭐 기사, 뉴스, 신문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 구체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궁금할 때 이러한 이 뜻을 나타내는 의문사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who라는 의문사와 whom이라는 의문사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유닛에서는요. 어떤 의문사가 있는지 그 의문사의 뜻과 의문사를 넣어서 문장에서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의문사는 바로 who, 그리고 whom이라고 했죠. 자, 누구, 무엇, 어느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하는 게 의문사입니다. 여기 예시로 선생님이 몇 가지를 써놨어요. who, 예, 뜻은 누구라는 거거든요. whom도 마찬가지예요. what이라는 의문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hat is your name? 하고 물어보면요. 무엇이니? Is your name이라고 했잖아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래서 이름이 궁금해요.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할땐 what이라는 의문사를 넣어주고요.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때는 뭐예요? Who? 누구니? Are you?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 해당하는 게 궁금할 때는 who라는 의문사를 넣어주고 무엇에 해당하는 정보가 궁금할 때는 what이라는 의문사를 넣어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which라는 건데요.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어요. 첫 번째 음악과, 느린 음악과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 너이둘 중에 무엇이 더 좋아? 그러면 which를 넣어서 which do you like better? 더 좋은 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음악 또는 어떤 뒤에 선택을 내가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which라는 의문사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의문사를 넣어서 물어보면 구체적인 정보를 좀더 얻어갈 수 있겠죠. 의문사는요, 문장에 어디에 위치한다? 맨 앞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what? 이라는 게 가장 먼저 나와요. 자, 그럼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did you do? 그러면은 무엇을 했어? 언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 뭐 했는지 궁금해요. 그쵸?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요. 하니까 what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 의문사는 이런 이런 이런 뜻이 있구나. 그리고 의문사는 문장에서 가장 앞에 위치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대로 선생님 오는 건가요? 라는 게 궁금하실 차례죠. 자, 그래서 의문사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요. 의문사가 맨 앞에 오는 건 알아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사와 주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말하죠. You are hungry.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평서문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너배 고파? 당신은 배가 고픕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평서문에서 우리가 문장을 바꿀 때 동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Are you hungry? Are you, 이거 오죠? You hungry?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평서문은 바로 마침표를 찍는데요. 여기서는 물음표를 찍어서 지금 문장을 바꿔줬어요. 자,
먼저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을 바꿀 때는 뭐 한다? 바로 위치가 이렇게 뒤바뀐다. 주어와 동사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바로 의문사만 앞에 놔주면 되는 거예요. 너 어제 학교 갔어? 라고 우리가 물어볼 거야. 그럼 너는 어제 학교 갔어. You went, 갔어. 갔다. 과거죠. Went to school이라고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볼수 있어요. 1번 예문이라고 할게요. 이거 2번 예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문 바로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 자, 여기 과거니까 앞에 조동사 튀어나가요. Did you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꾼다? Go to school.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여기서 동사가 쓰였을 때는 어떻게? 조동사가 앞만 앞에 붙이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의문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의문사만 붙여주면 된다. 너무 쉽다, 그쵸? 이거를 그냥 아 그래 의문사 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기본적인 거는 먼저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의문사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의문사만 붙여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후는 무슨 뜻이 나와? 누구를 묻는 거예요. 해석은요, 누구를 또는 누구, 누가라는 게 있어요. Who is your favorite actor?라고 물어봤죠.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actor, 배우죠. 그래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있죠. 누구인가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사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후다. 후. 자, 그런데 이 후는 어떻게 해석된다? 누구인가요? 너는 누가? 누가 이거 먹었어? 누가 내 케이크 먹었어? 라고 할 때, 누가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인물이 궁금해요. 도대체 범인은 누구지? 어? 이렇게 누구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때는 who를 쓰는데요. 자, 여기 바로 누가라는 것처럼 이게 주어의 성격을 띨 때가 있어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에서 볼게요, 일단. 자, 일단 누구를, 목적격으로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네, who를. 자, 의문문의 어순은 우리 아까 배웠죠. 의문사 앞에 있는 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Who are you? 어때요? 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니? 여기가 동사 그리고 주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중요해요. 별표. Who가 주어일 때가 있어요. 누구인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예시로는 지금 뭐냐면, Who ate my cake? 누가 제 케이크를 먹었나요? 누가, 어머머머, 누가. 우리는 주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는 이가를 붙여서 주어로 해석합니다. 누가라고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네. 누가 먹었니? 동사가 나왔어요. 어? My 케이크는 목적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바로 여기서 누구예요? Who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평서문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평서문 어순이라는 거예요. 동사와 주어, 이런 순서가 아니라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예시가 있어요. 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단 문장의 주어인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설명한 거죠. 평서문 Mina sings well이라고 했어요. Mina는 이라고 Mina가 주어죠. Mina는 노래해요. 근데 어떻게 노래해요? 잘.
미나는 노래를 잘해요. 그쵸? 자, 여기까지 평서문인데, 노래,

누가라는 사람이 궁금해요. 나는 여기 있는 주어를 이제 후로 바꿀 거예요. 누가 sings well? 누가 노래를 잘하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왔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 평서문의 어순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 빼고 일반적으로 또 who를 붙여서 누구인가요? 라는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who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장에 보어인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요새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English teacher is Tom. 영어 선생님 누구냐면 Tom이에요. 그렇죠? Tom이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Tom이 이제 누군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너의 영어 선생님 누구야? 자, 그럼 여기서 원래 주어와 동사잖아요. 동사가 앞으로 오고요. 주어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붙여요? 의문문 탁 붙여. 의문사 붙였어요. 그래서 Who is English teacher? 누가 영어 선생님인가? 누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 주어가 떡하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의문사에 유의해서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Who is your teacher? 여기 동사 나왔고, 여기 주어 나왔죠? 의문사가 지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의문사로 의문문을 만드는 어순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선생님은 뭐예요? 누구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Who 의문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 나왔는데요. One이라는 거는 win의 과거예요. 그래서 win의 과거, 이겼다라는 거죠. 또는 뭔가 상을 받을 때도 우리가 뭐 won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이게 바로 경주니까 경주에서 이겼다라는 건데, 누가 경주에서 경주를 이겼나요? 자, 그 레이스를 이겼나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기다 무엇을? 자, 여기서 레이스 했는데 여기서 이겼어요. 그럼 주어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후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어제 그 경주에서 이겼나요? 라는 거죠. 주어의 역할을 여기서는 누가 하고 있다? 후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을 은는 이가처럼 주어를 붙여줘서 주어의 역할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느니, 그 다음에 무엇이 이가 언제 이걸 붙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자, 우리가 여기서 후를 이용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 의문문을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지가 우리 친구들 제일 중요하고요. 거꾸로 우리가 후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후는 봤고요. 우리 후와 비슷한데 뒤에 am이 하나 붙어서 whom입니다. 훔은요, 바로 후의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해당할 때 쓰는 의문사거든요. 여기 볼게요. Whom did you visit during her vacatio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During her vacation이라는 건 뭐냐면 그녀의 방학 동안이죠. 그녀는 또는 휴가 기간 동안 그녀는 방문하다. 누구를? 누구를에 해당하는 게 지금 궁금해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누구를에 해당하는 whom을 어디로 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의문사 위치. 이 의문사를 맨 앞에 위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whom did you visit? 하고 누구를 방문했어? 이 뒤에 있는 거는 사실 필요 없죠. 그래서 during her vacation. 휴가 기간 동안, 그냥 동안, 때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 whom 대신에 우리가 여기엔 누구를 일이니까 꼭 whom을 써야 돼. 영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whom 말고, 아, 비슷한 who를 넣어도 다 모두가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who를 넣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바로 누구를 해당하는 whom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who의 목적격으로 누구를 이라는 의문사, 이게 바로 무엇이다? whom인데, whom 대신 누구도 같이 쓴다. who를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whom을 썼지만 사실상 who did you visit? 하고 during her vacation.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주로 whom보다 who를 더 많이 쓴대요. 하지만 두 의문사 모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whom, 누구를 해당하는 거죠? Did he invite? invite라는 거는 뭐예요? visit이 방문하고요. invite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초대했는데 누구를 초대했니? 그래서 누구를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누구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Whom did you see there? 그곳에서

당신은 C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그곳에서 당신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누구를 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om은 어떻게 해석한다? 아이, 누구를 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요. whom 대신에 누구 써도 무방하다. Who did he invite? 써도 되고요. Who did you see there? 라고 써도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구분 없이 who 많이 써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who와 whom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독해에서 이 who와 whom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오늘 독해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입니다. 누구예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 문장 한 문장 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간단한 단어들 먼저 보고 갈게요. Respect. Respect. 우리 여러분 뭐예요? 존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scientist, 과학자입니다. Choose. 선택하다라는 동사고요. 자, 그리고 history, 역사입니다.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president, 대통령이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pass away, 이거는요, 항상 같이 쓰입니다. pass away,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사망하다 또는 죽다라는 뜻이 있고요. still, 여전히라는 간단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Whom do you respect? The most among all scientists. 자, whom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를. 누구를 do you respect? 뭐예요? 누구를 존경하는지.

복수명사, 복수명사 왔어요. 이런 많은 모든 과학자들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가장 많이 존경합니까?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choose,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Albert Einstein을 선택합니다. He was one of the smartest people in history라고 했어요. 그는 was 과거죠. 그는 one of the smartest. 자, 여기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최상급 배웠어요. the 나오고요. 정관사 the 나오고 smart에 지금 뭐 붙었어요? est 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smart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비교급 하나 있는데요. 비교급 뭐 붙인다? er 붙인다. 그러니까 smart, smarter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smartest라고 하는데 최상급이니까 the 붙여서 그러면 가장 똑똑한 뭐예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라는 거죠. 우리가 one of the 하고 최상급. 최상급 중에서 이 복수명사를 붙여줘요. 왜냐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딱 하나다라는 최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one of the smartest people. 근데 in history, history는 역사인데요. in history 붙이면 역사상.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손꼽힌대요. In 1952,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연도 나타내는 거니까 1952년에 People in Israel asked Einstein to be the president라고 했습니다. 자, People in Israel. 선생님이 항상 전치사 명사까지 묶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In Israel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ask. 뭐예요?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누구한테? 아인슈타인한테 뭐라고? To be the president.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ask랑, 그 다음에, 누구누구누구라는 게 있고, to가 있어요. 중요한 구문이 있죠. ask. 하고 A to B라고 하면 A에게 B를 뭐하다?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도록 요청해달라?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Asked 아인슈타인하고 한번 끊고 to 앞에서 한번 끊을게요. 뭐가 되도록 대통령이 되도록 요청해달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인슈타인 what 그리고 say did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he said 그는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no라고 대답했대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no라고 대답했대요. because 왜냐하면 그럼 왜냐하면 다음에는 그가 아인슈타인이 no라고 대답한 뭐가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바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 He was too old.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예요? 거절했대요. He said no라고 했어요. 그리고 he passed away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He died라고 한게 아니에요. 그쵸? Passed away. 좀 더, 공손한 표현이고 좀더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He passed away라고 하면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In 1955, 1955년에. But, 그러나, his ideas, 그의 생각들은요. Still, 여전히. Still 문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여전히 hope. 도와줘요. 누구를? Scientist들. 과학자들을 도와줍니다. 오늘날 그는 죽었지만 그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생각들 있죠? 뭐 개념들, 그가 발명했던 개념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예요? 여전히 과학자들을 도와준다라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의문사 우리 맨 앞에 훔쓴거 우리 봤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영어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을까? 자, 그럼 뭐?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에 관한 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는요, 오늘 배우진 않았는데요. 이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바로 what이에요. 자, 그러면 what을 먼저 써야겠죠. 왜냐면 what이라는 의문사가 항상 문장의 첫 번째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하다. 말하다라는 동사는 앞에서 보니까 어떤 거 이용하래요? say를 이용하고 did라는 것도 이용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say도 있고 did도 있으니까 의문사 다음에 일단 조동사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순서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what 이를 먼저 써주고요. 자, 밑에다 쓸게요, 선생님이. 의문사 what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아까 있었죠? 자, what 다음에 여러분 뭐 쓰면 될까요? Did 쓰고, 주어는 누구였어요? 아인슈타인, 그쵸? 아인슈타인이었죠. 이렇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나서 동사 어떤 거 있었어요? 말하다. Say. 그래서 what did Einstein say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라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배웠어요. 바로 평서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드는 순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가장 여기 앞에 의문사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2번 볼까요? 아인슈타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중한 명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로 말한다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이 돼주세요 했는데 he said no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리네요. 여전히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사망했지만 he passed away. 하지만 his idea가 바로 과학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문사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의문사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who와 whom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의문사 who, 바로 누구, 누가, 누구를에 해당하는 후였죠. 그런데 의문사 whom, 누구를에 해당하는 거와 같이 바꿔서도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어순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 의문사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어렵다 생각 말고 선생님 계속해서 지금 반복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강의 계속 들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어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 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드디어 5개의 챕터 중에 총 2개 챕터나 끝냈거든요. 벌써 절반이나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잘 공부를 해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 오늘 이 비동사라는 거 배워볼 거거든요. 이 비동사를 배운다는 것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장의 품사 배웠고요. 그리고 명사, 그리고 대명사 같은 거 배웠잖아요. 사실 명사만 배운 건요, 이 영문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동사를 배운다는 건요, 이제 진짜 영문법의 본 게임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영문법에서는 뭐가 어렵냐?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동사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뿌듯해 하시면서 와, 나 이제 비동사도 배운다니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칭찬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일단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 어떻게 만들까 예시문장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e is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이다. 그리고요, That is my sister. 저 사람은 나의 누나이다. Those, 저것들은 are elephants. 코끼리들이다. 지금 선생님이 적은 he가 인칭 대명사 되겠고요. That, those, 지시 대명사 되겠습니다. 이런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이면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장 챌린지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요, 비동사 배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비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he, she, it 같은 인칭 대명사 뒤에 나오는 특정한 비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잘 고민하면서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칭 대명사가 일단 나와요. I, 나, you, 너, he, she, it, 그녀, 그것이 나오고

하는 are이라는 비동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he, she 뒤에는 is가 나와요. 자, 비동사는 지금 종류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am, are, is. 앞에 어떤 인칭 대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형태가 다른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 교재는 표를 한번 보면서 이 인칭 대명사와 쓰이는 비동사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칭 대명사 I, 나 뒤에는 am이 나와요. 줄임말로도 쓸수 있어요. 어떻게요? I am 줄이면 I'm. 그리고요, you, 너는요, are이라는 비동사와 함께 나옵니다. 줄이면요, you are. 네,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he, 그, she, 그녀는요, 우리가 is라는 비동사와 함께 써줍니다. 줄이면요, his, she's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예문을 한번 이 줄임말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3살이다. 우리 어떻게 적을까요? I am 줄이면 I'm이 되겠죠. I'm 13 years old. 자, 그리고요. 너는 친절하다라고 할 때, 너, you, are 같이 쓰는데요. 줄이면 you're kind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우리 그녀는요, is라는 비동사랑 쓴다 했죠. 줄이면 she's my sister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알면 사실 오늘의 비동사는 다 마스터 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강의 끄면 안 된다 그랬죠. 다양한 문장에서 우리 적용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방금 전에 우리가 단수 인칭 대명사와 쓰이는 비동사를 봤고요. 그 중에서도 you, 너는요, are이랑 같이 쓴다 했죠. 아이고, 근데 여기를 보니까요. we, you, they도 다 뭐랑 써요? are이랑 같이 씁니다. 아, 그래서 you, 너라는 인칭 대명사와 더불어서 we, 우리, you, 너희들, they, 그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 다 똑같이 뭘 써준다? are 써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보면요, we're, You're there.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 완성해 볼게요. 우리는 학교에 있다. 뭐라고 쓸까요? We are at school. 줄이면요. We are at school. 자,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하다. You are happy. 줄여보면요. You're happy.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they가 되겠죠. 줄여보면요.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우리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인칭 대명사들 같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이어서 주의해야 할 주어와 비동사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어가 둘 이상일 때 바꿔 쓸수 있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 개가 있죠. We, you, they 이런 인칭 대명사가 있지만 비동사는 항상 뭘 쓴다? are 쓴다. 네,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수 형태의 주어가 나올 때는 are를 항상 써준다. 자, 그래서 나를 포함한 여럿, we가 나오면요. 그리고 상대를 포함한 여럿, you, 그리고 3인칭 여럿, 그들이 나오면 다뭘 써준다고요? are 써준다. 자, 옆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nd Bruno. 너와 브루노죠. 너와 브루노는 쾌활하다. 지금 여러 명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때도 복수 명사가 나오니까 are 써주면 돼요. You and Bruno are cheerful. 자,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인칭 대명사로 써줄 수 있습니다. 너와 브루노라는 건요. 너희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너희들 어떻게 써줄까요? 인칭 대명사로. you라고 써줘요. 맞아요. 너랑 너희들 똑같이 you였으니까 그냥 you라고 써도 너희들이 되는 겁니다. You are cheerful. 너희들은 쾌활하다. 네, 두 가지 문장으로 우리가 다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거한 가지. 복수 명사가 나오면 뭘 써준다? 비동사 are 써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연습 문제 프랙티스 1에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를 바르게 연결하고 빈칸에 무엇을 써라? 줄임말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으로 가서
아이, 나가 나와요.

I 뒤에는 어떤 비동사 써주죠? I am 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am이랑 쭉 연결을 해보고요. 우리 줄여보면요. I am, are, 줄여보면 your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네, 소문자로 써볼게요. your. 자, 그리고 he, 그, she, 그녀, it, 그것 같은 경우에는요. 다 똑같이 뭘 써줬죠? is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인칭 단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비동사 is로 써줍니다. 하나씩 줄여볼게요. He is 줄이면요. His, she is 줄이면 she's. 그리고 it is 줄이면 it's가 되겠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들, they, 그들이라는 복수 형태 인칭 대명사 나옵니다. 자, 복수일 때는 무조건 뭘 써준다? or 써준다라고 아까 선생님이랑 한번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we are, they are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 줄여보면요. we are, we're, they are, they're. 네,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한번 써 보는 건데요. 1번을 보니까 I가 나와요. I. 그러면 I랑은 못 써준다고요? am 써주죠. I am scared. 그림을 보니까 거미를 보고 완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I am scared. 나는 무서워. 이번에 보면요. 지금 100점을 맞아서 뿌듯해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너는 똑똑한 소년이구나. You라는 인칭 대명사 뒤에는요. are 써주죠. You are a smart boy. 3번에 Judy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Judy. 3인칭 단수 명사입니다. Judy is라고 써주면 돼요. Judy is a police officer. Judy는 경찰관이다. Judy 대신에 she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is a police officer. 똑같이 is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Chris and I. Chris와 나예요. 우리들이죠? 복수명사 나올 때는 못 써줍니까? are 써주면 돼요. Chris and I, Chris와 나는요, are in the park, 공원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공원에 있는 모습이죠. 5번으로 가볼게요. You and Dave, 너와 Dave니까 너희들입니다. 복수명사, 너랑 Dave는요, are excited. 신이 났다란 뜻이에요. 너와 Dave는 신이 났구나.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엘리 앤 케이트. 엘리와 케이트인데요. 이들은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복수 명사 뒤에 are 써주면 되겠죠.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2번 다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동사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 보고 있나요? 네, 비동사. 아까 앞에서는요, 인칭 대명사와 쓰이는 비동사 봤는데요. 이번에는 지시 대명사와 쓰이는 비동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 대명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이것, 저것, 이렇게 지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시 대명사라고 불렸죠. 자, 지금 보면요. 햄버거, 바로 앞에 있는 햄버거를 이것이라고 가리킵니다. 우리 이것 뭐라 그러죠? 네, this라고 쓰죠. this. 자, 이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이것은 핫도그인가요? 네, 핫도그인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핫도그는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저것, that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that. 자, 근데요. is랑 that은요. 아, this랑 that은요. 단수 형태의 명사를 지칭하죠. 어떤 동사랑 쓴다? is라는 비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햄버거이다. This. 이것은 다음에 뭘 써준다? is라는 비동사를 써준다. This is a hamburger. 자, 그 다음에 저것은 핫도그이다. 오, 선생님이 맞았네요. 핫도그가 맞았어요. 저것은 이라고 할 때, that, 그리고 is. That is a hot dog.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수 형태일 땐 우리가 뭘 써주냐? 자, 지금 보면은 쿠키들 여러 개. 이것들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라는 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비동사는 무엇이다? is입니다. 자, 그리고 these, those, they 이런 것들과 쓰이는 비동사는요, are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를 보면요, this, that, isn't, is랑 같이 쓰는데요. 줄임말도 한번 볼게요. 일단 this is를 줄일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this is 그쵸? 벌써 발음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줄임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that is 줄이면 that's, it is 줄이면 it's 이런 줄임말은 가능해요. this랑 is만 줄일 수 없다라는 거. 자, 이어서요. these, those, they는 are이랑 같이 쓰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they are 밖에 못 씁니다. 자, 지시대명사 these are, 네, 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those are 다 불가능한 줄임말이다. 그래서 복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칭대명사 they are 줄여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명사 주어와 비동사 개념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가 단수일 때는요, is, 복수일 때는 are 쓴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요, 인칭대명사 뭘로 지칭하죠? 네, it, 그것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자, 그럼 복수 명사 여러 개는요, 그것들이라고 하죠. the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 and 명사가 나오는 경우, 네, 이때도 they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크리스와 and I, 크리스와 나 이런 경우 봤잖아요. 지금 크리스라는 명사, 나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둘을 합쳐서 하나의 복수 주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they, 그들 또는 사물인 경우엔 그것들이라고 지칭하면 되는 거예요. 자, is는요, 비동사 뭘 써줄까요? 네, 단수일 때는 is를 쓴다 했잖아. 그래서 it is라고 하고요. they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명사니까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 잘 잡히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줄임말을 한번 볼 텐데요. 대부분의 단수명사랑 is는요, 줄여서 쓸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좀안 되느냐? 일단 복수명사는요, 뒤에 뭐가 나오죠? are이 나옵니다. 단수 명사와 다르게 이 친구들은 축약을 할수 없습니다. 자, 축약이 되지 않는다. 한번 예문을 통해 선생님이랑 좀 살펴볼게요. This book, 이 책은 재미있다라고 할때 지금 주어 자리에 this book, 단수 명사가 나오죠. 이 책이라고. 그러면 비동사 못 써줘요? is를 써줍니다. is. 자, 그리고요. sugar, 설탕이라는 이것도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도 단수 명사와 똑같이 is를 써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줄임말로 써볼까요? 네, 줄여서 써봅시다. this book이랑 is를 줄이면요, 어떻게 쓰면 될까? 네, 이 위에다, 옆에다 써볼게요. this book. apostrophe s. 이렇게 써주면 돼요. this book's interesting. 줄임말이 가능하고요. sugar, 설탕 같은 경우에도 뒤에는 is랑 같이 줄이면 sugars. 이렇게 쓰면 돼요. sugars, sweet. 자, 그런데 아래 보면 지금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한번 주어를 묶어볼까요? a pencil and some pens. 연필 하나와 펜몇 개.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연필 하나와 펜 여러 개. 복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뭘 써주죠? are 써주면 됩니다. 연필 하나와 펜몇 개가 are in the box. 박스에 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위에서 this book's sugars 이렇게 줄여줬죠? 자, 이 친구들은요, 줄임말이 될까요? 한번 써볼까? 자, 일단 뒤에 있는 요 some pens라는 명사만 한번 줄여서 써볼게요. some pens are. 어때요? 될것 같나요? 본적 있어요? 네, 사실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복수 명사, 그리고 are, 이거는 우리가 축약을 못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는 가능하냐? they라는 우리 인칭 대명사 있었죠? they, 그것들, 그들을 지칭하는 이 인칭 대명사만 우리가 축약을 할수 있었죠. 일반적

적인 다른 뭐 팬들과 같은 복수 명사는요, 단수 명사와는 다르게 축약을 해서 쓸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의 연습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고 바르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1번에 보니까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기타죠? 가까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네요. this랑 연결해 볼까요? this. 자, 그러면요, 우리 일단 this라는 지시대명사, 단수명사는 어떤 동사랑 쓰입니까? is랑 쓰잖아. 자, is랑 연결을 한번 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다? 기타이다. 자, 기타라는 단어를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My brother's guitar. 네, 남동생의 기타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my brother's guitar. 이것은 내 남동생의 기타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에 보면 이것들을 또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것들 복수명사로 these라는 지시 대명사랑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복수명사가 나오면은 동사 are를 써주죠.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색연필 드립니다. 우리가 colored pencils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se are my colored pencils. 이것들은 나의 색연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멀리 있는 저것. 저것은 고민형이죠. 저것을 지칭할 때 우리가 that이랑 연결을 해주면 되죠. 저것은 근데 단수 명사니까 비동사 is랑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고민형. 여기 teddy bea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My sister's teddy bear. 내 여동생의 고민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이 지금 청바지죠. 우리가 청바지를 jeans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게 노즈밖에 없습니다. 청바지가 하나인데 노즈가 맞을까? 네, 이거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개념인데요. 자, 청바지는요, 정확히 보면은 이 바지를 입을 때 다리 두 개가 들어가는 통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바지를요, 진이라고 안 하고 jeans라고 해요.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복수 형태로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바지 입는 옷이 하나더라도 이 다리 부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칭하냐? those라고 씁니다. those. 그리고 복수 명사를 받아주는 비동사 are 써주고요. Those are my blue jeans. 저것들은 나의 청바지들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으로 가보면 am, are, is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글을 한번 완성을 해볼 거예요. My favorite movi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This. 이것이 나오네요. 자, 이것다 하면 비동사 못 써주죠? is를 써줍니다. This is. 이것은 이다. 무엇이다? My favorite movie, Harry Pott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해리포터이다. The main character. 자, 지금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단수명사입니다. 주인공 한 명을 나타내니까요. 주인공은 is를 써주면 되겠죠. 자, 단수명사. 있습니다. 주인공은 해리 포터입니다. His hobbies. 자, 그의 hobbies라고 하면 취미들이에요. 자, 복수명사다. 못 써줄까요? 복수명사는 are 써줍니다. His hobbies are 그의 취미들은요, are learning magic and flying on his broom. 마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His best friends. 자, 지금 여러분 friends 뒤에 s 붙었죠? 그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 복수명사네? 못 써줄까요? 비동사. 복수명사 뒤에 are이죠. are 써주겠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are, Ron and Hermione. 론과 Hermione입니다. 자, 이어서 Ron. 자, Ron이라는 친구 한 명이 나왔네요. 단수명사. Ron is가 되겠죠. Ron is funny and kind. Ron은요, 재미있고 친절합니다. Hermione는 is smart and brave. 똑똑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This story, 이 이야기는, 자, 이야기 몇 개? This story, 이 이야기 하나. 단수명사죠. 그래서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This story is about their adventures, magic and friendship.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모험, 마법, 그리고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에 맞춰서 비동사를

동사 써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 대화의 빈칸 1번에서 6번에 am, are, is 중에서 알맞은 말을 우리가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지금 주어 I가 나와요. 안녕, 나는 새로운 학생이야. I am 써주면 되겠죠. I am a new student. My name, 내 이름은 EJ야. 내 이름이라는 3인칭 단수 명사 뒤에는요. is를 써줍니다. My name is EJ. 자, 우리는 같은 반에 있어 라고 할 때요. 지금 주어가 we,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라는 복수명사 are 써주겠습니다. We are in the same class, right? 우리는 같은 반에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소녀의 대답을 볼게요. 너가 맞아. You라는 주어 뒤에는요. 비동사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You are right. 너가 맞아. 그 다음에 I, 나는 Elaine이야. I am. I am Elaine. 그리고 나는 너를 봐서 정말 기뻐. I am happy. I am happy to see you here.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적절한 비동사를 넣어서 대화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을 해 보는 겁니다. 1번, EJ와 Elaine은 같은 반이다. 자, 그럼 일단 주어에 EJ and Elaine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EJ and Elaine.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뭘 써줄까요? 복수 명사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EJ and Elaine are 어디에 있다? 같은 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반이다라고 할때 in the same class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같은 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요. 그들은 서로 만나서 기쁘다라는 문장. 그들이라는 명사 못 써주면 되죠? They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y, 그들은 자, they라는 복수 명사니까요. 비동사 못 써줍니까? are 써주면 되겠죠. They are. 그들은 기쁩니다. happy. 자, 근데 뭘 해서 기쁘냐? 서로 만나서 기쁘대요. They are happy to see each other. 네, 이렇게 우리 2번 완성해 봤고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요. 지금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 T랑 F 표시 한번 해볼게요. Elaine is a new student. Elaine은 새로운 학생이다. 아니죠. 누가 새로운 학생이요? EJ잖아요. EJ가 나는 새로운 학생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false. 2번은요. EJ and Elaine are classmates. Classmates가 무슨 뜻이냐면요. 반친구란 뜻이에요. 이들은 반친구들이다. 오,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EJ가 새로운 학생인데요. 우리 같은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F, T라고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무리 포인트 정리. 어떤 동사 배웠죠? 비동사 배웠습니다. 비동사는요.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am, are, is의 형태가 있었고요. 주어의 상태랑 위치,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비동사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시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같이 쓰이는 비동사랑 한번 묶어 볼게요. 일단 I는요. 어떤 비동사 써주죠? I am. 자, is라는 비동사랑 쓰이는 친구들 한번 볼까? he, 그, this, 이것, that, 저것, it, 그것, she, 그녀까지 어떤 비동사 써준다고요? is랑 써줍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ose, they, you, these, we. 자, 이것들은요, 어떤 비동사를 써줍니까? are이랑 써준다라는 거 오늘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써주시고요. he, she, it 뒤에 이것을 써야 한다.
어때요? 너무나도 쉽게 도전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0: 여러분, 비동사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달려볼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6강. 자, 월요일. 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할 날인데요. 자, 이제 그 사실은 의미 부여를 오늘 강의에 우리가 하자면 준동사를 우리가 부정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명사로 넘어와서 자, 분사의 기본 원리를 2강 강의했고 그 다음에 분사의 구문까지 2강 강의를 하게 돼요.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준동사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집어먹은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먹은 거는 잘 먹었는데 소화가 이제 잘 돼야겠죠. 자, 소화는 언제나 복습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 필기를 좀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 그 필기한 내용들을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리뷰, 그죠? 다시 보는 것이죠. 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단단하게 다지시면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그 준동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 분사구문의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학습자였을 때가 있는데 뭐가 항상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생각되냐면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개념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도 두 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분사구문이 어떤 컨셉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가 잘 돼서 자 오늘 이 수업으로 연결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테크니컬하게 그럼 분사구문도 주어 표시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시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새롭습니까? 새로우시면 아니 되죠. 우리가 지금 부정사에서도 의미상의 주어 혹은 뭐 주어 표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에서도 시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사구문의 주어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분사구문의 주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정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로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똑같습니다. 분사구문도 만약에 문장 안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존재하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when he finished 라고 하는 자, 이 부사의 절을 우리가 축약을 할 건데요. 자,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는 지울까요 말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는 접속사와 주어를 지운다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쪽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왜 지운 거예요? 뒤쪽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상황이면 바로 생략하시고 finishing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자, 이렇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이렇게 축약하는 자, 그런 특별한 약속의 문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접속사 부분만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복원시키시면 되고요. 주어 부분은 사실은 복원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신다면. 왜 피니싱에 주어가 앞에 없나요? 의미상의 주어가? 아, 같으니까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요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맨날 똑같으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죠, 실제로. 그래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는 어때요? 어머나, 달라서 어떡해. 라고 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사 때는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서로 여러분께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썼어요? for 플러스 명사 혹은 뭐 of 플러스 명사를 일부 썼었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썼어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들 여러분들한테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그죠?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은 의미상의 주어로 어떻게 표시한대요? 자, 요거는 말이죠. 자, 그냥 명사를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자, 원칙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를 가급적이면 강의 중에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을 많이 이제 들으실 텐데,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자, 그런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황해 하지 마시고, 알겠죠? 독립분사구문은, 아, 주어가 서로 독립적인 아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 3회를 더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좀 가볼게요. Because it was a fine day yesterday. 오, 어저께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went out. 우린 나갔죠. To the park. 공원에 나갔어요. For walk.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왜죠? 두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됐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라고요? 그대로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 was는 뭐가 되겠죠? bein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앞으로 이제 만약에 문장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콤마로 끊겨 있으니까 분사구문인데 어머나 분사구문 앞에 저 명사는 저게 뭐래?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분사구문은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우리가 지금 문법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실제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구문에서 앞쪽에 저렇게 붙어 있는 독립분사구문은 자주 보실 수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황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좀덜 당황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더라도 해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아, 독립분사구문이야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면, 아, 맞다. 예전에 배운 거 내가 잠깐 까먹었구나. 이렇게 한두 차례 시행착오만 겪어주시면 돼요. 그런 시행착오만 겪어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장착이 될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이라고 믿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사구문도 주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준동사들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구나. 어떻게 쓴다? 바로 내려 쓰는구나.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예문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 방법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는 자, to 부정사 앞에 자, for plus 명사, of plus 명사를 쓴다. 동명사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어머나 세상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도 생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부정사 때 살짝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자,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한다 그랬어요? 일반인인 경우에 생략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바로 주절과 주어가 다르더라도 생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요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분사구문은 맞죠?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특별한 인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신 용어겠지만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좋을 만한 문법 용어다. 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예문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좀 해봐야겠죠? 자, when people speak generally,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할 적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Korea doesn't have enough natural resources. 자, natural resources라고 하는 건 천연자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하자원이라고 하는데, 뭐 지상에도 자원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국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인데, 어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people이고요. 여긴 지금 Korea잖아요.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죠, 원래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을 못 하는 건데, 일반인 주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speaking generally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뭐 앞으로 가도 되고,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 거니까, speaking으로 바꾸고, 앞쪽으로 빼는 것이 더 일반적이어서, generally speaking, Korea doesn't have enough natural resources. 자, 요런 문장으로 많이 쓴다고요. 실제로 generally speaking 같은 요런 분사구문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요런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 여러분께 개념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은 그렇게 개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딱 6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4개가 이렇게 스피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 아주 암기하기 좋네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엄밀하게 말하면 strictly 자체가 엄밀하게예요.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하면 frankly가 솔직하게입니다. 그래서 자, frankly speaking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고요. 자, rough라고 하는 단어는 거칠다의 뜻이지만 ly가 붙게 되면 대략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사는 단어는 사실은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oughly speaking. 거칠게 말하자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Judge는 판단하다죠. 따라서 judging from A라고 하면 A 이하로부터 판단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of 혹은 talking of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 요 정도의 여러분들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 시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준동사 앞쪽에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거치면서 저희가 다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생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준동사를 단순형으로 쓰잖아요. 부정사도 단순형으로 쓰고 동명사도 단순형으로 쓸 텐데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뭐죠? 일단은 원칙이 동사와 같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똑같으면 자 그때는 단순형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g와 being, pp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사는 미래적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자 to 부정사가 동사보다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케이스들이 현대 영어까지 살아남아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하지만 부정사도 그런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같은 시점이라고요. 동사하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분사도 단순형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시제가 똑같죠? 자, 요 예문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예문이에요. 서두름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자, being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being도 생략은 가능하죠. 납득이 되셨나요? 선생님, 뒤쪽에 여기 이 동사가 과거 동사인데 왜 앞쪽에는 현재 분사를 쓰셨나요? 얘는 과거, 쟤는 현재면 시제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 드렸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안에는 현재 개념이 없고 과거 분사 안에는 과거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자 분사 기본편 강의에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안에 현재 안 들었어요. 이름만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고 단순형은 같은 시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시점도 과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땐 여러분들 완료형이 있잖아요. 부정사에서도 완료형 부정사가 있었고 동명사에서도 완료형 동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사에서도 완료형 분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능동일 때는 having pp, 수동일 때는 having been pp.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After the sun had set, they arrived there. 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시점이 과거 시점인데요. 뭐 한 이후에 도착했어요? 해가 진 이후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진 시점은 과거보다도 한 시점 더 과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대과거를 뭐로 쓴다? had 플러스 pp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그럼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한 시점 더 과거잖아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하려고 했는데 주어가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기 때문에 더 써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ad set는 뭘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having set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the sun having set, they arrived there.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이런 케이스도 이론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문 안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셨다라고 해도 실제로 지문 안에서 만나면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당황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 마무리 할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준동사의 완료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할게요. 완료 시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준동사의 완료형은 뭡니까? 그러면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예요. 그러면 뭘 쓸까요? 완료형을 써야 한 시점 더 과거가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정답은 뭐예요? C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수동형의 분사구문이 아닌 것은 어때요? being pp 수동형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pp 맞네요. 그 다음에 having been pp 맞네요. 하지만 have pp가 수동태가 아니듯이 having pp도 수동형의 분사구문이 아닌 거죠. 정답은 D번입니다. 마지막 3번으로 갈게요. 분사구문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고 시제도 하나 더 과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완료형.

0: 독립군사국은 아닐까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가 좀 마무리가 또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내일과 모레 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숙달시킨 시간이 충분히 있죠. 자,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목소리도>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영어 글에 푹 빠지는 거예요. 또 읽고 싶고, 아,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런 방법, 책을 활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좀 바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밌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자, 오늘 새로운 책입니다.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 이야기가 재밌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일단 아기 돼지 삼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보면 아기 돼지 세

밤에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에 과정들도 웃겨요. 이 늑대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name's Clementine. 나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Clementine입니다. 이 Clementine이 누구인지, You can call me Clem. 당신은. 즉, 너는 나를 클램이라고 불러도 돼. 이 클램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I'm a wiener dog 라고 나오죠. wiener 이라는 것은 바로 소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 이게 바로 이 개의 종류로 보자면, 닥스훈트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마치 소시지처럼 다리는 짧고요. 몸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좀 불쌍한, 이 뭔가 조금 안돼 보이긴 합니다. 다리가 너무 짧아서. 어찌되었든 이 닥스훈트, 이 소시지처럼 생겼다 해서 a wiener dog라고 하기도 합니다.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라고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종류는 아니냐면 you eat, 네가 먹는 어디에서? At the ballpark. Ballpark라고 하면 공이 있는 공원이니까 이게 어디냐면 야구장을 의미합니다. 야구장에서 네가 먹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이 소시지개라고 해서 진짜 소시지가 아니다. 네가 먹는 그런 소시지는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그러니까 진짜 소시지는 아니니까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오케이. Okay. 아, 이게 약간 유머네요. Don't squeeze. Squeeze는 찌익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짜지 마. 무엇을 짜지 마라고 하냐면,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내 위에다가 짜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의, 원래는 닥스훈트인데, 이거에 약간 별칭 같은 그런 게 위너 도그이거든요. 소시지 개이니까, 네가 야구장에서 먹는 그런 진짜 소시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묻히면 안 돼.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누구다? 바로 I라고 말하고 있는 클레멘타인. 즉, 짧게 이야기하면 클램. 종류는 a wiener dog, 소시지개, 닥스훈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아이, 즉 클레멘타인이 이 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깔깔깔 웃으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아, 뭔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늑대인데. 여기는 거대한 다정한 늑대, 아주아주 아주 착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부터 좀 다릅니다. I'm here to tell you.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the story. 이야기를 해 주려고 왔어.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my friends. 나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아기 돼지 새 자매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아, 형제가 아니고 자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형제 새 자매와, 그리고 거대한 다정한 늑대, 큰 다정한 늑대인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르게 읽어보고 싶지만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거 지난 강의 그리고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사로 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양은 앞에 to를 붙여도 되고 to를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o가 붙어 있는 to 플러스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동사였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쓴다?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로 쓴다. 그중에서 부사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마디로 이 부사적 용법 안에 목적,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 혹은 이 감정의 원인, 뭐 결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문법책을 보면 다양한 더 많은 이런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To try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예문은 이 하나입니다. To try again. 이게 try는 뭐 시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To try again. 또다시 시도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He still failed the test. 그는 여전히 failed, 실패했다. The test. 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To try again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말을 만들면 됩니다.

0: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Although he tried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to try again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 여기 있는 이 밑줄이랑 여기 있는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있는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비록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To try again.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왜 제가 그라고 붙였냐면 여기에 he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도 he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도하겠어요? he가 시도했겠죠. 노력하거나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o try again,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서 양보가 나오면은, 아,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뭐뭐 했지만, 앞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뭔가 흐름이 좀 뭔가 다른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쓰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양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의 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You heard me right. 너는 나를 올바르게 들은 게 맞아. 즉,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문법 말고요.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큰 다정한 늑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늑대는 악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쁜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큰 다정한 늑대라 하니까, 나를 똑바로 들은 게 맞아라고 이 Wiener Dog, 즉, Clem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He is a big sweetie. 그는 큰, 몸집은 큰데, 다정한 친구야. 아이, 그 늑대, 나쁜 친구가 아니라니까. 다정해.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그렇죠. One은 하나입니다. Of the nicest guys. 그렇죠. 가장 친절한, 가장 상냥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야. You'll ever meet. 네가 만날. So,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of big?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그래서 어떻게? How did he, 어떻게 그가 얻었냐? 그 별명이 되겠죠. 그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거대한 나쁜, 큰 나쁜 늑대라는 그 별명을 그가 어떻게 얻은 거야? 그렇죠. 왜? 그 늑대가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는 집을 모두 다 부수러 다니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The Big Bad Wolf라는 이 별명을 어떻게 얻었냐는 거죠. 이렇게 나이스하고 착하다는데, 상냥하다는데요.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있잖아.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어. 풍선껌에서 시작이 되었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 gu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Wally, 그게 그 늑대의 이름인데, Wally는 어떻냐면 좋아했어요. 무엇을 좋아했냐면, chewing bubblegum. 이 풍선껌을 짝짝짝 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이 풍선껌을 씹다가 또 무엇을 하는 것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역시나 좋아했습니다. 풍선껌으로 풍선을 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gum blowing contest in town. 너는 봤어야만 했어. Should have pp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는 봤어야만 했어. How excited Wally was. Wally가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봤어야만 했다니까. 뭐 했을 때? When he heard about he라는 것은 Wally가 되겠죠. Wally가 들었을 때이 풍선껌 불기 대회. 그 마을에서 풍선껌 불기

0: 대회에 대해서 왈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왈리가 신나했었는지 너희들이 봤어야만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그는, 즉 왈리는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시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Practicing.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다. 그렇죠.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언제? Straight away. 즉시. 당장. 곧. 곧장. 지금 바로 이 풍선껌을 짝짝 씹으면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걸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왈리가. 즉, 그 늑대가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put on his sneakers. 그는 무엇을 신었냐면 sneakers라고 하면 운동화입니다. 그는 즉그 늑대는 운동화를 신었고 placed는 두었다. 그의 헤드폰을 맞죠? 이 헤드폰 있죠? 헤드폰 노래 듣는 이 노래 들을 때 쓰는 이 헤드폰을 over his pointy ears 그의 뾰족한 귀 위에다가 이 헤드폰을 두었고요. 즉 썼고요. and turned on 그리고 켰습니다. 무엇을 켰냐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 풍선껌 불 때, 풍선껌에 있는 그 풍선 불때 듣는 음악을 켰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뭐냐면 which happened to be Elvis. 바로 이 Elvis라는 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이 나고 이렇게 흥겨운 그런 노래였겠죠.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나도 나의 헤드폰을 끼고 여기서 I라는 것은 이 닥스훈트 위너 더그의 그 아이겠죠. 클레멘타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and scampered along. 따라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이 왈리가 풍선껌 불로 이렇게 뭔가 헤드폰도 쓰고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같이 따라서 출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 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 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allpark. Ballpark.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queeze. Squeeze.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The dog ran home straight away when it started raining. Practice. Practice.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이죠. 오늘의 단어는 이거 알고 계시죠? Chew라고 하면 짝짝짝, 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기한 확장입니다.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예문을 보여드리면 He chewed the bread many times. 이 he라는 사람이 접니다. 빵을 먹는데 이 빵이 좀 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씹었다. 빵을 여러 번 씹었다. 그렇죠. 빵이 좀 질기니까 여러 번 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라는 것은 씹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씹는 것이죠. 그래서 씹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것 이제 확장을 해봅니다. I need time to chew on this idea.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씹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씹다라는 게 뭐예요?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씹는 거잖아요. 입에서요. 자, 그런데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씹기 위한 시간이죠. 씹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 머릿속에서 머리, 이 두뇌가 씹는 거예요. 진짜 이 두뇌에 이빨이 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씹어서 처리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on이라고 하면 원래 on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인데 주 on 함께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바로 두뇌에서 뭔가를 씹어서 처리하고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빨이 씹는 것, 이것과 약간 연결해서 두뇌가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씹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가지 않는 나라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되겠는데요. 자, 미얀마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물품이 부족하고 의료 물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지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인구가 2억 7천만, 전 세계 4위인데요. 외국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소위 엑소더스라고 하는 대탈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한 20분인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로 담아봤습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eaponizing은 무기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미얀마의 지도부가 코로나19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전체 내용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2: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0: 몇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들어봅니다.
1: Allegation.
2: Allegation.
1: Regime.
2: Regime.
1: To consolidate.
2: To consolidate.
1: Hoarding.
2: Hoarding.
0: 첫 단어는 allegation이란 단어죠. 혐의 혹은 주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완전한 증거가 갖춰져서 법정에서 판결된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Regime. 우리가 정부라고 할 때 government이란 말 쓰는데요. 정권이라고 할 때는 regime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To consolidate. Consolidate, 굳히다, 통합하다, 공고히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hoarding. 많이 썼던 표현이죠, 작년부터. 사재기라고 할 때 hoarding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면 말이죠. with가 딱 나오는 순간에 부재 상황이구나, 이러이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미얀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Allegations are growing. 이러이러한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이 주장의 출처가 바로 human rights groups, 인권단체가 되겠습니다. Human rights는 무조건 복수 쓰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인권이

0: to consolidate po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정이, 군부가, 즉, 군사정부죠? 군사정권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인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medical oxygen이라고 하는 의료용 산소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정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의료용 산소의 판매를 제한해 왔습니다. 아무한테도 팔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그렇습니다.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다. 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it's는 당연히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가 되겠죠. 자, critics say 이런 구문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critics라는 얘기는 이제 비판하는 사람 혹은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뭐뭐뭐라고 하는 반대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뒤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the stocks, stock은 지금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edical oxygen이라고 하는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축되어 있는데 이 비축 물량이 being supplied to its, 바로 이 군정의 지지자들에게만 공급되고 있다라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2: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죠.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든가 여러 지역은 가지만 사실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소식을 접할 기회는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수만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leave Indonesia. 자, 인도네시아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1: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2: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 정확히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단어만 확인 안 치면 될 것 같은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spur.
2: To spur.
1: Priority.
2: Priority.
1: Fatality.
2: Fatality.
0: 첫 번째 단어는 to spur.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라고 하셨죠. 박차 아시죠? 그 말을 탔을 때 옛날 서부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부츠를 신고 뒤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톱날이 있잖아요. 그걸로 배를 쿡 찌르는 건데. 그래서 자극을 가하다, 박차를 가하다 할 때 spur 정말 많이 씁니다. Priority. Priority. 우선사항이나 우선순위. 정말 역시 많이 쓰는 단어고요. Fatality. 요거는 사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Fatalities라고 하면 사망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Since early July,

0: 초일에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니까 지금까지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형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over는 more than이란 개념이죠. 19,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났습니다.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이때 spurred by.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극이 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Apparently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라는 의미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a new pandemic wave.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백신 shortage,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것. 이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ch have gone to high priority groups firs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때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받는 것은 앞에 나왔던 vaccines가 되겠죠. 이 vaccine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high priority groups first.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진다라는 걸까요? 바로 우선 집단이에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 뭔가 정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 높은 우선순위의 집단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말이죠. cases of infections. 감염자가 320만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8만 6,835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 7천만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4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만 명 감염자는 낮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 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2: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 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0: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이나 구문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priority라고 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요걸 요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To give priority to something이라고 하거나 To put priority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어디에 중점을 두다, 뭔가를 우선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40대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그 중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년 가정에서 버는 돈의 1순위가 뭐냐? 가장 어디에 많이 쓰느냐? 아이들의 교육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40대라고 하면 People like me 이러시면 안 되겠고요. People in their 40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ir 대신에 People in the 40s 괜찮습니다. 소유격으로 쓰든 정관사 the를 쓰든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복수로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0세부터 49세잖아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기 때문에 복수 쓰셔야 됩니다. 조사되었다라고 할때 이걸 동사로 쓸 필요는 없죠. 한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앞에서 탁 꺾고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ccording to a survey, 한 설문에 따르면,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sa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outh Koreans in their 40s니까, 40대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y put their spending blank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그렇습니다. put, 뭐였죠? priority on something입니다. 여기서 priority는 their spending priority가 되겠죠? 자, 이들 중에 절반이 자신들이 지출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자녀 교육에 두고 있다라고 해서 put their spending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같은 조사에 따르면 40대 한국 남녀 가운데 자신의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6.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노후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노후 혹은 은퇴 이후의 삶 이럴 때 post retirement years라고 합니다. post retirement years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According to a survey,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say they put their spending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2: According to a survey,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say they put their spending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foreigners living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탈출하는, 떠나고 있는 외국인들이란 측면에서 첫 번째 토픽을 중심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내용은 좀 길어 보입니다만 여기는 사실은 앞에 본문에 거의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까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4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출국은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 1만 9천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일단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우려의 대상이 이겁니다. 가능성이죠. 4차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4차 코로나 대유행과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출국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이들의 출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할 때 a wave of COVID-19이라고 하시면 돼요. a wave 물결이잖아요. 그죠? 닥쳐오는 겁니다. 자, a wave of COVID-19이니까 4차 대유행은 fourth wave of COVID-19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우려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to be worried about, to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이라고 쓰면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뭐뭐하는 가운데라고 하니까 as를 써서 문장으로 쓰거나 with라고 하는 전체자와 함께 phrase, 구문으로 쓰는 것이 방법이겠는데요. 일단 as로 써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겠죠? As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 fourth wave of COVID infection, COVID-19 in Indones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를 쓴 이유는요. 만약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덜을 쓰겠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the fourth wave right now, okay? 이런 의미로 덜을 쓰겠습니다만 이때 a fourth wave는 a potential fourth wave라는 개념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blank. 아, 이거 많이 쓰는 수거입니다. 외국인들의 출국은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물론 many foreigners are leaving the country showing they are also worried about that.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뭘로? 뭘로 표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voting with their feet. 이게 퇴장함으로써 자신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 혹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다라는 개념으로 퇴장함으로써 입장을 밝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면서 자신들도 이거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vote with their feet라는 수거를 이 문맥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역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19,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죠. So far more than 19,000 foreign nationals 혹은 foreigners 같은 의미고요. have left the country this year.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Foreigners leaving Indonesia. As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 fourth wave of COVID-19 in Indonesia,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feet. So far, more than 19,000 foreign nationals have left the country this year.
2: Foreigners leaving Indonesia. As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 fourth wave of COVID-19 in Indonesia,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feet. So far, more than 19,000 foreign nationals have left the country this year.
0: 오늘 봤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Allegation.

0: Allegation.
1: To consolidate power.
0: To consolidate power.
1: Hoarding.
0: Hoarding.
1: To give priority to. To put priority on.
0: To give property to. To put priority on.
1: To vote with one's feet.
0: To vote with one's feet.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자료 MP3와 스크립트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1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비동사 리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배웠던 핵심 내용들 복습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는 뒤에 명사와 형용사가 올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의미는요, 뭐뭐 다, 뭐뭐 이다 라는 뜻이고, 과거 시제면 뭐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1인칭 단수 주어인 I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비동사 am을 적어주고요.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한 명을 이야기할 때 he, she, it과 같은 주어에는 비동사 is를 써줍니다. 줄여서는 어떻게 쓴다 그랬더라? 여기 M에 있는 앞글자 모음을 지우고 그 자리에 모음이 원래 있었어요라는 거 알려주려고 apostrophe, 점을 콕 찍어준다고 했죠. His, 마찬가지로 is의 I를 지워주고 그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면 돼요. She's, is의 I를 지우고 점을 콕 찍어줬습니다. It's, is의 I를 지우고 점콕 똑같이 이렇게 줄여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복수일 때 we, 1인칭 복수죠. 그리고 you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단수로도 쓰이고요. 2인칭 복수로도 쓰여요. 둘다 형태가 똑같이 you인데요. 2인칭 단수일 때나 복수일 때나 전부 다 마찬가지로 비동사는 are를 써줍니다. They, 3인칭 복수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제3자 여러 명일 때 그럴 때는 are를 써줍니다. 역시 줄여서 쓸 때는 R에 A를 지워주고 그 자리에 A가 있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점을 콕 찍습니다. Where, you're, there.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과거 시제도 볼까요? 자, 과거 시제는 주어가 1인칭 단수이거나 3인칭 단수일 때 그때는 was를 써줍니다. 그리고 복수일 때, 주어가 복수일 때 we, you, they의 경우 혹은 2인칭 단수인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제는 were를 써줘요. 자, 예문 볼까요? I am a reporter. 나는 기자이다. 나는 기자였다라고 하고 싶으면 과거형으로 I was a reporter. 이렇게 써줍니다. She 그녀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일 때는 is, 과거형일 때는 was를 써주고요. A fashion model. 그녀는 패션 모델이다. 혹은 그녀는 패션 모델이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We were classmates. 우리는 1인칭 복수죠. 여러 명이니까 비동사 are 써주고요. 과거면 were. 우리는 반 친구들이다. 혹은 우리는 반 친구들이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비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또 모두 올수 있다고 했더라. 그쵸, 여러분. 전치사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구 중에서도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봤거든요. I am in the park.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공원이다가 아니죠. 나는 공원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Dad is in the kitchen. 아버지는 3인칭 단수니까

이가 비동사 is를 써줬어요. 그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나왔습니다. In the kitchen, 주방에. 아버지께서는 주방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My notebooks are on the floor. 내 공책들은 마루 위에 있다. 마루 위에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주어 my notebooks가 복수라서 비동사는 are을 써줬고, 그 뒤에 전치사구가 와서 내 공책들이 마루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일 때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I was at the library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어디에 있었다? 도서관에 있었다. 이렇게 전치사구가 비동사 뒤에 와서 장소에 대한 정보 알려주고 있습니다. Amy and Tony were on the grass. Amy와 토니는 어디에 있었다? On the grass. 잔디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주어 여기에 별표 하나 달아줬고요. 이때 비동사는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써주죠. 뒤에 있는 주어가 수가 하나인 명사이거나 셀수 없는 명사일 때, 그때는 비동사 is 또는 was를 써줘야 됩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주어가 수가 둘 이상인 복수 명사라면, 그러면 are 또는 were를 써줘야 되겠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자, 이렇게 there be 구문은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랑 자주 같이 쓰입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막연히 어떤 책한 권이 있어 라고 할 때, 이렇게 there be 구문을 쓸수 있고요. 이때 주어는 a book, 책한 권입니다. 단수 명사네요. 그래서 비동사 is를 써준 거예요. There are two factories by the river. 자, 요번에는 장소 표현부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by the river, 강가에가 되겠죠. 강가에 공장 두 개가 있다래요. 주어는 공장 두 개입니다. 자, two factories 복수명사 쓰였어요. 복수명사가 주어니까 비동사는 are, are를 써줘야 돼요. 강가에 공장 두 개가 있다. 그래서 they are be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동사 뒤에 주어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비동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복습해봤고요. 우리 이번 단원에 나왔던 단어 뜻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expensive. expensive.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비싼, 비싼이라는 뜻입니다. expensive는 형용사예요. 자, 우리 이제 많은 품사들 배웠으니까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도 같이 공부해볼게요. 2번, hospital. hospital. hospital은 병원입니다. 명사죠, 그쵸? 3번, classmate. classmate. 우리 조금 전에 예문에서도 나왔는데, classmate은 반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4번, road. road. road는 길 또는 도로, 요런 뜻이죠. 길, 도로, 명사 되겠습니다. 5번,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experience도 명사이고요. 다음 6번 station. station. station은 역입니다. 역. 그래서 버스역이라고 할 때는 bus station, 지하철역일 때는 subway station 요렇게 써요. 그래서 station은 명사입니다. 7번 neighbor. neighbor. neighbor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neighbor 이웃이죠. 명사이고요. 그다음 8번 museum. museum. 역시 명사입니다. 여기는 바로 박물관이에요. Museum. 9번, voice. voice. voice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역시 명사고요. 10번, trash. trash. trash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이거 셀수 있는 명사라고 했어요. 셀수 없는 명사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은 정말 훌륭하다. trash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것도 같이 챙겨두세요. 다음, 11번. excellent, excellent. 형용사예요. excellent는 뛰어난이란 뜻이고요. 12번, lake, lake, lake. 우리 이것도 예문에서 봤었죠. 호수입니다. 명사입니다. 13번, absent, absent. 요거는 형용사. 뭐예요? 결석한이라는 뜻이에요. 결석한. 14번, plant, plant. plant는 식물입니다. 명사죠. 15번, garage, garage. Garage는 뭐냐면 차고예요. 차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명사이고요. 16번 candle. candle은 초, 양초라는 뜻입니다. 명사예요. 17번 reporter. reporter. 요것도 우리 조금 전에 예문에서 봤는데 기자입니다. 기자. 명사고요. 18번의 vase. vase. vase는 꽃병이에요. 명사이고요. 19번 polite. polite. 자,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polite. 요거는 형용사예요. 예의 바른이란 뜻입니다. 다음 20번 frog. frog는 명사입니다. 개구리예요. 자, 21번 gate. gate. 요것도 명사인데요. 문, 입구라는 뜻입니다. 22번 festival. festival. 요거는 신나는 축제예요. 축제. 명사이고요. 23번 cheap. cheap, 우리 아까 봤던 expensive의 반대말이거든요. 요거는 싼, 형용사입니다. 24번의 factory.
Factory는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공장이에요. 공장 명사이고요. 25번에 wall. wall. wall은 벽이죠. 역시 명사입니다. 26번 forest. forest. forest는 숲입니다. 명사이고요. 27번 hill. hill. hill은 언덕이죠. 언덕 명사입니다. 28번 noise. noise. noise는 소음이라는 뜻이고요. 명사입니다. 역시 noise는 셀수 없는 명사였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 두세요. 29번 dictionary. dictionary 발음 좀 어렵다. 그쵸? 같이 읽어 볼까요? dictionary 사전입니다. 사전 명사이고요. 30번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park는 공원인데요. 앞에 굉장히 어려운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란 뜻입니다. 명사예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장소 표현 같이 봤기 때문에 장소랑 관련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단어들만큼은 꼭 알아두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B 가볼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래요. 자, 주어진 단어 봤더니 1번, really cute. 그리고 is My pet bird. 자, 요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비동사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한 표현 이번 단원에서 배웠는데 주어, 비동사, 그 뒤에 올수 있는 것들 뭐가 있었어요? 명사도 올수 있고요. 형용사도 올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구, 장소 표현도 올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어, 비동사. 명사 혹은 형용사 혹은 전치사구의 어순으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My pet bird. 내 애완새는 정말 귀엽다라는 뜻이겠죠. cute. 귀여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까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my pet bird일 거고, 그 뒤에는 비동사를 적어줘야 되겠죠. 마지막에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My pet bird is really cute. 내 애완새는 정말 귀엽다. 라는 뜻입니다. 2번, were. 비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과거형이에요.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래요. Tony and Laura. 토니와 로라가요. 자,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토니와 로라는 좋은 친구들이었다라고 쓰면 되겠죠. 주어 자리에 토니 앤 로라 써주고 비동사 were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 자리인데요. 명사인 friend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니 앤 로라 were good friend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토니와 로라는 좋은 친구들이었다. 다음 3번 last winter 지난 겨울 very cold 매우 추운 그 다음에 비동사 was가 있습니다. 주어는 last winter이고요. 그 다음 비동사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was 써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인 cold를 쓸 건데요.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very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은 매우 추웠다.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였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도 같이 들어갔다. 그 다음 4번. expensive, 비싼, her clothes, 그녀의 옷, are. 자, 요렇게 쓰였는데요. 그러면 주어는 her clothes가 되겠죠. 그녀의 옷들은 매우, 그녀의 옷들은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어가 her clothes,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을 써야 되겠고, 그 뒤에 형용사 써야죠. Her clothes are expensive.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다음 5번 at the gym. at the gym. 장소 표현이다.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장소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동사 과거형으로 were이라고 쓰였고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거는 시간 표현인데 시간 표현까지 나왔네요. We. 그러면 이 중에서 주어가 될수 있는 건 누구예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오니까 this morning도 되고 we도 올수 있는데 여기서는 this morning이 시간 표현이니까 우리가 주어인 게더 자연스럽겠죠? 우리를 주어로 쓰고요. 우리는 복수라서 비동사 과거형 were이라고 써주는 게 맞죠? 이 this morning이 주어가 되면 비동사는 단수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were이 왔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힌트겠네요. 자, 그래서 we가 주어고 그다음 비동사는 were 써주고요. 그다음 장소 표현을

먼저 써줄게요. At the gym this morning이라고 해주면 완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 At the gym, 체육관에 있었다. 언제? 오늘 아침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번. They at the amusement park are. 이번에도 장소 표현 나왔습니다. at 전치사와 그 뒤에 명사. at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요게 장소 표현이죠. 자, 그럼 주어부터 써볼까요? 주어는 they. 그들이겠고요. 그 다음 비동사 are. 적어주고. 장소 표현 쓰면 완성입니다. 아예 너무 쉽다, 그죠? They are at the amusement park. 그들은 어디에 있다? 놀이공원에 있다. 그 다음 7번, on the wall. On the wall. 전치사구 장소 표현이에요. Were his photos. 자,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his photos. 그의 사진들이죠. 복수명사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이라고 써주고요. 장소 표현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His photos were on the wall. 그의 그림들은 벽에 있었다. 벽이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표면이고, 이 표면에 맞닿아 있을 때 쓰는 전치사는 on이라는 거, 요것도 같이 챙겨두세요. 8번, by the road. By the road. 길 옆에 장소 표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 gas station. A gas station. 요거는 주유소예요. 그 다음, was there. 여러분, there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우리 막연히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할때 there plus 비동사 써주고 그 뒤에 주어를 쓴다. 그리고 장소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 자, 요 표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there 구문을 활용해서 적어주도록 할까요? 먼저 there 비동사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니까 a gas station 써준 다음에 장소 표현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a gas station by the road. 길 옆에, 즉 길가에 주유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a gas station 단수명사니까 비동사 과거형은 was를 써준다. 요것도 같이 챙겨두세요. 다음 9번 in the river 강 안에 장소 표현이네요. few fish. 여러분, few는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 fish 같은 경우에는 단수일 때도 fish, 복수일 때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fish. 그래서 few fish라고 할때이 fish는 사실은 복수 형태입니다. 물고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얘는 복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동사가 were이 나와 있는 거볼수 있을 텐데요. 이때 fish가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단수형, 복수형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앞에 few가 있기 때문에 이 few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쓰기 때문에 얘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there plus 비동사 쓴 다음에 주어는 누구? few fish가 되겠죠. 마지막에 장소 표현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There were few fish in the river. 강 안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10번, a butterfly festival. A butterfly festival 하면 나비 축제죠. 그런데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 명사입니다. Was in 함평 last month there. 자, 여기서는 there이 나와 있으니까 먼저 there 비동사부터 채워주면 되겠다. 그쵸? There was 써주고, 그 다음 주어 와야죠. A butterfly festival. 마지막에 장소 표현과 시간 표현 같이 있는 이 표현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There was a butterfly festival in 함평 last month. 지난달에 함평에서 나비 축제가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주어가 a butterfly festival 단수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 was로 써줬어요. 11번 on the table. On the table 장소 표현 is 비동사 some bread. 몇몇 빵. 그 다음 there이 있습니다. 그러면 there 비동사부터 써야죠. There is 주어는 some bread. Some bread는 셀수 없는 명사. 빵은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s를 적어준 거예요. 마지막에 장소 표현 붙여주면 완성. There is some bread on the table. 식탁 위에 빵이 좀 있다. 12번 many animals. Many animals, 복수명사 나왔습니다. Are there in the zoo? 자, 그러면 there are부터 적어줘야죠? There are.
그 다음 주어는 many animals가 되겠고요.

장소 표현 마지막에 붙여주면 됩니다. There are many animals in the zoo. 동물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많은 동물들 복수명사라서 비동사 are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어순 잘 배열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C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1번 Rob and I am good friends. Rob과 나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Rob and I, 그쵸? Rob and I가 주어니까 두 명이네. 복수명사가 주어면 am이 아니라 are을 써줘야 됩니다. 아무리 I가 들어있다고 해도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되면 그때는 am을 쓸 수 없어요. are이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Rob and I are good friends. 2번, you and your sister is polite. 너와 너의 언니는 혹은 너의 여동생은 예의 바르다 라고 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You and your sister. 자, 요게 주어죠. 역시 너랑 너의 언니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are이라고 써야겠죠. You and your sister are polite. 요렇게요. 3번, your shoes are white this morning. 너의 신발은 오늘 아침에는 하얗어. 그런데 they are brown now. 지금은 어때요? 갈색이래요. 더러워졌다는 소리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갈색이니까 현재 시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are이 아니라 were, were로 고쳐줘야 돼요. Your shoes were white this morning. 너의 신발은 오늘 아침에는 하얗어. 그런데 지금은 갈색이야. 요 두 번째 R은 그대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Jenny was overweight last year. 제니는 작년에 overweight, 과체중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과거형으로 써준 게 맞죠. 그리고 but she was thin now. 이번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말랐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비동사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but 뒤에 부분을 바꿔줘야겠네요. was가 아니라 is로 바꿔주세요.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현재형으로요. But she is thin now. 지금은 그녀는 말랐다 라는 뜻이에요. 5번 My shoes is too big. 내 신발은 너무 크다. 여러분 신발은 항상 짝을 이루어 다니기 때문에 항상 복수 형태로 쓰거든요. 자, 복수 형태 복수명사니까 비동사 is가 아니라 are, are로 바꿔줘야죠. My shoes are too big. 내 신발은 너무 크다입니다. 6번, your clothes is dirty. clothes, 옷이라는 뜻의 명사인데 얘도 항상 복수명사로 써요. 자, 주어가 복수명사니까 비동사 is가 아니죠. are로 고쳐줘야 됩니다. Your clothes are dirty. 너의 옷은 더럽다. 7번, I am at the library last night. 나는 주어, 비동사 am 써줬고, 그 다음 at the library 장소 표현 나왔고요. last night, 시간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last night이 언제죠, 여러분?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네요. am이 아니라 was, was가 맞겠죠. I was at the library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도서관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8번. There is beautiful flowers in the vase. 자, there is 구문이 나왔습니다. There are, 그 다음 비동사 써줬고 주어가 beautiful flowers겠고요. In the vase, 장소 표현까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비동사는 뒤에 있는 주어에다가 맞춰서 써준다. 뒤에 있는 주어를 봤더니 beautiful flowers, s가 붙어 있어요. 복수 명사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 is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is가 아니라 are로 고쳐줘야 돼요. There are beautiful flowers in the vase. vase는 우리 오늘 단어 복습에서도 봤습니다. 꽃병이죠. 꽃병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be 구문은 뒤에 있는 주어에다가 비동사를 맞춰준다라는 거 가장 중요해요. 9번, there are a lot of apple juice in the bottle. there 구문 또 나왔습니다. there 비동사, 그 다음 주어는 a lot of apple juice. 마지막으로 장소 표현 in the bottle, 병 안에 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주어가 뭐라고요?
A lot of apple juice.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랑도 같이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랑도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많은 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apple juice라고 했거든요. 주스는 액체니까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는데 비동사를 are로 썼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단수 명사에 맞춰서 There is a lot of apple juice in the bottle. 이렇게 바꿔주세요. 병 안에는 많은 사과 주스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0번 There is little food at the party last night. 자, there 나왔고 그 다음 비동사 is 써줬고요. 주어는 little food입니다. 장소 표현 at the party 나왔고요. 시간 표현까지 나왔네요. Last night, 어젯밤이요. 그러면 어젯밤 파티에는 음식이 거의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주어가 뭐예요? 비동사 뒤에 있는 little food. little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씁니다. food, 음식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잘 써줬는데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단수 동사, is를 쓴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까 시간 표현을 봤더니 뭐라고요? last night, 어젯밤이라고 했거든요. 어젯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현재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거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 문제 좀 어렵다, 그쵸? 10번에다가 별표 달아줄게요. There is가 아니라 there was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쳐주세요. There was little food at the party last night. 어젯밤 파티에는 음식이 거의 없었다. little 하면 거의 없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쓴다 라는 것도 꼭 챙겨두세요. last night, 어젯밤이 과거니까 비동사는 과거형으로 there was라고 고쳐주면 완성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비동사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Today's quiz로 마무리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쓰세요. They blank in London last week. 자, they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in London, 런던에 라고 하는 장소 표현 나와 있고요. last week, 지난주에 라고 하는 시간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들은 지난주에 런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비동사는 무엇일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there 구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주어를 알맞게 잘 찾아서 시제도 알맞게 잘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비동사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동사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잘 챙겨두셔야 되거든요. 혹시 이 단원에서 아직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음 시간부터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0: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1, 2, 3, 4.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부분만큼은 너무너무 절박하게 원한다. 영어가 됐든 뭐 다른 공부가 됐든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절박하게 원하는 게 있으세요? 사실 뭐 절박한 마음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입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입시생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지론 그리고 선생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인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운이라는 것이 따르더라고요. 입시가 사실 실력만 100%인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운이 정말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끝까지 노력한 친구들한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Desperation outweighs luck. Desperation, 절박함이 심지어 그 운, 행운조차도 이길 수 있다. Outweigh라는 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 예, 그걸 이제 선생님은 되게 또 뭐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좋게 생각하는 표현이 집요함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할 때 그걸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왜 이거에서 자꾸 틀리는지 이 단어를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이렇게 집요하게 막 파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때 그 단어를 외웠던 느낌과 분위기까지 배경까지 다 기억이 나요. 선생님한테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박감이나 혹은 집요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진짜 너는 그 운이 안 따라줬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운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마음 정말 한 곳을 바라는 향하는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영어 정말 잘하고 싶다. 요지파악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한 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요지파악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요지파악은 앞에서 쭉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첫 부분과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특히 후반부에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특히나 유의해서 봐라.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반복적인 소재가 나온다라는 건 그 소재가 주인공이라는 거고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11번에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Taxation, tax legislation에 관련된 거예요. 뒤에서는 taxation이라고 나오죠. 조세, 즉 세금에 대한 법안입니다. 입법이에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세금에 대해서 법을 세우는 drafter,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안을 입법하는 이 조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입법을 하는 조세 입법자들, 이방가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요 세금을 만드는 법을,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앞부분에서는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역사적으로요.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방가들은 are attentive to 어디에는 주의를 기울였어요?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 예, 경제와 역사의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어디에는 덜 주의를 기울였어요? Attentive to moral questions. 도덕적인 문제에는 주의를 덜 기울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문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문제점은 뭐에 문제점이에요? 여기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인다는 거에 문제점이에요? 주의를 덜 기울인다는 거에 문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게 문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세법을 위반을 할 때, 조세법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0: 되죠. 뭐에 대한 적용이에요? 바로 사회의 이론이에요. 근데 어떤 사회의 이론이에요?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분배 정의의 이론이 바로 분배 정의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 바로 세금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가진 자들만 계속 배를 불리면서 계속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의 정의의 실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 분배 정의에 있어서의 이론을 적용한 부분은 바로 세금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서는 이 세금에 대한 입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지. Morality, 도덕성, moral questions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Economics can go a long way. Go a long way라는 건 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죠? 아주 먼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크게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느 쪽에서는 towards helping a legislature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어떤 특정한 이 세금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걸 도와주거나 혹은 특정한 법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뭘 도와주는 데 있어서 whether or not이니까 뭐뭐이거나 뭐뭐하지 않거나라는 뜻이죠. 그죠? 특정한 세금법이 특정 목적을 그것을 성취하고 달성하는 도움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바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입안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맞죠.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덕이 중요한 건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도덕도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경제는요, cannot be in a vacuum. vacuum이라는 게 바로 진공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즉, 얘만으로는 그죠? In a vacuum. 그냥 이 상태로, 진공 상태로 이것만으로는 identify the goal. 그 목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목표를 규명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ing tax policy, 뭘 만드는 거? 세금법, 세금 정책을 만드는 것은요. requires, 무엇을 그래서 필요로 하게 될까요? a moral goal, 도덕적인 목표를 어떻게 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규명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도덕적인 목표를 알아야 거꾸로 택세이션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which is a task, 바로 과업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과업인데?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
1: 윤리학과 도덕적인 분석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도덕적인 목표를 규명하는 걸 필요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creating tax policy 아니면 taxation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도덕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꼭 나와야 되겠어요? 도덕성 그리고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일단 세금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실한 납세자 관련 없고 경제학이 주가 되지 않죠. 세법을 만들 때 taxation이 되겠죠. 도덕적인 목표, moral question, 그리고 goal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전에 봤을 때 moral goal을 어떻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고 나서 taxation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도덕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 사회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taxation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xation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세법에 나온 게 바로 4번과 5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중에서만 여러분들이 고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앞부분에서 어떤 소재가 나올 텐데 그 소재가 핵심 소재인 경우에는 밑에 선택지와 이어지겠죠. 자, 보겠습니다. Often overlooked, 종종 흔히 관가가 되지만 이런 얘기죠. 여기 분명히 주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동일할 때 생략을 해주죠. 어떤 구문에서? 분사 구문에서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지만 수동의 형태의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뭘까? 아,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often overlooked. 분사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종종 우리가 흔히 간과가 되지만, 하지만 just as important, 중요한, 뭐만큼 중요한 뭐가 돼요? stakeholder. 여기 이해관계자라고 돼 있죠?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분사구문인가? 이 상태에서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동사주어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주어인 건 아니잖아. 주어랑 동사가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얘는 도치가 된 구문이 맞고요. 앞에는 사실은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구문이었을까? 구문? 예. 분사구문이 아니라 얘는 원래 주어 동사 주격보어입니다. 하나의 주격보어, 그리고 두 개의 주격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비자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뒤에 후절로 관계대명사절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은 흔히 간과가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하다. 중요한 뭐다? 이해관계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but으로 overlooked와 그 다음에 important a stakeholder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주격보어가 문장에 앞으로 나간 형태 그러면서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뀐 도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흔히 관가가 되나, 하지만 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인데, who plays a large role? play role,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어디에서의 커다란 역할을 합니까? in the notion of privacy paradox. 사생활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생활 역설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생활 개념이, 역설이 바로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지금 포인트예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 consumers.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비자들과 뭐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사생활의 무언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생활의 역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생활의 역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참여의 수준은요, in all manner of digital different experiences and communities. 모든 이 디지털 경험과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수준, 인터넷 상에서 혹은 인터넷 그 상의 공동체 안에서 그 방식에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수준은 have simply exploded. 어떻게 됐어요? explode가 여러분들 폭발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수준, 이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은 show little slowing, little signs of slowing or no signs of slowing 이렇게 되겠죠? 자, slowing, 천천히 가는 둔화가 되는 겁니다. 둔화될 그런 signs,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아예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인터넷 상에서의 이 소비자들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나 커뮤니티 상에서의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폭발적인 증가는 사그라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 소비자 참여 수준이 올라갔다. 이 정도로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re is an awareness. 어떠한 인식이 있어요? Among customers, consumers,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인식이 있느냐?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인식은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 That 이하의 인식이 있습니다. 쭉 가다가. 자,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또 That 이하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이렇게 꺾은 괄호를 넣었는데요. 여기 지금 대절과 대절이 뭐로 연결됐을까? 네, 여기 지금 not only but also의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상관접속사라고 얘기하죠. A뿐만 아니라 B로 역시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이 대절이 얘랑 무슨 상관인데요? 자, 이 대절은 완벽한 절로서 앞에 있는 awareness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동격절입니다. 앞에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사인 awareness를 뒤에 명사절, 접속사절인 명사절로 또다시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동격절의 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냐? 자, that their personal data, 그들의 개인적인 자료, 아까 privacy paradox 생각나시죠? 그죠? 개인적인 자료가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자, 이러한 회사들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말 풍부한 풍요로운 경험들을 갖게끔 해주는, 그렇게 추진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그 인식과, 그 얘기는 뭐야? 우리의 개인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제공하는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아주 풍부한 경험들, 여러 가지 각가지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그 데이터가 그냥 주면 안 되죠. 이런 데이터가 잘못 이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But also sharing this data, 이러한 개인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is the price. 어떤 대가요? You pay for.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요. 뭐에 대한 대가요? These experiences in whole or in part. 부분적이든 전체가 됐든 전체든 부분이든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대가가 된다라는 그 인식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이점이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정보가 사실은 개인정보를 주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다. 이런 의미예요. 두 가지가 상충되죠. 그러니까 privacy parado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아주 rich experiences,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를 줌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대가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pay the price,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그게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에서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되게 우리의 정보가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privacy paradox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뭐가 없다면, 더 나은 이해,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뭘 이해를 못한다면, of the what, when, and why the data collection and use. 그 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그 시기, 데이터 수집의 시기나, 혹은 그 이유와 사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그 개인적인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수집이 되고 언제 수집이 되고 왜 수집이 되는지 그걸 잘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은요 라는 얘기예요.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는요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vulnerable, 취약하다. 자신이 굉장히 힘이 없이 취약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and conflicted,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I love this restaurant finder app on my phone. 나는 내 이 전화기에 있는 식당을 찾는 이 앱을 정말 좋아하는데 식당 찾는 앱. 좋은 식당 찾는 앱.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 To my data if I press okay. 내가 okay 버튼을 누르면 내 정보. 내 개인 정보가 되겠죠? 내 개인 정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뭐 했을 때 이거 빼고. 그죠? 자,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내 현재 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앱이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인지를 물어봤을 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걔가 나한테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래라. 내 정보 사용해도 된다. 내 위치 정보 사용해도 돼. 라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내 데이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앱을 사용하고 싶은데 무조건 yes, yes, yes, okay, okay, okay 누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걸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언제 그리고 무엇, 왜 내 데이터의 정보가 이용이 되는지 그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눌러버려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다?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갈등의 상태가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앱을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내가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나 이거 누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armed with 뭘로 무장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arm이라는 표현이 무장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얘야말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being이 생략돼 있어요. 자 누가 무장이 됐죠? the consumer 소비자들이 무장을 한 거예요. 뭘로 무장했지?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그들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그 도구로 무장하여. 그게 바로 뭘까요? OK 버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옵션. 이거 선택할 거야 말 거야 라는 이런 옵션으로 무장한 채 the consumer, 그 소비자는요. moves from to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assive bystander, 수동적인 그냥 방관자에서 그래, 그러든지 이렇게 하는 방관자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Active participant,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의 참여가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pay the price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rivacy paradox를 좀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 옵션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얘가 이용하는지 이 옵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적절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방관하면서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권이 있다. 소비자들도 선택권이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인 소비자가 된다. 주체적인 소비자가 뭐야? Active Participant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뭔데? 개인정보의 속성이라는 게 뭔데? What, when, why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옵션을 잘 이용하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rmed with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속성을 알고 선택을 하면 그 옵션들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Active participants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1번으로 정답으로 안착하시면 되겠습니다. 2, 3, 4, 5번도 살짝 볼까요?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크게 치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 데이터가 이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그래서 아까 그 price, cost 뭐 이런 표현들의 대가가 있는데요. 뭐 그거는 정말 일부의 사실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온 겁니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관련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정답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해마다 좀 그 우리 기출의 미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지금 반대 케이스를 막 보여주면서 그래서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딱 짚어주기보다는 반대의 경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적절한 건 그럼 뭐가 되니? 바로 active participant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participant가 뭐겠어요? 그 참여자들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ctive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주체적인 소비자 이렇게 연결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선택지의 난이도로는 요지찾기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3번 가볼게요. 자, 2022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Environmental hazard. Hazar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dangerous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Danger는 많이 아는데 hazard라는 단어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위험은요 포함합니다. 어떤 위험들을 포함하지?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며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위험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위험이라고 하면 뭐냐? 생물학적인 위험, 물리적인 위험, 화학적인 위험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위험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once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hazards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along with, 뭐와 함께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노출을 조장하거나 촉진한다라는 게 조장하는 거죠. 노출하게끔 만드는 거. 조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게 하는, 허락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볼게요.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환경적인 위험에서 이제 환경적인 오염물로 갑니다. 일부 환경적인 오염물질은요, are difficult to, 뭐 하기가 어려워요? avoid,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적인 위험, 환경적인 오염물질로 갔는데, 뭐 어떤 게 필요하, 피하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할게요. 환경 오염물질들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활을 하면,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시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출이라는 것이 대개는 어떻게 일어나요? Involuntary. Voluntary는 자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Involuntary는 뭐겠어요? 자발적이지 않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통 이런 노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노출이 뭐가 있을까? 피하기도 어렵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는 거죠.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식수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됐다고 생각 못 하고 마시는 거죠. 공기도 우리가 오염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걸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호흡으로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noise in open public spaces. 공개된 이런 공중 공간에서, 공개된 이 공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음 같은 것들. 사실 그 공간을 살려면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노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피하기도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소재 좀 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에 관련된 거죠. 자, 여기서 환경 위험, 환경적인 위험. 중에서도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오염물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노출이 된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들, 이런 요인들을 줄이고 혹은 없애고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may require societal action. 뭐가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때 action은 조치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social action. 선생님은 S를 그냥 넣을게요. 사회적인 조치,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대중들의 인식. 그치. 이것도, 아,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and public health measures. 공공보건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societal action이 되겠죠? social이 아니라 societal이라는 단어네요. 그죠? societal.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많은 국가에서, 그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많은 국가에서 어떠한 사실일까요? 일부 환경적인 위험이 어려워요. 피하기가 어렵죠. 개인의 수준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실은 is felt, 느껴집니다. 뭐라고요?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매우 나쁜이라는 뜻이죠.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느껴집니다. 뭐보다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보다요. 그러한 위험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한테 노출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aving no choice but to. 무슨 의미예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니? 네, 맞아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having이 됐으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Arsenic. 자, 얘는 비소라는 그 하나의 성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자, 비소. 높은 수준의 그런 비소로 오염이 된 식수를,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혹은 뭐하게 강요받는 거?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a restaurant. 식당에서요,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중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단수 취급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Outrageous. 사람들을 outrageous. 화나게 합니다. More tha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담배를 피울지 말지에 대한 선택,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더 화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요, 중요합니다. 뭐할 때? When one consider how change happens.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즉, 어떠한 변화요? Risk reduction.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의가 아닌
타이가 되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그죠? 자.

자발적인 게 아닌 자기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위험 물질, 환경적인 위험이나 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줄이는 데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고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환경적인 위험,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 이게 방금 전에 했던 문제점이었죠? 자, 이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대응이 뭐겠어요? Societal a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조치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도 볼까요? 환경오염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요.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들이 사실은 노출을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건 자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대기오염의 문제에는 인접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역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지로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사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죠?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이런 선택지들은 바로바로 아웃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그죠? 14번 가볼게요. 14번도 2022학년도 9월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앞부분에서 누가 소재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봐야 되겠죠? 두 대상이 나옵니다. Professions. 뭐예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과 그 다음 society, 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문직 중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여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뭐 전문직 꼭 그런 그 직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전문 직종 굉장히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과 사회와의 연관성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가볼게요. 역사적으로 the professions 전문직과 and society 사회는 have engaged in 어디에 관여를 해왔어요? 뭐에 참여를 해왔어요? A negotiating process. 협상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협상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Intended to define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의 조건들을 규명할 의도가 있는, 그 의도된, 그러한 그것을 규명하도록 의도된 이런 협상의 과정을 참여해왔습니다.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그들의 관계라는 건 바로 전문직과 사회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회라는 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하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문 직종의 군과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이 관계가 사실은 뭘 규명하는 거야? 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진 협상하는 그 과정에 늘 참여해왔대. 그럼 뭐와 뭐를 두고 협상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좀더 내용 보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 과정의 중심에는요. 전치사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왔죠? 특히 이렇게 장소, 위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의 전치사구나 부사가 문장을 앞으로 나오면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도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과정의 핵심에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Tension, 긴장이 있대요. 뭐가 팽팽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가, 어떤 사이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요?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전문직군들의, 전문직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Between A and B. 그죠? 자,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대중들, 공공의 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의 긴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단계에서 한번 적용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직이 있어요. 자, 전문직은 무엇을 추구한대요? 전문직은, 야, 내가 나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율성 있게 뭔가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나의 일을 하고 싶어. 이게 바로 전문직들이 추구하는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무엇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당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이 사이에서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텐션, 긴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야. 이쪽에서 이쪽을 막 당기겠죠. 이쪽에서 이쪽을 막 당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팽팽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긴장. 그죠? 두 가지가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떻게 상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충, 대조.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에 granting. grant가 여러분들 부여하다,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사회가 준 거야. 뭘 줬지? 권한과 특권을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 전문 직종들에게 준 것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전문 직종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존경과 많은 경제적인 어떤 특혜를 주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is promised on. promise라는 표현이 전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their willingness, 그들의 자발성, 즉 전문직들의 자발성과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자발성과 어떤 능력이요? To contribute social well-being, 그치, 사회적인 안녕에 기여를 하고 and to conduct their affai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 더 넓은 사회적인 values, 가치와 consistent with, 일치하는 in a manner,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발성을 전제로 우리가 너희에게 특권을 줄게.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회는 당연히 이 전문 직종들에게 뭘 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얘기입니다. 자,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That 이하가 아주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뭐가 어떤 인식이 인식되어 왔어요? The expertise and privileged position of professionals. 전문직들의 expertise, 전문 지식과 그리고 특권화된, 특권의 입장, 즉 특권의 지위가 되겠죠? 특권화된 그런 지위가 confer authority, 무엇을 부여하고? 권한과, 권위와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권한과 권위는 바로 뭔데? 그 readily be used, 아주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advanc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 그들이 봉사하는 의사분들을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 환자들,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환자들, 그죠? 예, 그러면 그들이 치유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오랫동안 인식되어, 인정되어 왔습니다. 인식되어 왔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특권화된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어요. 쉽게 이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자율성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란 이야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책임성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의식이 오랫동안 이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드먼트라는 사람은요. 2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Observe라는 동사 여기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듯이, 200년 전에 말했듯이, 자, 인간은요, are qualified.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뭐에 대한? Civil liberty. 중요한 거 이거야. 자유. 자유가 뭐야? Autonomy. 자율성.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데. 그럼 조건이 있겠지. 뭐 했을 때 자율성, 자유를 부여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In exact proportion to. 정확한 비율로 자유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뭐에 대한 정확한 비율일까? Their disposition, 그들의 성향과 정확한 비율이고요. 뭐에 대한 성향? Put moral chains upon their own appetites. Appetites은 뭐 우리가 보통 식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만의 욕구, 그들만의 어떤 이해를 막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욕구에 대해서 도덕적인 chain은 여러분들 사슬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구속이야, 구속. 구속을 놓는 그 성향에 비례해서 뭐 이를테면 구속을 이 사람은 잘해. 도덕적인 성향을 정말 계속 구속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속박하고 안 해. 그만해. 이거는 내가 가질 게 아니야. 이만큼은 가졌으면 됐어. 이렇게 자기를 도덕적으로 속박하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은 높아진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게 낮으면 이 사람은 점점점 자유에 대한 권리가 권한을 적게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책임성을 가지고 그 책임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뭐가 생긴다? 자율성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율성이라는 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자, autonomy.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건요. has never been a one-way street. 일방 통행로인 적이 없어요. 한쪽만. 얘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병행해서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적이 없었고 and it's never granted absolutely and irreversibly.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뒤집을 수 없게끔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뒤집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구속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책임성이라는 단어인 거 꼭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ccount가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다, 설명, 혹은 account for, 설명하다,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단어로 선생님이 똑똑복하게 넣어드렸었어요. 근데 accountability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책임성이라는 단어로 꼭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한 단어 넣는 빈칸 추론 문제에서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답으로 나왔었거든요.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문 자체는 쉬웠는데 accountability라는 책임, 책임성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답을 못 고른 친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contractor에 관련된 거예요. contract는 사실 우리가 계약하다라는 뜻이죠. 계약자? 아, 여기는 도급업자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처음에 그냥 실전에서 봤을 때 도급업자라고 말을 몰라서 못 푼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해설지는 그 단어, 가장 적절한 이 상황의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도급업자. 원래는 계약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도급업자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데 that will construct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해설지 그 단어에는 그리고 해설에는 뭐 이게 그 집의 주택단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주택단지인지 실전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건설하게 될 그 계약자, 도급업자는 may place more weight on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까? on the planning process 어디에? 계획 과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지. planning process. planning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건축하고 건설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단계는 건설하고 건축하는 그 실행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planning process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construct라는 단어만 그냥 살려서 건설. 건설하는 과정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계획 단계, 계획 과정. 도급업자 뭐 이런 단어 몰라도 잘 풀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한번 심플하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 볼게요. Proper planning.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적절하게 세우는 게 forces. 가능하게 합니다. 혹은 강요합니다. 뭐를요? Detail thinking. Detail thinking이 뭐겠어요? 세부적인 사고니까 상세한 사고. 상세한 생각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세부적인 상세한 생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상세한 사고까지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 과정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Detailed.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한 thinking. 사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바로 detailed가 되겠죠. 아주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이 단계에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꼼꼼하고 상세한. 그죠?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Detailed thinking, proper planning은 allows the project manager,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팀이 to build a project in his or her head. 자신의 머릿속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죠. 그죠? 상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질문에 가까이, 답으로 가까이 온 겁니다. 질문의 핵심으로. The project manager or team, 그 프로젝트 관리자나 혹은 그 팀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팀은 can consider,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어요. Different methodologies, thereby deciding what works best or what does not work at all. 자, 뭘 고려할 수 있지? 다른, 다양한 methodologies, 방법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데? Deciding,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결정하면서 라고 분사구문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결정해요? What works best? 무엇이 가장 잘 효과가 있을지. 혹은 What does not work? 무엇이 at all, not at all의 표현이죠. 결코 효과가 없을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고, 아, 여기는 이 지대에는 이 방법은 맞지 않겠어.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은 아웃. 그죠? 야, 여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어. 라고 생각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Proper planning. Planning process가 중요하고, 그 planning process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간별해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planning process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상세한 사고는, 세부적인 사고는 maybe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방법? To discover, 발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뭘 발견하지? Restrictions or risk, 제한이나 제약이나 아니면 위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이나 위험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제약이에요? That were not addressed in the estimating process.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address라고 하면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다루다, 취급하다. 다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제약이나 위험들을 발견할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추정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아.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단계에서,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겠네. 오, 이건 예산 때문에 절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추정 단계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단계에서 나오지 못할 것들을 바로 이 세부적인 사고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planning process와 뭐가 중요하다? 세부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상세한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두 가지 키워드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죠? 계속 갑니다. It would be far better. 뭐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 it to 가져와 진주어가 되겠죠? 자, it to 가져와 진주어. 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Discover. 발견하는 게 훨씬 낫죠? In the planning phase. Phase라는 건 면, 단계죠. 그죠?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뭘 발견하는 거? That a particular technology or material, 특정한 기술이나 혹은 재료가 will not work,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훨씬 낫죠. 뭐보다? That in the execution process. Execution이라는 표현은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막 실행하는 그 단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낫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막 짓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실시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고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far better의 far는 비교급 강조의 표현이죠. far, still, much, a lot, even 이 다섯 가지의 표현이 비교급 바로 앞에서 훨씬 더 먼무한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계속 볼게요. The goal of planning process for the contractor, 도급업자에게 있어서, 뭐 계약자, 그죠? 도급업자에게 있어서 목표예요. 뭐 하는 목표? 계획의 과정에 있어서의 목표는 is to produce, 만들어내는 겁니다. A workable scheme, 작동이 가능한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바로 어떤 계획인데? That uses the resources efficiently.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 근데 뭐 내에서요? Within the allowable time and given budget. 너무 중요하죠. 허용되어진 시간과, 뭐 이를테면은 이 건축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그 업체 혹은 사람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어. 혹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럼 거기에 주어진 시간에 맞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준 예산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과 허락되어진 그런 시간 내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효과적인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의 목표다? 이 사람, 컨트랙터가 뭐 하는 목표? 플래닝 프로세스를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래닝 프로세스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뭘 통해서? 아주 디테일 thinking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요. 그래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앞에부터 한번 다시 보죠. 앞에만 보더라도 뭔가 건설을 해. 그 건설을 할 때 뭐가 중요해? 플래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플래닝은 디테일 thinking으로 만들어져. 그러면서 뒤에도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 건축을 할지. 그리고 나서 요 세 가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봤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은 작동하지 않을지를 판별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제약이나 위험들을 또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것들을 발견하는데 또 훨씬 더 나은데 그게 바로 뭔데? 특정한 기술이나 재료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것도 어떤 내에서 허용되는 시간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planning process 그리고 또 뭐 그렇지 detailed thinking 요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well developed plan 잘 만들어진 잘 발달된 그런 계획 만들어진 계획은 does not guarantee 사실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뭐를요? That the executing process, 그 실행 과정이 will proceed flawlessly, 완벽하게, 즉 흠없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계획 잘 세웠어도 정말 빈틈없이 100%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혹은 뭐, the project, 그 프로젝트가 will even succeed in the meeting its objectives. 그것의 목표를, 그죠? objective가 목표니까, 그것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을 또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뭐 하기는 해요? 그것의 가능성을 굉장히 늘리기는 하죠.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it does, it does는 없어도 되죠, 여러분. 얘는 강조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그 확률을 엄청나게 늘려요. 높여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장하진 않지만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건 맞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획 수립, 세부적인 사고.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면 땡. 안정적인 예산 확보 땡. 사업 계획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땡. 면밀한 계획 수립. 이게 바로 디테일 thinking이 되겠죠? 자, 디테일 thinking인데 거기에 결합하는 게 planning process입니다. 이것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게 한다고 했죠? 성공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훨씬 확실하게 늘립니다. 올립니다. 향상시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thinking과 planning process를 두 가지 합한 게 면밀한 계획 수립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마저 하죠 뭐. 대규모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부 계획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죠? 이 세부적인 계획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게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똑똑복화 슬쩍 지나갔는데 어떤 단어예요? consisten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conform이라는 단어 배웠었어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con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요. 얘도 역시 같이 서서 동의를 하거나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일치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 질문에는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는 이라는 의미로 나왔죠. 그 consistency라는 명사도 많이 나옵니다. 일관성이나 한결같음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consistent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consistent with, 뒤에 것과 일치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consistency라는 명사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consistent, 조금 길죠? 그죠? consistency 한 번씩 다 읽어보기도 하고 발음도 한번 해보시고
적어보시고 눈에 다시 한번 넣어보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충분히 잘 안착해서 안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께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 정성을 드린 만큼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요약문 완성, 요지 찾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대입학 문제인 주제로 갑니다. 주제 역시 핵심이 되는 단어 찾아가지고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그럼요.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아니면 뭐 피아노를 쳤는데 right. 아이가 음감이 뛰어나다거나.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천재예요.
0: 자, 두 번째 네. 미션은요. 아,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무조건 또 해줘야 됩니다.
1: 얼마나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2: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오!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2: Excuse me, I don't speak your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2: Yes, he's young.
1: He is good. Good.
2: Oh, yes, yeah, yes, yeah, he's yeah, good yeah, for yeah.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2: Sorry.
1: You... proud of your 그 저기 son 그 grandson

0: Oh, proud? Yes, I am.
1: Yeah.
0: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Pop?
0: Bob Ross.
1: Pop, Pomrot?
0: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0: So his dream is to be an
1: Oh!
0: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1: Oh!
0: very proud.
1: Oh, 그렇게 되나? Oh, yeah.
0: Yeah, I hope good stuff.
2: 아이고, 반응을 잘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러니까 이
2: 들었어요.
1: 리액션이 중요한데
2: 아,
1: 말이죠.
2: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2: 그럼요.
1: 네.
2: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1: 아,
2: 딱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싶죠.
2: 그렇죠.
1: 에이.
2: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2: 중요하지 않아요.
1: 네네.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이거는
2: 그렇죠?
1: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2: 그렸다.
1: 그렸다. 그러면
2: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rew 아닌가요?
2: 드로도 아시는군요. 아주
1: 그럼요.
2: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1: 네.
2: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1: 네.
2: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1: Ooh.
2: Very, very nice. 오케이.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Draw가
2: 되겠습니다. D-R-A-W. 오케이.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2: 오케이.
1: drawn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 들렸습니다.
1: 네. 너무 당당했네요.
2: 네,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1: 네. 네.
2: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1: 네.
2: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1: 음흠.
2: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 그쵸.
2: 아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2: 그렇죠?
1: 네, 네.
2: 자,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1: 예.
2: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1: 오.
2: So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1: 할 수 있어.
2: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니? 이런
1: 어허.
2: 느낌.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1: 그렇죠.
2: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2: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1: 네.
2: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2: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2: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1: 네.
2: 할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1: 풀다.
2: 네.
1: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2: 아, 다릅니다.
1: 그러면 solute?
2: 비슷한데요.
1: 해결하는 거잖아요.
2: Solution. 아, 걔는 명사예요.
1: 그쵸.
2: Solve. 네.
1: 아.
2: Right. Solve. 그러면
1: solve.
2: 너 이 퀴즈 풀 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 Can you solve this quiz?
2: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 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2: 아, 그나저나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1: quiz.
2: quiz. 그 대신에
1: 아.
2: 빠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1: 우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2: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2: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wow. 이런 거 넣어주면 또.
1: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0: For his age.
1: For his age.
0: Yes.
1: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0: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he's면은 비동사인데요.
0: 오오 여기 he is가 나왔죠.
1: 예, he is인데요.
0: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1: 그러니까요.
0: 상태.
1: 재능이 있다.
0: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와죠.
1: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네. 그 외에 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 그 got talented 이런 거 있잖아요.
0: Got talent?
1: 예.
0: 오케이.
1: 그러면은 got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0: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1: 그래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럼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Talented.
0: Okay. 네.
1: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 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인데 s를 뺀다던가
1: 맞아요.
0: 이런 케이스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네.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바로
1: 네.
0: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1: 기프트요? 기프트?
0: 한번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잖아요.
1: Gifted?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1: 우와.
0: 쓸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0: 맞아요.
1: 이런 의미예요.
0: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1: 있죠.
0: Talented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0: 있다가 네.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라다녀요.
0: Gifted 쓰는 경우도
1: gifted.
0: 굉장히 많아요.
1: Ye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1: 뭐요?
0: He's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네.
0: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의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1: 네.
0: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tall.
0: She is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Mm-hmm.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이라고 쓰면 아. 성숙하지.

0: 못하니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애 같아. 그러면서 예. immature 하다.
1: 예. He didn't.
0: 아, he is not.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아.
0: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 하다.
1: 아, 그러네요. Uh-huh.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네.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1: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이 말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0: 많이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네.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0: 네.
1: proud. proud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거예요?
1: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Proud.
0: 아, proud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1: proud.
0: Proud. Oh, you must be proud of him.
1: Mm-hmm.
0: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하냐? 아, 그가 proud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1: 맞아요.
0: be proud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애티튜드 좋아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명작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예.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1: Mm-hmm.
0: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 Yes.
0: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이 명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1: 네.
0: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0: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1: 네.
0: Which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1: 알죠.
0: 가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0: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1: 맞아요.
0: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ob Ross.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보세요.

0: I am 하고
1: 네.
0: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언이네.
0: 그렇죠.
1: artist.
0: 이유가 있겠죠?
1: 네. an artist like Bob
0: Like who?
1: Ross.
0: Bob Ross.
1: 예.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1: Yeah.
0: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1: 네.
0: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오케이,
1: 네.
0: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1: 네.
0: 좋아요. 오케이,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예를 잠깐 걷어낼게요. I am
1: I am.
0: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go ahead,
1: Yeah.
0: please. 이거는
1: 그쵸. I
0: 여러분 필기 한번
1: am
0: 하는 거랑
1: proud.
0: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my
0: Of my
1: son.
0: son, right? Because 전에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라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1: 네.
0: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0: Oh, like my
1: you.
0: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1: 네.
0: 바꿨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is
1: Yes.
0: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0: 그대로 따와서
1: 네.
0: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자,
1: 예.
0: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요.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스타를 만났을
1: 네.
0: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0: 아이, 그럼요.
1: 좋으시겠어요.
0: 그렇습니다. Right?
1: 네.
0: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자,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자, 걔는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1: proud
0: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1: her.
0: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0: must
1: be proud of
0: 당신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must be proud of him.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Oh,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M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3: Whoa, really?
4: Yeah.
3: Whoa.
4: What do you think? Yeah?
3: Yes, yeah. Good. Yeah. Yes.
2: Oh, great job, you guys. Ooh.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2: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네.
2: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3: 네.
2: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3: 오.
2: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atience.
0: Patience. 네, 인내심, 참을성이죠. Mm-hmm. 인내. 그래서 참을성과 patience와 관련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m patient, especially with birthday gifts.
0: 저는 인내심이 있어요. Especially with birthday gifts. 하면은 특히 생일 선물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요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in the UK.
0: Yes. Margarita 씨의 이야기를 전체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을 만나볼 텐데요. 요약 문장이 평소보다는 조금 긴 편이니까 더 집중해 주세요.
1: Okay. Margarita 씨, 나와주세요.

0: they know,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어딘가에 지금 선물이 waiting for them, mm-hmm. 기다리고 있어요.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m-hmm. 아직은 못 열어볼 때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1: Mm-hmm. Next, she says,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0: My family lives abroad. 저희 가족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mm-hmm.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mm-hmm.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Mm-hmm. Not that often,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요.
1: Yeah.
0: Celebrate birthdays, 생일을 같이 기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Mm-hmm.
0: Because, you know, it's, you maybe get to travel for Thanksgiving, Christmas,
1: yeah, big 거. holidays, but 네. you can't really go visit your family because of a birthday.
0: 그렇죠.
1: You know?
0: 명절 때, 큰 명절 때 mm-hmm. 만나는 거 외에 또 생일 때 만나기는 다른 나라까지 가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1: Of course.
0: 그래서 그리고
1: mm-hmm. And she says,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0: Shop 하면은 to go shopping이라는 말도 yeah. 있지만 shop 자체가 쇼핑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요.
1: Yeah.
0: shop for 하면은 이걸 사려고 쇼핑하는 거예요.
1: Yeah. You can shop for a new phone.
0: Food or shop for a new computer, a phone,
1: a new phone,
0: new shoes. Mm-hmm.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 지금 쇼핑하는 걸 말하는데 생일 선물 쇼핑도 내가 선물 사줄게 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죠.
1: Right, because they're abroad.
0: Mm-hmm.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0: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Mm-hmm.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뭔가 사라고 mm-hmm. 하세요. 그런 다음에 they ask me to 연결되죠. Then 그런 후에 open it on my birthday. 이거 사서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시고
1: mm-hmm.
0: 사서 생일날 열어봐. 그 기분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문장.
1: She says,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0: 작년에 그렇게 했대요.
1: Mm-hmm.
0: 그러니까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do this.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 Oh, of course.
0: Thank you,
1: Maybe
0: but I don't need
1: do
0: anything.
1: Mm-hmm.
0: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양할 수도 있죠. 그런데 mm. 작년에는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1: Mm.
0: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 She did it. And what exactly did she do?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0: 이 부분이 왜 where로 시작되는지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what I've done 자체가 어떤 일, mm-hmm. 행동이잖아요.
1: Mm-hmm.
0: 그 행동이라는 어떤 장소, mm-hmm. 무대, 세팅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 yes.
0: 그래서 where를 많이 씁니다.
1: Mm-hmm.
0: 어떤 경우라든지
1: in the case of something
0: time or
1: yeah, anything time related
0: yeah,
1: or
0: 그럴 때
1: when something happened, you can say it happened. Where, whatever happened.
0: Yeah, exactly. where, 어떤 상황이었냐면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1: Mm-hmm.
0: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bought myself a laptop. 스스로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어요.
1: Mm-hmm.
0: 샀어요. 그런데 half a year in advance. 6개월 미리 샀대요. Half a year, 반년 미리 샀대요.
1: Why did she buy it so early? She tells us next.
0: Mm-hmm.
1: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That's what I call patience.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0: 네, 6개월이나 먼저 산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죠. Because mm-hmm.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1: Mm-hmm.
0: 그 가게에서 학생 할인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good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좋은 할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할인을 크게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she's saying really good.
1: Yeah, it was a really good sale.
0: But
1: not a sale only for good students.
0: Yeah. And also she could have said in English as well in a similar sense really big student
1: oh.
0: sale.
1: A really big student sale would work as well.
0: 네,
1: Basically, they're giving you a big discount.

0: count
1: for
0: being a
1: student.
0: student.
1: 그래서 한국에서도 학생 할인 본 경우가 뭐 없는 건 아닌데 특히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더 많이 보여요. 웹사이트에서 학생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네, 더 할인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Student sale 이야기하고 있고요.
0: We have 그래서, many big student sales.
1: Yeah, exactly. I think I used a student sale opportunity when I was buying a laptop when I was a student.
0: Oh, nice.
1: I was buying that from abroad.
0: Perfect.
1: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0: She says,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1: 그래서 노트북을 사서 I brought it home, 가져왔어요. 물건을 직접 사러 간 거예요. I put it away. 다른 곳에 멀리 두었어요.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제 생일 때까지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0: Wow.
1: That's very, very patient.
0: Yeah.
1: 네. And?
0: Oh, no. Okay.
1: Put it away. 잠깐만 이야기하면.
0: Yes.
1: 보통 put it away는 또 어떨 때도 쓰냐면 지금 손대지 말고
0: Yeah.
1: Like your kid is playing with a toy
0: Yeah.
1: and it's time to eat.
0: Yeah, so like put your toy away. Put it away and come eat.
1: 맞아요. 그거 한쪽에 놔두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할 때 지금 아무튼 건드리지 않는 걸 말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경우라면 put it away보다는 take it away. 아무튼 away니까
0: right.
1: 지금 내가 쓰지는 않습니다.
0: Yeah, basically if you're going to put it down, you're putting it away.
1: 그렇죠. 내려놓는, put it dow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0: yeah.
1: 그 아까 뭐 식사 시간이야 할 때 put it down and come and eat 할 때도 있고 put it away, 치워놓고 밥 먹어라.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어요.
0: She says very proudly, we can see just how proud she is of her patience. That's what I call patience.
1: 네, 이런 경우 많아요. That's what I call, 뒤에 뭐, 뭐가 됐든지 간에.
0: That's what I call excellence.
1: 네.
0: If you did something really
1: 그렇죠.
0: good.
1: 그렇죠. 그거야말로 탁월함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that's what I call patience라는 것은,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보여주었던 엄청난 6개월간의 기다림 있잖아요.
0: Yeah.
1: 그거를. 그런 거야말로 인내심이지 뭐 한 달 기다리는 거 일주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느낌을 담아서 그거야말로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죠.
0: But you have to say it like Margarita does. You
1: gotta
0: always roll your head.
1: That's what I call 뭐뭐뭐. 약간
0: That's what I call love.
1: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0: You need to look proud, right? Yeah.
1: Okay.
0: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en it comes to gifts, I am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 and I'm pretty proud of that. I feel like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and stay patient when they know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That's what I call patience.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볼까요? 먼저 cannot 아니면 can't 동사 just yet 하면은 아직은 뭐뭐 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on behalf of 누구 하면 누구를 대신해서 뭐뭐를 대표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올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 특별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아, 벌써 지금 이번 영상이 126번째 수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해봤단 말이죠.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만한 것들 다섯 개만 골라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내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총정리 요 내용에 대해서 하려나 라는 감이 잡히시나요?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그 전반적인 힌트입니다. 특히나 동사 help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이 문장 5형식 문장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쭉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타임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은 무엇입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 즉 동사 쓰인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수식어가 앞에, 중간에, 뒤에 붙을 수 있으나 기본

뼈대는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요런 문장은 주어는 서술어 한다.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형식은요, 이제 서술어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근데 뭐가 붙냐? 보어가 붙었어요. 이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주는 말로, 이 형식에 사용된 이 보어는 조금 더 길게 주격보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불린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주어는 보어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삼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형식은 이제 주어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란 친구가 들어가죠. 목적어라는 것은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써, 우리나라 말로 보통 을이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형식 문장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요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사형식부터가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면 사형식에는요, 목적어가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으니, 자, 서술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목적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목적어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요거 약간 헷갈리시니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에게, 누구누구에게, 요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약간 진짜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 하면 떠올리는 을을 붙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렸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헷갈리는 건 이제 하나 또 남았죠.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친구는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들어가요. 목적 보어라는 거, 이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도록, 또는 뭐 목적 보어이도록 서술어 한다. 라고 또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 형식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영어 문장을 하나의 요리라고 보자면 이 문장의 형식이 각각의 요리를 만드는 조리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리법들을 알고 있으면 많은 영어의 문장들을 우리가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쭉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문들 보면서요, 과연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간단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장, 요겁니다. Can I make you a cup of tea? 라고 의문문으로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부러 제가 단어들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놨는데, 먼저 해석을 해 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a cup of tea, 차한 잔을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직역한 거고, 조금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차한잔 드릴까요? 정도가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일까요?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까지는 모든 문장에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몇 형식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서술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뭐가 그래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ake you 명사고요. A cup of tea도 결국은 명사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술어 다음에 명사가 두개 나왔네. 그러면 사형식이나 오형식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a cup of tea가 그러면 얘가 목적어냐 목적 보어냐를 따졌을 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는 는의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는이 아니에요. You, 당신이 a cup of tea, 차한 잔이 아닌 거잖아요. 사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두개 쓰인 거죠. 그래서 아, 이 문장 사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까요? 사형식은 언제나 수여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해석이 되는 거구나. 참고까지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형식일지 따져야 되는 건 아니나,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문장의 형식을 익히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죠? 많은 문장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주 나와요.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게 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이죠. 이거 그리고 그대로 영어로 옮겨오면 영재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주어 you, 당신은이죠. 당신이 만든 거예요. made. 근데 뭘 만든 겁니까? me, 나를 만든 거죠.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목적 보언 거예요. a better man. me, 나와 a better man 일치하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기본적으로 는이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만들었고 먼저 읽어보기 전에 그래서 몇 형식이냐 따져보면 5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예문과 함께 앞에서는 4형식 여기서는 5형식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You made m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자체가 그냥 5형식입니다,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렇게도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해석해보자면 Sam이 helped me, 나를 도와준 거죠. 근데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improve, 향상시키도록 도와준 거예요. me, 내가 improve, 향상하게 된 거잖아요. 는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me가 improve 한 거니까. 그래서 뭘 향상시킨대요? 향상시킨 건데요? my English skills,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문장들, 이게 뭐 사역동사 help가 쓰였네, 목적보호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말들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결국 이것들이 영어 문장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 귀찮아.

0: Hey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exercises that you can do at home. It's gonna be so easy,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다르게 집에서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0: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2: Yes.
0: Did you mean it?
2: I mean, I was really upset. I didn't mean i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0: I mean it 이라는 표현이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I mean it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2: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이랍니다. Do you remember? 너 혹시 기억나? What you said last night?
0: 어젯밤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이랍니다.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 Did you mean it? 이러죠.
0: I mean it. Did you mean it? 이러죠.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mean it. 이러면 난 진심이야. 나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Did you mean it? 이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2: I mean, I was really upset.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I mean 이걸 넣은 이유는요. I mean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때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I mean, 그러니까 I was really upset. 그냥 나 진짜 화가 났었어. I didn't mean it.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didn't mean i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 mean it. 일단 대충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I mean it.
3: Are you sure?
2: Sally said the same thing. She means it.
3: Okay, here goes my $50.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mean it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0: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이러죠. 지금 입은 이 옷차림 it looks perfect on you. 너 진짜 너한테 딱이다. I mean it.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진짜 하는 얘긴데 이거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re you sure? 이러죠. 야,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 Sally said the same thing.
0: 야, 샐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3: She means it. I mean it. She means it. We all mean it.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샐리도 진심이었어.
3: Okay, here goes my $50.
0: 이러죠. 알았어. 여기 50불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mean i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운동하러 가요.
3: Okay, because today is the first day of some home exercise, I wanted to do how to stand the right way. Did you know that you can get abs just by standing the right way? I mean i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Did you know that you can get abs just by standing the right way? I mean it. Let your body be loose and stand the way you normally would.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 your body be loose and stand the way you normally would. Okay? All right. Check to see if you're not tensing up anywhere. We're gonna assess our posture right here.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heck to see if you're not tensing up anywhere. We're going to assess our posture right here. Okay? All right. Stick your hips out forward and lean back.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a bad posture.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ick your hips out forward and lean back.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a bad posture.

So many people might be like, that's not an exercise, but so many people actually stand the wrong way and they have back pains. So please review our way of standing today, okay?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운동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된 자세로 서 계셔서 허리에 통증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거 리뷰하시면서 그 투명 실꼭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서주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 표현 우리 I mean it 같이 해봤습니다. 진심이야. 나 진짜 내가 한 얘기 진심이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she means it, he means it, they mean it 다쓸수 있으니까 활용 잘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무

변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and welcome back to Basic with English.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힐링 푸드가 어느 정도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지 이야기 맨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숫자 캐치할 수 있습니다. Take a listen.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맨 마지막까지 잘하셨어요. 거의 500년에 거쳐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셨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3: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0: 자, 그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들의 귀 속에 이렇게 캐치가 됐어요.

0: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그리고, and, it's to the. 기는 거죠.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어, 즉, 네, 맞아요. 컨텐트 월드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세를 정확한 음절에 여러분들이 잘 주셔야 되는데,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R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발음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우 모양을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 정확한 R 발음이 나옵니다. 혀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리가 아니라 리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right, Google listening 2. The festival, 자, 이 V 발음 긁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One more time.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All right, now give a shout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y가 뒤에 나온 이 have에 축약된 상태로 they've. V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하지만 입의 모양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강세가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발음할 때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천천히. Google listening 1.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ood job. Google listening 2.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ne more time.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reat job.
2: Go-Go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1: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tory. So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estival ends. 축제가 끝나요. 그리고, and it's now,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Time to enjoy the reward.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 enjoy Monsieur Makunu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people of all ages. of와 all 연결되어져서 소리 들릴 때 of all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발음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of all ages라고 했으니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enjoy, 즐기는 거죠. Monsieur Mercune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빈칸.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했습니다. Well-being과 행복을 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Monsieur Mercune를 즐기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 먹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겠죠? Alright, move along. It is their tradition. 그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준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0: healing food. 자, 치유의 그 음식은요, that blank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에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라고 했습니다. 그 치유의 음식, 그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은요, has been passed on, 전해져 온 거죠. 얼마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즉 500년 가까이 전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 모두 캐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정확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네, 반복학습. 청취 훈련에 있어서 반복학습은 기본입니다. www.ebse.co.kr 오셔서 연습 많이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안녕하세요. All right.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today, and of course, it happens in the office becau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같이 출근하니까 네, 이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영어를 쓸 수 있을까요? So many things to teach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oday's dialogue. 커피 좀 사 왔어요.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고마워요. 무슨 일인데요? Wow, thanks. 무슨 일인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덕분에 어제 마감일을 마쳤어요. Thanks to you, I met the deadline yesterday. Alright,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h, that's so nice. You know, if someone gives you coffee, it's the best feeling. 그쵸? 누가 커피 사주는 거 밥보다는 커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Right? 아, 밥 물론 밥도 좋지만, 네. 근데 아침에 딱 커피 짠 한 잔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So, in this case, the person says, I got you some coffee. I got you some coffee. You can say, I bought you some coffee. 근데 bought는 거의 안 써요. 자, 커피 좀 사왔어요. 사왔어요 해서 I bought you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So, I got you some coffee. Or I have some coffee for you. Buy는 거의 안 나와요. Alright,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thanks. 네,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죠? Right, oh, 고마워, thank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wow, 고마워요. 자,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커피를 샀는지, 아니, 왜 갑자기 커피를, okay? So, in English we say, what's the occasion?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like we can use it in many, many different situations. What's the occasion?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Right? So, why? Right? So, what's the occasion? 특히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아니면은 뭐를 선물을 줬을 때 아, 왜 이 선물을 주지? 내 생일도 아닌데 What's the occasion?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Clean versus spotless. Clean versus spotless.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lean 그리고 spotless입니다. 네, clean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spotless도 사실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비슷하게 깨끗한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달라요. 혹시 spotless 모르신 분들 있으면 오늘 어휘력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lean부터 볼게요. 네,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clean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clean 이름절로 clean. 오케이? 그리고 이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clean. clean. Oh, your room is so clean. The kitchen is clean.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깨끗한, 깔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o clean refers to something that is unsoiled, doesn't have dirt, okay?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은. So something that is free of pollutants and something that is just nice, nicely washed or just not dirty, okay? 그거를 clean라고 하죠.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room is finally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Clean, 깨끗한, clea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방이 마침내 깨끗해졌어. My room is finally clean. Okay? 예전에 저희가 누구나 톡톡에서 clean하고 tidy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clean하고 tidy의 차이점은 tidy는 좀 정리정돈된, 그렇죠? 근데 clean은 좀 더 깨끗한 거에 강조합니다. Okay? 그래서 정리정돈한 것보다는 뭔가 좀 테이블이 이제 행주로 잘 닦아져서 먼지가 없고 뭐 얼룩 같은 것도 없고 뭐 청소기로 잘 돌려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My room is finally clean.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 호텔 방은 깨끗했어.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그래서 the bedding smells fresh, looks very nice, unsoiled, no dirt, no spots. The hotel room was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자, 유지하는 것을 maintain라고 할게요. I like to maintain 뭐요?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는 걸 좋아해.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네, 두 번째로 이제 spotless로 넘어갈게요. Okay? 티끌 하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spotless. spotless.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있는 T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T 소리가 나지 않고 혀가 천장을 닿긴 닿는데 바로 T 소리 나기 전에 L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spotless. spotless. spotless. 이건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spot이라는 거는 얼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less라는 여기는 전미사인데 이거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potless 혹시 감이 왔나요? 네, 얼룩이 하나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 하나 없는.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 표시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clean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만 진짜 표시 하나도 없고 얼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spotless. So spotless means there is not a stain or a dust in sight. Okay?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Okay? So there is everything is pretty much perfect. Okay? 깨끗함에 그래도 완벽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It's perfectly clean. There's not a single spot in s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The hotel room was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spotless. 티끌 하나 없는. spotles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집을 티끌 하나 없게 유지해. 자, 유지하다 maintain 단어도 좋지만 keep 단어도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그래서 spotless가 들어갔으니까 깨끗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진짜 티끌 하나 없게 깨끗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Okay?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두 번째 문장이요. 그 호텔 방은 완벽하게 깔끔했어. The hotel room was spotless.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조건 많은 분들이 clean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 spotless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깨끗하지만 거기다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티끌 하나 없는. The hotel room was spotless. 정말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곳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길 원해. I want this place spotless. 뭔가 손님들이 올 거예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했으면 좋겠어. I want this place spotless.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nt this place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lean은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clean라고 합니다. clea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죠. 뭐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clean을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이고요. spotless 같은 경우는 깨끗하지만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티끌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거를 표현을 합니다. spotless.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room is finally clean.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것도 휴대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즉 우리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어제 휴대폰을 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깨졌어요. 휴대폰은 괜찮은데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케이스를 다시 이제 교체를 좀 하려고 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주변 기기 쪽하고 케이스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 고장 분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표현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휴대폰 자체, 즉 하드웨어적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충전하는 얘기, 뭐 액정이 깨진 얘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요즘 뭐 거치대 같은 거 이것저것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액정 상하지 말라고 필름 붙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네, 아주 유용하고 실생활에 여러분이 그대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돌파 스피킹 컨텐츠의 어떤 장점과 매력은 현실성이잖아요. 정말 현실성. 자. 주변 기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핸드폰 주변 기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어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어폰. 네.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죠, 요즘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무선으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블루투스 같이 연결을 할 거고요. 이어셋 요거까지 정리를 해보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어셋 그거 있잖아요. 한쪽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전화하려고. 그건 이어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어셋이라고 하죠. 그거 그냥 영어 단어니까 그대로 이어셋이라고 하는데. 자, 블루투스부터 묻겠습니다. Bluetooth devices. There are so many Bluetooth devices these days. 자, 이 발음이 TH 때문에 블루투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영어에서 많이 벗어나고요. Bluetooth 하면서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넣으면서 공기를 막아야 돼요. 자, Bluetooth. 느낌 와요? Bluetooth devices 해서 이건 항상 강세를 뒤에다 줍니다. Devices가 아니라 devices. 해보세요. Devices, Bluetooth devices. 발음까지 주의해 볼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 정확하게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오케이. 자, 이어폰, 헤드폰. 제가 선생님 이런 쉬운 단어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드는 거 보면요, 이어폰에 S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 이어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earphones, okay? headphone이 아니라 headphones, 그렇죠? I lost my earphone이 아니라 earphones.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복수형으로 잘 읽으세요. earphones, headphones, z. 자, 들어볼게요.
1: earphones, headphones, earphones, headphones.
0: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 이렇게 딱 나와서 끼는 거 있죠? 전화통화 용도로만 씁니다. 그죠? 음악 듣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call it, 이거 그대로 영어예요. earset. 이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한쪽이니까 그냥 earset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선 이어폰 자체가 전화 통화할 때 그대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많이 전화 통화할 때 쓰다 보니까, 굳이 전화 통화 거의 전용의 earset은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쓰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earset. 들어보세요.
1: earset. earset.
0: 단복수 차이. 자, 문장이. 전화기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들이 다양하다. 많죠?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문장 영작할 때 여러분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there are various. 이 부분을 영어에선 끝부분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많죠?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그 다음에 이런 건 연결하면 돼.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자, 연결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데서 생각한 거죠. That we can connect인데 그거 빼도 되죠. 빼고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해서 일반화시켜서 S 붙였어요. 자, 우리 전화기에 일반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가 다양해요.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강세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There are many blue

0: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1: 자, 거치대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치대를 왜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저도 차에 있는 건 잉에서 탁 잉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거치대가 있고요. 집에는 이렇게 올려놔. 사실 휴대폰 거치대보다 태블릿 거치대인데 휴대폰도 올려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뭐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hold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hold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치대는 거치대인데 phone holder. 그러면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전화기 잡은 거야. 그러니까 phone holder. 그래서 같은 거치대인데 잡아주는 아이. 이런 거를 phone holder. 주로 어디 있어요? 차에 많죠. 차에 많은데 요즘에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방향 많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치대 집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It's called a phone holder. Okay? Because it holds the phone. 그런 거치대. 고정 거치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0: Phone holder. Phone holder.
1: 오케이. 근데 그냥 거치대는 stand예요. Stand.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Phone stand.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어의 뜻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 이겁니다. 그치? Phone stand. 오케이? 들어보세요.
0: Phone stand. Phone stand.
1: Laptop stand. 노트북 거치대죠. 거치대 많이 쓰니까 요즘에. 자, ring holder는 그대로요. Ring holder라고요. 이건 영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외래어가 그냥 영어로 그냥 들어와서 phone ring holder. I always use a ring holder. If I don't have that, it's really inconvenient. Ring holder. 그죠? Ring holder라는 제품명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그 그대로 영어입니다. 들어보세요.
0: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1: 자, 휴대폰 링홀더는 정말 편리한 것 같다. 별거 없어요. 주어를 잡을게요. I think phone ring holders, 에서 붙여서 일반화, are really convenient. 그렇죠? 딱 손가락 넣을 수 있고,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Convenient. 자, 전체 문장 강세 네 군데 주면서 들어볼게요.
0: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1: 자, 그 다음, 셀카봉. 요즘 잘 안 쓰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어쨌든 화면 보호 필름, 휴대폰 체인. 체인은 뭐예요? 열쇠고리처럼. 그렇죠? 체인처럼 돼 있잖아요. 자, 셀피 스틱.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셀피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셀카죠? 스틱, 봉입니다. 들어볼게요.
0: 셀피 스틱. 셀피 스틱.
1: 자, 그다음 필름이라고 해서 필름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스크린 프로텍터라고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호하는 아이. 필름이죠, 필름. 그 투명 필름 붙여서 화면 긁히고 깨지는 거 방지하는 스크린 프로텍터. 들어볼게요.
0: Screen protector. Screen protector.
1: Chain은 chain이에요. Phone chain. 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keychain이 뭐예요? 열쇠고리죠. Keychain. 그죠? 열쇠에 다는 거니까 keychain. 휴대폰에 달았어? Phone chain. 그죠? Phone chain. 그 장식용으로 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 같은 거 해도 되고 뭐 자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비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니셜로도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휴대폰에 달려 있는 것들 phone chain. 들어보세요.
0: Phone chain. Phone chain.
1: 예전에는 셀카봉을 자주 사용했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전에 뭐 했었다 영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Used to죠? I used to use.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제법 자주 예전엔 셀카봉 썼었지 지금은 아니지.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문장 깔끔하고 좋네요. 들어볼게요.
0: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1: 자, 오늘 정리합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늘. 그냥 휴대폰 주변 기기 한번 정리한 거 한번 한 거 합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기기부터. Bluetooth devices. 복수형 주시고 읽어볼게요.
0: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1: 그대로 쓰세요. Ring holder는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들어볼게요.
0: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1: 이건 그대로 selfie stick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0: Selfie stick. Selfie stick.
1: 네, 좋습니다. 자, 휴대폰 자체를 기기로 인식하고요. 기기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주변 기기라든가 충전, 배터리, 고장, 분실 쪽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다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들 저희가 교환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교환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내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들 나오니까요. 그 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그쵸?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버렸을 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라는 거는 그쵸? 몇 번 얘기를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I told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지만 영어에서는요,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잔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잔소리는 살짝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들 얘기를 하죠? 일단 이렇게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아유, 내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그거 왜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바로 I told you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라는 의미는요, I told you to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뛸 때 뛰지마, 뛰지마 라고 했는데 결국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막 넘어졌을 때 아유,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run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I told you not to ru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해서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not to r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속 늦는 거예요. 계속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또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야, 내가 너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각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e late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late. 아이고, 나 지각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told you 하고 나서 not to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라는 의미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0: 이번에는요,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요, 밖에다가 나가버리다라는 던져버리는 약간 느낌? 그쵸? throw 무엇 away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내가 내다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아, 엄마, 내가 옷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개의 문장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두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run. 뛰지 마.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 Don't throw it away. 그거 나가 버리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 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do that. I told you not to do that.
0: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아, 그거 좀 버려. 그거 좀 버려줘. 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아, 그거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제가 여러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잔소리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나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told you to throw it away.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좀 버려줘.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약간 명령조로. 그쵸? throw it away. 그럼 버리지 마. 그쵸? don't throw it away. 요것이 반복됐을 때, 그쵸? 아, 내가 그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told you to throw it away.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런데 버렸을 때는, 그쵸?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가 그러라고 했니? 혹은 누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니?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요. who told you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누가 그 행동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Who told you to do tha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잔소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spend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moments.
1: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이 뚝뚝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0: Try again. 왜? 인생이라는 게 사실 뭐 한 번 해보고 마는 건 없잖아요. 우리 밥도 매일 먹는다. 지겨워. 밥을 왜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번 먹고 평생 배부르면 사실은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까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김이, 이거 까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are you with me right now? Challenging time이죠. Your challenge.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외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상대편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라면, 나라면, 그라면, 이게 다 바꿀 수 있겠죠? 영어로는요, 당연히 i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f you were.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지는 요건 외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감만, 아, 이게 인간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상상, 어떤 가정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문명이나 문명의 이기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if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일 내가 나라면, 탐이라면, 에임이라면, 그들이라면, 라면, 먹는 라면 아니고요. if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라면에서 if you were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me. 만일 내가 탐이라면, 그 자리에 탐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Tom. 그렇죠? 내가 Amy라면, 그러면 뭐예요? If you were Amy. 간단하죠? 만약 그들이라면, if you were them. 이때 they 아니에요. them이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뭔가 종류의 이름들을 붙이면 한 1000개, 10000개씩 연습할 수 있어요. 이름 종류가 뭐 10000개 이상일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 됐고요. 참고로요,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요, If I were you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만일 너라면이라고 할 때는 If I was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If I were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I랑 was랑 주어동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현실이 뭡니까?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 현실의 법칙을 어기면 가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일부러 were를 쓰면서 이거 현실 아니거든? 이거 가정이야, 상상이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 were로 통일한다는 거. if I were you 아니면 if you were me 해서 그게 구어체선 물론 was라고도 if I was you라고도 쓰일 수 있지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한 영어인 were를 쓰시고요. 아, 영화에 나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이 연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라면 your turn. 네, if you were me. 네가 Tom이라면 Tom Cruise를 떠올려 보세요. 네, if you were Tom. 네가 Amy라면 그렇죠? 예, 네, 뭐 Amy 하고 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if you were Amy. 네가 그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Your turn. 네, if you were them. 됐죠? 자, 그러면 step 2.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그러면 다 이것도 응용 가능한데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라면. 그럼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은 if you were me. 됐잖아요. If you were me. 어떻게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예,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is situation 아니면 in a situation like this 다 좋습니다. In this situation,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만약에 무슨 말을 하겠어? What would you say? 그렇죠. 예, 그러니까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say? 예, 이렇게 다 연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느낌은 가정이죠.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모르는 거죠. 같은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하는 느낌. 내가 탐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 탐 크루즈가 본인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if you are Tom 그렇죠? 누구를 그러니까 who가 나오겠죠. who 그다음에 would you choose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문법은 whom would you choose 해야 돼요. 왜 choose의 대상이니까. 누가 고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미로 whom would you choose. 근데 이거는 whom 발음이 어려워요. whom would you choose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거의 whom은 요즘엔 안 쓰이고요. who를 많이 씁니다. 물론 둘 다 알아두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who would you choose? 자, 맨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Amy라면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if you were Amy. 예, 그러면 다 나왔죠, 아까. what? 그다음에 who? 이번에는 그렇죠. 예, 바로 where would you go? 그렇죠? where would you go? 예를 들면 신혼여행으로 for your honeymoon. 그렇죠? 예, for your honeymoon. 아니면 for your summer vacation. winter vacation. 다 가능합니다. 뒤에 붙이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더 연결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만일 당신이 나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뭐 존치법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친구 사이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나 같으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So,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e situation? 아니면 in this situation? 그랬더니, 나라면 말할 텐데 아니겠어요? 텐데. 그래서, I would예요. will이 아니고, I would tell people the truth. 사람들한테 바로 진실을 말할 텐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if you're me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무슨 말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Okay, so make sure to stay happy and healthy today.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C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0: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런지 궁금하시죠? 이상한 바위의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쳐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인 거죠.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자,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괴한 바위들의 땅. 요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잘 듣고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협곡과 그리고 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협곡이 만들어진 후에 그리고 네, 산을 형성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e land of bizarre

0: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화산이 만든 기계환 바위들의 땅. 그것은 카파도키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D, 그리고 for the. 기능어죠. oddly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oddly가 아니라 철자 O에 강세가 가면 I에 가깝게 들리게 되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ddly, 그 the 사운드 자체가 약간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sky라기보다는 s 소리와 k 사운드가 만났죠.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sk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shaped, shaped 이렇게 t 발음 끝까지 강세 주지 마시고 에 부분에 강세 주셔서 shaped rocks 하시면 되고 rocks의 s와 s, shoot의 s 겹자음이죠. rock shoot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한 번 더.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뭐뭐뭐뭐. 자, 여기서 the, of, by, 모두 기능어. land of 발음했을 때 land of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N 사운드, D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거나 아예 안 들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land of 또는 이렇게 들리거나 land of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고요. 전치사 뒤에 bizarre 발음하실 때 이 z 여기에 손을 대시면 마치 벌이 날아갈 때 들리는 소리처럼 zar, zar 그냥 우리말의 지읒 자가 아니라 z 여기서 끌어올려주시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izarre rocks made b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그렇죠. czar.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All righ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One more tim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 발음 아주 큰 차이는 없었죠?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The blank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앞부분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잘 캐치하셨겠죠? 빈칸에 oddly,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철자 위에 강세가 가죠. 그러면 발음이

0: 오들리가 아니라 oddly, odd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ddly shaped rocks,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 shoot for the sky,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Forming, 형성하면서 무엇을요? Canyons, 협곡입니다. 협곡을 형성하면서 그런 후에 산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land of something rocks made by the volcano.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위인데 무슨 바위예요? Bizarre rocks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특이한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Weird, peculiar, odd. 이게 모두 다 bizarre가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It is Cappadocia. 이것이 Cappadocia입니다. 라면서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터키에서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는요. 뭐다? Cappadocia. 라면서 Cappadocia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100% 도전해 보시겠어요? 지금 연습을 쭉 하셨으니까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가 잘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잘 캐치하셨어요? 100% 잘 캐치하셨겠죠? 혹시라도 아직이요 라는 분들은 www.evse.co.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end versus deliver. Send versus deliv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nd 그리고 deliv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end입니다. 네, 이거는 발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end, 에에 발음이고요. 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send, send. 그리고 마지막에 send. 드 이렇게 모음 소리로 끝내는 것보다는 D 발음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Send, send. 오케이, 뉘앙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Send 같은 경우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뭐를 보낼 때 sen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특히나 I'll send you an email, I sent the email 이런 식으로 send 단어를 많이 써요. Okay? So send means to give away or send something to someone else. Usually we're talking about mail or emai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Did you send me the files?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Send, 보내다, se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난

지난주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네, 이메일이니까 send 단어 사용해야 되겠죠? 네, 과거 형태로 sent. I sent you. 뭐요? 이메일이요. An email. 지난주에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한테 파일 보냈어?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그래서 뭔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뭔가 보낼 때도 send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send 사용합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여기서 file, F 발음, F, F, file, 파일 아닙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내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어. I received. 받았어? 그 편지, the letter, 당신이 보낸 you sent me, 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send.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네, send 같은 경우는 뭐 우편뿐만 아니고 이메일 그리고 디지털한 뭔가 파일들, 영상, 사진 등등등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eliver는 조금 달라요. 일단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스펠링이 E, 첫 번째 모음은 E, 두 번째 모음은 I잖아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delive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강세는 li에 해주시면 좋고요. deliver. 오케이. 뉘앙스 한번 볼게요. deliver는 주로 물건, 편지 등을 배달 또는 전달할 때 del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iver 같은 경우는 편지뿐만 아니고 물건을 이제 deliver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좀 더 배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Okay, so deliver is used when somebody is taking your item or letter and taking it to the other person and actually delivering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We deliver free of charge.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나는 매주 우유를 배달받아. 자,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그래서 우유를 이제 배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달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end보다는 deliver.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그녀에게 소포를 배달했어. 네, 소포는 그냥 package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y delivered. 그들은 배달했어. The package.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네, 소포니까 배달하다가 맞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료로 배달해드립니다. 네, 웹사이트 보시면 이런 문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거는 무료로.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We deliver free of charge.
네.

비교할게요. 네, send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send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보내다 할 때는 send. 그리고 뭔가 배달하다 이거는 deliver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음식 배달도 deliver 단어 쓰고 뭔가 소포 같은 것도 deliver. 오케이, very goo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Excellent job,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변 기기들 얘기해봤죠? 저는 거치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치대는 phone hol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려놓는 거치대는 phone stand, 뭐 이런 단어를 또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어폰 관련된 얘기,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휴대폰 장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주변 기기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죠. 그냥 뭐 보호 목적으로 투명 케이스도 있지만서도 예쁘게 꾸미려고 본인이 직접 만든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뒤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그죠? 아니면 약간 지갑 형태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카드 꽂고 이렇게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 정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이 케이스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좀 해볼게요. 자, 어디 가서 삽니까? 케이스 전문점들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액세서리점 같은 데 가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액세서리라는 걸 우리 뭐 액세서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phone은 맞을 것 같고 accessory sto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합해서 accessory라고 하는데요. 보조로 뭔가 쓰이는 걸 you call them accessories, right? 어쨌든 이것은 단수로 phone accessory store, 액세서리 혹은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영어에선 accessory, accessory 힘을 여기다 줘보세요. accessory, 그러니까 이 앞에 약간 으가 돼요. 으, 어가 아니라 accessory, okay? accessory,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0: 자,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점에 가서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죠. 영어로 그대로 phone case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영어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It's an English word, right? There's no other word for that. It's just called a phone case. Phone case. 들어보세요.
1: Phone case. Phone case.
0: 단지 우리 정면돌파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예요? 강세죠? phone case, phone case 이런 식의 강세 안 됩니다. 명사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힘을 얻어주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phone case 이렇게. 자, 휴대폰 파손을 막아주죠? 아무래도 이제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가 있을 때 떨어뜨렸을 때랑 그냥 떨어뜨렸을 때 특히

0: 이제 정말 맨 바닥에 야외에서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가 있는 게 파손을 예방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자, 휴대폰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해준다. 자, 보호한다. 파손, damage란 말을 넣으면 될것 같고. 자, 예방이란 단어 써볼까요?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Get damaged. 그 뭐예요? 파손되다. 그거로부터 보호해준다.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오케이? 파손되는 거를 예방해준다는 얘기죠. 이 형태로 그대로 써서 외울게요. 이건 콜로케이션이에요.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붙여서 문장 만들어볼까요?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네, 단어만 하면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얘를 주어로 잡아요. Phone case, case세요. case 하는 게 낫겠죠. 일반화시켜서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쉬워요. S 붙여주는 것만 감각적으로 하셨으면 돼요. 아, 휴대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파손을 예방해 줍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해요.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들어볼게요.
1: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fashionable. 별거 아닙니다. 이 단어 왜 썼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쁜 거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블링블링하게 막뭐 붙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very fashionable, right? 그래서 겉모양이 예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말들이 뭐 pretty, beautiful 이런 것도 있지만 I think fashionable is a very good word.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Fashionable. Some cases are very fashionable. Okay? 아주 적당한 단어예요. 네, 들어볼게요.
1: Fashionable. Fashionable.
0: 자, 그래서 예쁘다 쪽은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고른 거고. 실용적인 딱 하나밖에 없어요. practical. 이거 아니면 다른 단어 대체어가 거의 없습니다. practical. 그죠? Some cases are practical, some cases are fashionable. Right? practical.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자, 어떤 폰 케이스는 보면 거의 지갑 형태로가 되죠. 근데 작은 거니까. mini라고 해요. mini wallet. Some phone cases are like mini wallets. 좋은 문장이에요. 어떤 폰 케이스는 거의 지갑이야.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지갑처럼 막 거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자 미니 wallet I like this word okay mini wallet 월렛이 아니라 wallet wallet 들어보세요
1: 미니 wallet 미니 wallet
0: 일부 폰 케이스들은 예쁘기도 하고 동시에 실용적이기도 하다 오호 방금 전에 썼던 단어 두개 들고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요 fashionable이기도 하지만 practical이기도 하다 동시에 살려볼까요 동시에 영어로 뭐라 그래요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끝에 있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어떤 폰 케이스는 굉장히 예뻐. 그리고 and practical. 그리고 실용적이야. 동시에 붙여요. At the same time. 어순이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어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이렇게 붙여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0: At the same time. 세 번 읽어서 입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폰 케이스 보면 이제 기성 제품들이 있죠? 만들어 놓은 제품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맞춤식으로 제작해야 되죠. 이니셜 놓고, 사진 막 인화해서 놓고, POD 같은 걸로 찍을 때도 있잖아요. POD가 뭐예요? Print on demand. 소량 맞춤 인쇄 같은 거, 그렇죠? 사진 같은 걸딱 인화해가지고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도 많습니다. 자신만의 폰케이스, 자, design one's own phone case. You can design your own phone case. 요즘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폰케이스를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POD의 일환이죠. Design one's own phone case. 들어볼게요.
1: Design one's own phone case. Design one's own phone case.
0: 자신만의 폰 케이스를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맞춤식으로 제작한 요거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 tailor-made란 말도 있고 custom-made란 말도 있어요. 자, 오늘은 요 단어에 집중할게요. customer가 고객이죠? 근데 custom-made는 뭐예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거. 자, 제가 고객이에요. 난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얘기해줘서 딱 그렇게 만들어줘. 그게 뭐예요? custom-made. 제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custom-made. 요거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외울게요. 들어보세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가 요구 조건에

0: 그래서 맞춰주면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라는 정도 레벨의 문장이 있습니다. One of a kind. 이게 유일무이란 단어가 우리말로도 어려운 단어예요. 외국 사람이 유일무이해요? 이러면 굉장히 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One of a kind는 한자어 레벨이에요. 거의 한자 성어 레벨의 관용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여러분의 영어의 클래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One of a kind. Oh, that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야, 그폰 케이스는 정말 유일무이하다. 즉,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독특하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One of a kind. One of a kind.
0: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이 홈케이스, 유일무이한 제품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custom made, one of a kind.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아이고, 아이고, 문장 고급스럽다. 자, 이거는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해볼게요.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I like the sentence.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자, 정리합니다. 폰 케이스의 가장 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호 기능이 있죠.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떨어뜨려도 파손되지 않게끔 예방해준다.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있지만 practical, 실용적이다.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그 다음에 맞춤식으로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죠. Custom made 한 것들도 많아요. 요거 외울게요 꼭. 자, 들어볼게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좋습니다. 자, 휴대폰 기기 관련된 주제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Bad i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아, 그 사람 좀 탓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거를 영어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비난하지 마, 탓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야, 너를 탓해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을 탓하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blame 어떤 대상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난하다, 탓하다 라는 blame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blame이라는 친구는요,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탓하지 마라 혹은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대상 혹은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탓하지 마, 그런 대상을 탓하지 마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여러분, 그걸 왜 나를 탓해? 나 탓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내 탓 아니야. 나를 왜 탓해? 저를 탓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 blame 대상이니까 나, me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on't blame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me. 한번만 더. 시작. Don't blame me 해서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야, 왜 우리를 탓해?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그쵸? u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blame u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u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us.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은요, other people 혹은 other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막 탓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스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당신 자신이 돼서 don't blame yourse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해서 Don't blame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탓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Don't blame others, 우리를 탓하지 마라. Don't blame us, 그럼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lame yoursel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무엇이 되는데 오늘은 사람만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쵸?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넣으면 그 것을 너무 탓하지 마 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blame me. Don't blame me. Don't blame us. Don't blame u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yourself. Don't blame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탓하지 마세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blame me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유, 우리는 당신 탓 안 해요. 혹은 저는요, 당신 탓 안 해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 don't blame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를 탓하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탓 안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blame you 이런 표현도 되고 야 나는 너 비난 안 해 나는 너 탓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don't blame you. 한 번만 더. 시작. We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쵸? Don't blame 대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 don't blame 대상으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Don't blame others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대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Don't blame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뭐 실패한 것을 혹은 뭐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전치사

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안 좋은 일, for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결과, 그 안 좋은 일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를 당신의 실패를 왜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요거 어순을 살짝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Don't blame 무엇 하고 나서는 on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don't blame 대상 for 결과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탓할 때 쓰는 bla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그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don't blame 대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for 결과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Your 10-Minute Happiness.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어저께 거, 예를 들면 그저께 거, 지난주에 거, 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오늘만 즐기세요. 이거 딱 10분 동안만 즐기시면 돼요. 숙제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So called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뭐뭐하는 것은 환영이야. 언제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핵심은 영어로는 그렇죠. 환영이다가 포인트겠죠. 친구를 데리고 오다. 뭐 나머지 거 이런 것들은 예, 음식 재료로서 뒤에다 붙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you are welcome. 이거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천만에요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welcome은요. 환영하다. 환영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다음에 big welcome처럼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다 쓰여요. 그다음에 환영이야라는 뜻의 일종의 감탄사도 되고요. Welcome, welcome 하는 식으로 제가 멤버들마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품사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구조가 뭐뭐 하는 것을 환영한다. 요 welcome t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One.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를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환영. 해보는 거 환영. 맨 마지막에 가다 들리는 것도 환영. 자, 그러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시면 되겠죠? You are welcome. 너 기꺼이 뭐뭐 해도 돼. 언제든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I welcome.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 환영할게 라는 뜻이잖아요. 양쪽 다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You are welcome. 그러면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Bring. 그 남자를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됐죠? 자, 계속 있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Stay라고 하잖아요. You're welcome to stay. You're welcome to stay. 뒤에 만약에 오늘 늦어서 못 갈 것 같아? 아, 그럼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럼 밤새 있는 거 그럼 overnight만 쓰시면 돼요. You're welcome to stay overnight. 이렇게 뒷말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 거 환영이야 라고 해서 You're welcome to 맨날 하는 거 뭐예요? Give it a try.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바로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자, 가다 들르는 거 환영이야. 일부러 목적을 갖고 딱 이렇게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visit이라고 한다면 살짝 들은 거 drop by, stop by. 그래서 우리는 drop by 해볼까요? You're welcome to drop by.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떠올리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계속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까지. Ready? Okay. Here we go. 자, 여러분 먼저 갑니다. 친구, 그 친구? 아, 데리고 와도 돼. 아, 언제든 환영이야.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아, 더 있고 싶어? 아, 더 있어도 된다니까. 자,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stay.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언제든 환영이에요.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살짝 들르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환영이라니까. 네, you're welcome to drop by. You're welcome to stop b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좀 더 확장시켜봅니다. 오케이, step 2.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아, 걱정하지 마. 그냥 뭐 미리 얘기 안 해도 친구도 언제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you're welcome to로 시작합니다. You're welcome to. 근데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니까 always. 물론 발음은 두 가지예요.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같이 데리고 오다. 저기서 여기로란 느낌이 이게 over예요. over. over. So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할 때 저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데리고 와도 돼라는 느낌이 그렇죠? over. 됐죠? bring someone over. 나 이번에 저녁 때 사람들을 좀 초대할 건데. 초대하다는 느낌이 어려울 것 같지만 invite 말고요. I'm having some friends over. 이렇게 많이 써요. for dinner. 그렇죠? 그러니까 have someone over, bring someone over가 초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아시겠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저녁 먹고 갈 거라면 완전 환영이라고. 환영은 you are welcome이죠. 근데 그 환영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more than을 강조로 쓰기도 합니다. always 대신에 you are more than welcome. 그렇죠? 뭐 하는 것이요? to stay. 근데 뭘 위해서? for dinner. 그래서 you'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Oh, you're welcome to stay. You'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작 하나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의 의견을 주는 거 환영이라고 you're welcome to 주다 give. 아시겠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이 하나면 opinion이고요. 여러 의견이면 opinions. 마음에 맞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복수형태를 써봤습니다.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쓰시면 되겠죠? 자, you're welcome to try it again.

welcome. 좋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까지 써도 되고요. 이쪽으로 데리고 다 느낌으로 over, 초대하다는 느낌까지 over에서 나오죠. You're always, 그렇죠? 예,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그런데 이 말을 너도 그래. 그러면 you are welcome.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역으로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말에서 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vice versa라고 합니다. 발음은 두 가지예요. vice versa라고 해도 되고요. vice versa. 저는 개인적으로 vice versa를 더 많이 씁니다. 역으로도 그래.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again.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전반적인 리뷰 타임,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돌아볼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자, has been 뭐 이런 거 쓰였으니까 현재 완료를 돌아볼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고른 오늘의 리뷰 주제는요.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To be good at English. 여기에 투부정사가 구로서 쓰인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조금 까다롭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익혀줄 필요 있겠죠. 자, 복습 간단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요걸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생김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to 딱 앞에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여기 사용된 to는 전치사 to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전치사는 특징상 언제나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투부정사의 to는요, 그냥 투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to. 그 전치사 to랑 똑같은 to지만 스펠링은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래서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거죠. 먼저 명사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명사로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읽고 또 써주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뭐뭐 할이란 뜻으로서 대부분 또 쓰이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도 그 쓰임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참고로 형용사도 그렇지만 부사적인 쓰임의 경우에는요 정말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으니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뜻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글들 보실 수가 있고 저와 함께 기본기를 닦아 놓았으니까 그 글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아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단하게 투부정사 복습을 해봤고요. 예문들 통해서 오랜만에 투부정사가 쌓인 문장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들 보면서 투부정사가 사용된 것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용법인지까지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I made sandwiches to eat on the way to the park. 자, I made sandwiches.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할 샌드위치인 거예요? To eat. 먹을 샌드위치인 거죠. 언제 먹을 거예요? On the way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는 길에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이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to eat. 어떤 용법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먹을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참고로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슨 용법인지 알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면 무슨 용법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아까 우리가 짚어놨었던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뜻들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보는 거죠. 다 넣어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여기서 뭘까를 맞춰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런 경우 이런 용법이더라, 이런 경우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더라 라는 판단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 문장만 그래서 더 보고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읽어봅니다. James went to the library not to read books, but to meet John. 해석해 보면요. James는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주면 할수 있거든요. 해서 자,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읽으러 간게 아니라요. But 그런데 뭐 하러 간 거냐면요. To meet John. 존을 만나러 간 겁니다. 라고 문장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뜻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자, 부사적인 용법으로서의 뭐뭐뭐뭐 하기 위해서란 의미로 이 문장 투부정사가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됐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는 것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경험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많다,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There are. 자,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뭐할 많은 것들이 있대요?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to experience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경험할 너무나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죠. In the world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됐네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are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in the world.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제이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게 사람들이 운전하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막힐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이제 지하철 타는 게더 빠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다 생각하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인으로서 주어 삼아서 문장 시작이 되죠. 자, 제인이 먼저 하고 싶은 말부터 우리 할게요. 탄 거예요. 뭘탄 거예요? 지하철을 탄 거죠. Jane took the subway. Jane took the subway. 지하철을 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은 집에 도착하다거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말하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To get home. 집에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As fast as she could. 그녀가 그러할 수 있었던 최대한 fast, 빠르게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를 투부정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as fast as she could.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활용된 두 번째 문장까지 함께

영작을 해봤어요.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큰 소리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To be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명사로서, 그쵸? 주어로서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이게 주어여야 돼요. 왜냐면 has been이라는 서술어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형용사적인 용법, 명사적, 부사적인 용법 이런 거 안 되고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는 봐주시는 게 맞겠고, 이런 것도 언제나 헷갈리신다면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들 다 넣어봐주는 게, 넣어봐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has been, 이어왔었다는 거죠. 뭐 이어왔었다는 겁니까? My, 나의 lifelong dream, 평생에 걸친 어떤 그런 긴 꿈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어 왔습니다 정도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분명히 향상이 될 테니까 믿음 가지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의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총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도 아주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0: Hi guys, second day today to work on some exercises that we can do easily at home.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I don't like guys like that.
2: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1: I know their type.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요. I know your type. I know your type. 이런 표현인데요. 두 번째 표현은 What's your typ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이프를 쓰는 두 표현인데 굉장히 다른 표현이니까 일단 I know your type 보러 첫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이랍니다. 야, 저기 있는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진짜 잘생겼다. cute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don't like guys like that. 이랍니다. 아, 난 저런 남자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넌 멋있는 남자들이 싫어? 물어보니까 I know their type. 이러죠. 어떤 의미일까요? I know their type.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know their type. 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이에요.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이러죠.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약간 작업을 걸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y hit on 작업 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I know their type. 이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What's your type? Funny and swee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I know your type 통해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의 종류를 알아, 부류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What's your type? 여기서의 type 무슨 의미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Start dating people. 너 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넌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이러면서 나도 안

I hope that was helpful for you guys. That was a little bit of ballet. 네, 우리 오늘 조금 발레를 접목해봤어요. 플리에라는 자세였는데요. 정말 정말 효과적인 자세예요. 엉덩이 아주 근육이 잘 생길 겁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 know your type. 여기서 I know your type. 난너 같은 사람의 부류를 알아. 이런 뜻의 type 같이 봤고요. 그리고 What's your type? 너는 이상형이 뭐니? 이런 표현도 같이 배워봤어요. 둘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숙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Bye.

0: thin.
1: I think one of the aspects of life where you have to practice the most patience is parenting.
2: Mm-hmm. 제 생각에 one of the
1: aspects. Aspect.
2: 네, aspect라고 하면 측면을 가리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뭐
1: part.
2: 네,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Mm-hmm. 그래서 aspect of life, 인생에 있어서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aspect를 또 이렇게 장소처럼 공간처럼 where로 지금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you have to practice the most patience is
1: parenting.
2: 네.
1: Parenting.
2: 일단 육아라는 뜻이고요. Parenting. Parenting 이야기하고 practice 이야기할 겁니다.
1: Okay.
2: 먼저 우리가 이제 parenting 하면은 parenting tips, 육아 팁 이런 식으로 육아, 육아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서의 parent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에서 육아라고 하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1: Yeah. So even if we're like much much older adults, your kids could be married with kids. And as long as you're helping them in some way or yeah. giving them a tip, mm-hmm. you're still parenting.
2: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또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도 they're married and they have kids. 그래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부모 yeah. 노릇 이것을 다 그냥
1: parenting.
2: parenting이라고 하죠.
1: As long as you're a parent, 네. you're parenting. 네. Unless you're absent.
2: 네. 그래서 그리고 mm-hmm. adulting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냥 yeah. 명사를 ing를 붙여서 쓴 형태예요. 여기서는 동사처럼 바꿔서 ing인데 그래서 육아가 범위가 더 좁고 parenting이 더 넓다는 이야기 먼저 mm-hmm.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것 같아요 라고 일단 번역을 하고 mm-hmm. practice가 사실은 원래 1차적인 뜻은 연습하다인데
1: yeah.
2: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심 연습을 해야겠다 이것 아니에요 사실은
1: No, in this case when you practice patience it means you're just being patient You're using patience
2: 그렇죠
1: When you practice something you're actually doing it
2: Just
1: right?
2: like practicing medicine
1: Yeah
2: 누군가가 practice medicine 하면은 의사로서의 그 의학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1: no.
2: 의사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1: Yeah, you're doing the actions, so right?
2: 그렇죠.
1: You're practicing patience, you're 네. doing patience,
2: 네.
1: I guess.
2: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이 practice medicine이죠.
1: Yeah.
2: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practice는 실천에 옮기는 거, 인내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Right.
2: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거,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She says, and we have one story of my father that we always tell.
2: Tell 하고 story 자주 연결되죠.
1: That's right.
2: We have
1: tell
2: one, yeah, we have one story that we always tell.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of my father,
1: father.
2: About my father,
1: yeah.
2: regarding my father 다 mm-hmm. 가능합니다. 저희 아빠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1: Where his patience was running particularly thin.
2: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is patience was running
1: particularly thin.
2: 그냥 patience가 runs thin 하면 runs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becomes라는 의미고요.
1: Yeah, become.
2: 그렇게 되다고 run thin. patience가 얇아진 거예요.
1: Yeah, it's going. It's becoming
2: 네.
1: thin.
2: 저는
1: right?
2: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렸었냐면 처음에 이 patience is running thin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거나
1: mm-hmm.
2: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거나 그 직전까지 patience가 막아주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1: yeah.
2: 보호막이란 말이죠.
1: The patience is here.
2: Yeah, and it's
1: but it
2: protecting.
1: It gets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2: It's becoming thinner.
1: Once it goes away, then nah,
2: And you're not protected.
1: They're gonna yell at you.
2: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호막이 얇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mm-hmm. 기억에 남았었는데 아빠의 인내심이 특히 특별히 thin해진 거예요.
1: Particularly thin.
2: Yes.
1: Right.
2: 특히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 Let's find out more.
0: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1: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2: 저는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카 씨는

0: 언니가 한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sibling, 성별 관련 없이 yeah. 이제 그냥 sibling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Siblings. 영어에서는. 그래서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 and when we were little, 새 남매가 어렸을 때 we would fight a lot. 많이 싸우곤 했는데 mm-hmm. 무엇에 대해서 싸우곤 했냐면 anything, anything. and everything. Anything and everything도 굳어진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1: Yeah.
0: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고 하면 그냥 사사건건 다 싸우는데 anything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워도 되나? Yeah. 싸워야 되나? 라는 것까지도 싸움을 했다는
1: yeah.
0: 거예요.
1: Something that's really small.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means literally anything.
0: Just everything.
1: Something you couldn't even imagine maybe.
0: 예상하기도 힘든 것들 가지고도 싸우곤 했대요.
1: Mm-hmm.
0: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싸우곤 했어요.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0: 네, 싸움의 이제 theme이라고 부르는 것도 재밌는데
1: yeah.
0: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는 uh-huh. 뭐였냐면 was candy. 캔디, 그냥 캔디가 캔디지 뭐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yeah. 약간 달라요.
1: Yes. 네. In Korea, it's more like 사탕, like 네. something hard and soft. Mm-hmm. But for us, candy is also chocolate,
0: mm-hmm.
1: you know, any like little sweet thing.
0: Sweets.
1: Yeah.
0: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사탕만 가리키는 것이 제가 그래서 굳이 사탕이라고 번역을 안 한 이유가 그냥 딱딱한 사탕 아니면 막대사탕, lollipops, mm. 이것만 캔디라고 우리말로는 yep. 부르지만 영어에서 캔디라는 것은 사탕,
1: chocolate bars.
0: 네, 초콜릿 바 같은 것도 캔디라고 mm-hmm. 부르고 약간 단 과자 같은 것들
1: yeah, like
0: 많이
1: gummy bear kind of things
0: 네네.
1: too are
0: 그래서,
1: all candies.
0: 네, 그런 젤리, 곰 모양의 젤리 같은 것도 mm-hmm. 캔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mm-hmm. 과자인데 그래서 어떤 말들을 서로 했죠?
1: So, they would say stuff like this, right?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0: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mm-hmm. 싸웠을 거예요.
1: Mm-hmm.
0: Who has more? 누가 mm-hmm. 더 많이 갖고 있나? Mm-hmm. Is this fair? 이렇게 mm-hmm. 나누는 거 공평한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언니나 남동생이 뭔가를 캔디, 초콜릿바 같은 걸 갖고 있으면 I want some too.
1: I want some.
0: 나도
1: Give
0: 줘.
1: Me some.
0: 이러다가 싸웠다는 거죠. 오케이.
1: Mm-hmm.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So if we started to fight, then he would honk the horn of the car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1: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0: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m-hmm.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는 어떤 여정 중에 mm-hmm. 있었다면, 그러니까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길이었다면, 그 다음 이 표현 재밌네요.
1: Mm-hmm.
0: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I'm not going to have that. 이 표현 많이 쓰죠?
1: Oh, yeah, we use it a lot.
0: Yeah.
1: I'm not going to have it. Like, I'm not going to put up with it
0: 그렇죠.
1: or deal with it, right?
0: 딱 그거예요. I'm not going to put up with it,
1: right?
0: I'm not going to have patience for it.
1: Yeah.
0: 거기에 대한 인내심 나는 가지지 않을 거야.
1: Yeah.
0: 안 참아줄 거야.
1: I'm not having it. You
0: 네.
1: can't do that, okay?
0: 그렇죠.
1: If you do that, I might have to hit you.
0: really? 평소에는 막 아이가 조르고 이러면은 장난감 같은 거 사주다가 오늘은
1: Mm-hmm.
0: Today, I'm particularly stressed out,
1: yeah.
0: so I'm not going to have it today.
1: I'm not going to have it today. I'm 네. not having it today. I'm stressed. Sit down.
0: 그렇죠.
1: I'm going to sit here.
0: 그때 많이 쓰는 말인데
1: mm-hmm.
0: 그걸 이제 평소에는 집에서 싸우면 옆에서 그냥 보곤
1: yeah.
0: 하셨는데 차 타고 멀리 갈 때는 그걸 용납하지
1: mm-hmm.
0: 않았대요.
1: Mm-hmm. So, what did he do? So, if we started to fight, then he would honk the horn of the car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0: 그래서 저희가 싸우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뒤에 세 명이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Right.
0: 그러면은 then we would honk the horn. honk라는 것은 경적을 울리는
1: Ooh.
0: 것을 말하고 honking. 그다음에 경적은 horn이라고 해서
1: mm-hmm.
0: honk the horn. 같이 묶어서 연습해 주시면
1: mm-hmm.
0: 좋겠습니다. of the car 차 경적을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까지 계속 빵 하고 있었대요.
1: okay. Let's see what she says in the last part.
2: So this was an example of patience running thin, but actually achieving something because we always stopped. We were so embarrassed that we would stop so that he would stop.
1: So this was an example of patience running thin, but actually achieving something because we always stopped.
0: 근데 이렇게 하면 앞에 차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앞에 차가 있었으면 오해했을
1: yeah.
0: 것 같아서.
1: Hopefully there

0: 네, 인내심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Parents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0: 네, 먼저
1: Jeff says,
0: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부모 한 명과 아이 셋이 있을 때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1: Yeah.
0: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1: 뭐 yes.
0: 동시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1: Yeah, of course.
0: 한 명이서 셋을 보고 있으면. 네, 그런
1: yeah.
0: 이야기고요.
1: The other two kids have to wait while the parent does something for one,
0: exactly.
1: you know, et cetera.
0: Yeah.
1: Perfect. And then Susie says,
0: Parents, 부모님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이죠. 부모님들,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1: Mm-hmm.
0: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1: Mm-hmm.
0: 무엇을 위해서? Abundant payoff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금전적으로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 걸 말하는데
1: right.
0: 꼭 그런 돈 이야기만 하는 것은
1: no.
0: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 그때 훨씬 잘할 거니까 큰
1: yeah.
0: 보상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1: yeah.
0: 이야기입니다.
1: All
0: Maybe,
1: right.
0: and they will also support you financially.
1: Oh, yeah, they can support you financially, or just even them becoming successful or good people
0: yeah.
1: is a good payoff enough.
0: Exactly. So payoff yeah. can mean many things, and your kids becoming successful is definitely a big payoff.
1: Yes. Anything that's just a positive outcome is a payoff, no matter how small, actually.
0: Mm-hmm.
1: Right?
0: Okay.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parenting and patience? I think many of you guys are parents out there.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0: 네, patience에 대해서, 인내심에 대해서, parenting, 그리고 mm-hmm. parenting에 관한 patience에 관해서 영어로 글 쓰는 연습도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꼭 해보시고요.
1: Tell us a fun story.
0: Yeah,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전전전. 네, 오늘은 김 두부전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a seaweed and tofu fritter. 맛있겠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seaweed. 네, 김두부전 확실히 김 필요해요. Dried seaweed. And we have tofu. 순두부 말고 좀 힘 있는 부침용 두부 필요해요. Hard tofu, seaweed, 부침 가루. Yes, we have pancake flour. 소금, salt, 달걀, egg, 파, green onion. And we will make a sauce. 네, 특별한 간장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sugar, sesame seeds, and sesame oil. 간장, 설탕, 참깨, 그리고 참기름. So, are you ready to 김두부두부두부두부전 with me? 그래. Scissors. 네, 오늘 가위 쓸 거예요. Because we have to cut the seaweed. 네, 우리 김 반으로 잘라요.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맛있는 김, and we cut in half. 네, 우리 반으로 이 정도. 항상 손 조심하세요. Always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take our tofu. 우리 두부 열어요. Open the tofu. Carefully. And pour out the liquid. 네, 우리 두부 물은 될 거예요. 아, 물 많다. 하지만 이 물은 안 쓸 거예요. We don't need this water. And now, we cut the tofu in half. 우리 두부 다 안 써요. 우리 반만 쓸 거예요. So, we're gonna cut in half.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we dry the tofu. 네, 두부 키친 타월 같이 좀 물이 없어져야 돼요. Put the tofu in the kitchen towel. 키친 타월 안에 넣고. Okay. Now it's ready for the next step. Next, we need some flour.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필요해요. So we put some flour here.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쓸 거예요. And we put our tofu in the flour, like this. 네, 우리 두부 밀가루에 넣어요. Now we put our tofu

0: the seaweed. We're going to roll. So, very slowly. Roll. And roll. 그리고 여기 우린물 살짝 발라요. Gonna brush like this. 풀처럼. Just like glue. We want to stick the seaweed together.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안돼. Now we wait a little while. 우리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김하고 두부 꽉 퐁하고 친구 될 거야. Now we cut our seaweed and tofu. 네, 이제 김 두부 잘라요. We're gonna make 6 pieces. So we cut in half like this. And we cut once, and one more time.
1: 너무 예쁘다.
0: It's very cute. We cut once, and we cut one more time. So we have 6 pieces.
1: 우리 6 조각 있어요.
0: So we need 2 more ingredients. 네. 전 만들었을 때 재료 두 개도 필요해요. 무침 가루 하고 달걀물. We need flour and egg wash. So we crack the egg. Open up. Hop. And we whisk.
1: 오늘은 우리 흰자 노른자 둘 다 쓸 거예요.
0: And now we put a little salt.
1: 우리 소금 조금만 넣고요.
0: Yeah, it's ready. And then we put it here.
1: 우리 달걀물 여기.
0: And we have our flour here.
1: 우리 무침 가루도 여기 있어요.
0: The next step is as easy as 1, 2, 3.
1: 하나, 둘, 셋처럼 아주 쉬워요.
0: Put the tofu and seaweed in the flour. Cover it.
1: 네. Okay.
0: And we put it in the egg. Like this.
1: 에그도 뒤집어요.
0: 네. Now they're ready to fry.
1: 우리 파 필요해요.
0: We need green onion. We can sprinkle it on top. So let's cut the onion. So we're just cutting little rings.
1: 우리 작은 동그라미 자르는 거예요.
0: The onion.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1: 됐습니다. All done.
0: So now we fry our fritters.
1: 네, 이제 전 요리해도 돼요.
0: We have a pan on low heat.
1: 약불 할 거예요.
0: We put in some olive oil. Now be careful.
1: 조심하게 우리 전들 판에서 놓을 거예요.
0: We put them in the pan.
1: 전 만들었을 때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일찍 뒤집었을 때도 문제 생겨요. 특히 두부 되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0: Okay, ready to turn. Okay, let's turn them. Look at that. Ah, perfect.
1: Oh, 너무 좋아요.
0: Oh, yes. Oh, one more time. Ta-da.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Onto the plate.
1: Ah, 좋아요.
0: Now the dipping sauce. 네, 우리 간장 소스. Sugar. Soy sauce. 우리 간장. 하하. Sesame seeds. 참깨. And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now we mix. We have to mix until all the sugar disappears. Like this. Finally, our green onion.
1: 우리 파 위에.
0: Sprinkle the green onion. Our seaweed tofu fritters are finished.
1: 네, 우리 김 두부 전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아, 직먹.

Mmm. Oh, yeah. Tofu and seaweed and soy sauce. It tastes so good. It's sweet, it's salty, it's savory. 그 달콤한 맛, 그리고 그 고소한 맛 다 같이 섞여서 맛이 최고요. We made seaweed tofu fritters. 네, 오늘은 김두부전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do you want to make a fritter?

0: 이름은 Green November.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신호의 엄마가 아니 세머린 이름이 Green November이면은 왜 이 그 잠수함이 왜 빨간색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막 이제 질문 이것저것 던지는데 갑자기 it's like 와와와 뭔가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It's the pollution alert sensors. They've detected a huge discharge into the sea about 100 nautical miles off the coast. What kind of discharge?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 sensors. It says it's something called T111. That's trinitinium or T111. Also called treble one. We don't want that in the ocean.
1: But there's no such substance.
0: Not in this world. Oh, here we go again. We never seem to get a normal day.
1: Does this mean the shopping trip's canceled?
0: Go on then, do that thing. Call to action. Chaos Crew! Ember, Laszlo, and Mustang Harry use the app's glitch to arrive on board. 네, 여기 교수님이 그러는데 They've detected a huge discharge into the sea about 100 nautical miles off the coast. 이렇게 말을 해요. 이 discharge라는 말이 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출물이 바다에서 감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 Chaos Crew의 그 세계에서 있는 그런 배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호출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 Amber, Laszlo, Mustang Harry 다 도착했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We were chasing Snare through the lost ocean, but he suddenly disappeared.
2: Sensors have picked up traces of trinitanium in our sea.
3: Hmm, sounds like Snare has come through into this world.
1: That makes sense. His craft runs on T111 and it was badly damaged. It must be leaking. This doesn't make any sense. What's happening? And is that a talking dog?
3: Most of what they say never makes any sense.
1: I find it's best to keep nodding and just go along with it.
2: Professor Ramirez, this is Ember, Laszlo, and Harry from the Chaos Crew.
1: From the TV show.
4: Oh, some kind of science program?
3: Something like that.
1: And you've got a robotic dog. How fascinating. How does it work?
4: With your permission, Professor, may we assist with the controls and get to the source of the discharge?
1: You seem to know what you're doing, and it's my crew's day off. It's a long way out at sea. I've made some adjustments to your power. We'll get there quicker than you think.
0: 이 교수님은 조금 뭔가 누구지? 뭐 연구하는 사람들인가?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 T111이 이제 이 배출물이 발견을 됐는데 아마 스네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해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스네어 잠수함이 T111으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it was badly damaged. 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it must be leaking. 그래서 그 배출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게 감지가 됐어요. Alright, 그래서 우리 Laszlo하고 Harry는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okay, good. 저 이제 우리 다른 직원들이 없으니까 네 하세요 이렇게 하죠. So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So 벌써 우리 submarine 잠수하면서 이제 또 벌써 문제가 생겼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길 건지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거예요. So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So mature!

Hey, who is playing here with my dog?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의 세번 리딩 스텝업의 조리파파 성규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에 빠져서 우리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 실력을 쫙쫙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무엇을 할 때요? 영어책을 충분히 읽을 때요.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어떻게 이야기가 확실히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늑대의 입장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정말 유용한 그런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를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원래는 나쁜 늑대인데 지금은 다정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이야기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gum. 왈리는 열었습니다. 이 왈리가 바로 그 늑대이죠. 늑대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갑니까?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야 되겠죠. 무엇을 열었습니까? 그의 통을 열었습니다. 무슨 통이냐면 바로 풍선껌 통을 이렇게 열었는데 Clam, he frowned. Frow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였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Clam아. Did you eat my last piece? 네가 나의 마지막 이 풍선껌을 먹은 거야? 씹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lam, 즉 I,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I said라고 했을 때 I거든요. 이 I, 즉 Clementine, 바로 이 동물의 종은 닥순트, 이 소시지 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You a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니만 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맞죠? You are not the only one. 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Who loves bubblegum? 풍선껌을 좋아하는 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유일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늑대는 아니야. 맞죠? 나도 좋아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We figured.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Figure이라는 게 생각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figure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While we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로 이 I라는 그 닥스훈트라는 그 다리가 짧고 몸이 긴이 개와 그 다음에 이 늑대 왈리라는 늑대와 이 둘이 지금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러 헤드폰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에 풍선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순히 후 이렇게 부는 연습만 하는 이 풍선껌 부는 연습만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이게 이 이야기, 이 스토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 거죠. 왈리가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고.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이 candy shop, 즉이 사탕 가게, 거기에 껌도 팔겠죠. 이 사탕 가게에 걸어가는 그 길에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Bobbing. Bob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Bob 같기도 하지만 이 Bob이라는 게 까딱거리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Our heads, 우리의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along to our music, 우리 노래에 따라서 이렇게 흥이 나니까 우리 지금 헤드셋에서 헤드폰에서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머리를 까딱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그 캔디샵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부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so off we went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bobbing. 이렇게, 아, 이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제가 곧 말씀드릴 거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라는 것이죠. 맞죠?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e walked home. 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Talking on the phone.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화기에, 맞죠? 전화기. 저는 이렇게 사실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누군가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He walked home. 그대로 쓰세요.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 문장은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시에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ing를 쓴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분사구문 만드는 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서 뭐뭐뭐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원래 중심이 되는 그 행동이나 활동을 적어준다. He walked home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동시에 하고 있는 곁들여서 하게 되는 행동에 ing를 붙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화해야 되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요. She sat by the window. 그렇죠. 그녀는 앉았습니다.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맞죠? 그녀는 창문 창가에 앉았는데, 뭐 하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reading a book. 아,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reading a book. 그러니까 이게 창가에 앉아 있는 게 중심 활동이에요. 근데 그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앉아서 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she를 써주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에 접속사와 주어가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고 무엇을 한다?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준다. 그러면 뭐뭐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 표현하기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문장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게 되는 그 동작에다가 ing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이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와. 그 다음에 누가 전화해야 되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앞에 있는 he이기 때문에 두번 적어주지 않습니다. 생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ng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0: 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멈췄냐면 to admire. admire이라는 것은 우와, 감탄하다 혹은 감탄하며 바라보다, 감탄하며 보는 것이도 혹은 구경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며 바라보려고 우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탕가게로 가다가 근데 무엇을 감탄하며 바라보냐 하면은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그렇죠. 이 아기 돼지 3자매입니다. 아기 돼지 이 세 자매의 이 세 돼지 자매의 새로운 집들을 구경하려고 잠깐 멈춘 거예요. 그 누구냐 하면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근데 이 세 자매는 누구냐 하면 Poppy와 Piper와 Penny라는 거죠. 이 세 마리의 돼지는 were sisters,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은 뭘 했냐면 who did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을 함께 한 자매였습니다. It was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놀랄 일이 아니었냐면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여기 Tulip Lane이라고 하면 대문자로 써져 있죠. 이게 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Tulip Lane 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Tulip Lane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집을 다 함께 지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이렇게 딱 열 맞춰서 이 거리에 집 세 채가 이렇게 쪼름이 있는 거,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우선 멈췄습니다. 우리 이게 웃음이 자꾸 새어 나와요. 우리는 우선 멈췄어요. 뭐 하려고? 감탄하며 보려고, 구경하려고. 첫째인 파피입니다.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어요. 근데 파피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raw. 그렇죠. 이 지푸라기로, 지푸로 되어 있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이 맞죠? 파피의 집을 보니까 and had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채소 정원을 앞에 가지고 있었어요. 즉 텃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 앞에 보니까 텃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는 지금 풍선껌을 씻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는데 하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피의 집 앞에서 하는 것이죠. 파피의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푸라기로. 느낌이 오시죠? 즉, 이 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왈리는 눈을 감았고요. 심호흡을 했고요. 이렇게 왜 풍선감을 세게 불어야 되니까 and exhale, exhale이라는 것은 바로 내쉬다, 숨을 내쉬는 것이죠. With all his might, 온 힘을 다해서 might이라는 것이 추측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 might도 있지만 might이라는 것은 힘. 그래서 might,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Wally, no, stop, I shouted. 내가 소리쳤습니다. Wally, 아니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But like I said,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Wally의 눈은 이렇게 감겨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즉 이 Clementine이라는 개가 안 돼 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왈리는 눈을 감고 후 불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엘비스,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 엘비스 가수가 was crooning. Croon이라는 것은 노래하다. In his ears. 왈리의 귀에다 대고 이 헤드셋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o, stop, 왈리 이렇게 막 소리를

0: 쳐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후 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파피의 지푸라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맞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그리고 그는, 즉 왈리 늑대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푸라기 첫째의 집을 부수려고 후 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풍선껏 부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너진 것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rown, brown.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Figure, figure.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Admire, admire.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Might, might. She pushed the door with all her might. Exhale, exhale.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Fall down. Fall down.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한 figure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e figured it was too late to go out. 우리는 뭐 했다? 오늘 글에 나왔던 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하다, 판단했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판단했다. It was too late to go out.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igure이라는 게 이 생각과 관련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gured out how to fix the bike라고 돼 있네요. 그는 figure out 했답니다. How to fix the bike. 아, 자전거가 고장 났나 봐요. 자전거를 어떻게 고칠지 알아냈다. Figure out이라는 것은 알아내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Time figured strongly in the plane. Time, 시간이라는 것은 figure 했답니다. 어떻게? 강하게 figure 했답니다. In the plan. 이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강하게 figure 했대요. 그래서 figure이 어떻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영향을 미치다. 아, 시간은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In the plan. 어디에? 어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그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가? 시간이. 그래서 figure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독특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